0: 옥스퍼드 탕.
1: 해보고.
0: 뒤에서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시작해볼까?

0: 몽박사. 아나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3: 다녀올게.
4: 뭐냐?
5: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냐? 내가 왜 여기?
5: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냐?
5: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5: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5: 그런 것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5: 그렇지.
4: 치랑.
5: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5: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이게 뭐냐?
5: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닐 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5: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4: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5: 얘들아?
3: 두목님!
5: 여기 있었구나.
0: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5: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4: 한 건?
3: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5: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6: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5: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4: 맛있겠다.
5: 그럼 먹어봐야지. 릴릴리리야.
7: 뭐야? 이게 어떻게?
5: 릴릴리리야.
7: 뭐야? 야, 어디 가?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6: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3: 두목님 얼굴이
2: 무서워.
5: 릴릴리야.
7: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더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5: 올라타?
0: 네!
5: 가자!
0: 오예!
7: 안 돼! 거기서!
5: 잡아보셔!
4: 맛있다!
7: 안 돼!
8: 나타났어! 저쪽이다! 자자자자! 불러야겠어.
5: 뭐가 이렇게 맛있냐?
0: 이건 뭐지?
2: 저거
9: UFO다!
3: 자동차 같은데?
6: 마법 반응이야. 꿀레리오!
3: 꿀레리오!
8: 문양이다!
5: 문양?
6: 문양?
5: 야! 아, 깜짝이야!
6: 아라리오! 잡았다!
8: 그만해!
5: 계속해!
2: 왜 저래?
5: 릴릴리야!
6: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0: 문양,
6: 엄살떨.

0: 하지 말고 나와!
1: 이반.
2: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릴리비아!
0: 어?
2: 공격이다! 아라뉴! 차! 포기해! 아차!

0: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1: 뭐가?
2: 좀 피하자.
1: 같이 가.
3: 자,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4: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5: 겁먹지 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6: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3: 바람이요! 방어막이!
2: 막아봐! 미르리리요! 얼레리요!
1: 골레리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그리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 문제없이 도착했고.
3: 오세요, 오세요. 스톱.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3: 자, 시작해보자고.
5: 와하! 누가 제일 많이 옮기든지 대결이야, 형?
6: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다, 스파크비트.
5: 뭐야, 자신 없어?
6: 순식간에 끝내주지.
5: 좋았어!
7: 이제야 스펠란저와 복구 사업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나는데.
8: 우리 포르카카도 끝까지 다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7: 든든하군. 이제 헤비아이언 녀석만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9: 마침 준한테 연락받았는데 모우타운에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놓쳤대.
7: 요리조리 바쁜 녀석이군.
5: 그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해결한 거래?
9: 아, 봉인했대. 그런데 그 와일드카드봇 사실은 메탈카드봇이었다나 봐.
10: 야생의 힘을 세 가지나 다룰 수 있다니. 어떻게 한 걸까?
11: 어머니, 사바나드는 환자예요. 실험체가 아니라고요.
12: 솔레이유 말이 맞아요. 치료에 집중해주세요.
10: 미안하다.
7: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 중 가장 특이한 경우로 보여. 허나 이걸 감염이라 해야 할지는.
6: 난 오래도록 와일드 카드봇의 증후를 불러온 싸움을 해왔어.
10: 깨어있었어? 일어났니?
6: 내 안의 야생의 힘들은 그들의 증후 그 자체 인생이다.
13: 하지만 그 힘은 이제 누구도 아닌 네 것이야.
6: 아니, 이건 저주다. 난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기억해. 그들의 힘을 얻기 전도 얻은 후도 말이야.
7: 감염되기 전에 기억이 있단 말인가?
6: 앞으로 이 야생의 힘은 절대로 쓰지 않겠어. 맹세하지.
14: 내가 유감이군. 타이란트 제로가 찾아올 때면 그 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7: 사용할지 말지는 사바나드가 직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14: 그건 그래.
15: 타나디언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야생의 힘은 쓰라고 하네.
14: 이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와 이 땅을 지켜나갈 형제는.
6: 하지만 난 너희 모두를 공격했어.
16: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정도 상처는 각오했다. 신경 쓰지 마라.
15: 뭘 세상스럽게. 다들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14: 주먹과 발톱을 끈끈해지는 법이지.
5: 우리도 나름 변하고 있으시달까?
6: 변화라.
10: 헤비아이언은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6: 그 무법자를 아나?
10: 아, 그 녀석도 우리 친구야.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니 많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7: 타키를 데려간 건 의외였어.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
6: 타키. 너희한테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15: 이게 몇 개 째고?
14: 에프피는 응지라고 했을 텐데. 웃어라.
15: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단 거고.
14: 넌 그 누구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르기만 해서는 의미 없다. 사바나드를 상대하며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순수한 힘을 길러야 해. 너만의 그 속도를 이용해라. 파괴력을 끌어내.
17: 아이고, 이거 고생들 많으십니다. 땀 빼기 딱 좋은 날씨네, 그치?
14: 여긴 무슨 일이지?
17: 타키 엄마랑은 오랜 친구라서 말이야.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었거든. 어디가?
14: 그렇다면 이 녀석도 알고 있겠군. 저 녀석의 어미가 저지른 일을.
17: 그래, 전설의 파괴신을 깨워 메탈 카드봇을 모조리 쓸어버린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였지.
14: 그 파괴신이 곧 이 지구에 올 거다.
6: 난 스타가디언 본부로부터 부활의 의식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타이런트의 신전 위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지.
14: 그런 곳이 정말 있을 줄은.
15: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지.
5: 파괴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으시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다만.
14: 한참을 못 찾다가 하필 그때.
7: 내부에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걸까?
6: 난 부대를 이끌고 진입로까지는 도달했지만 저한테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신전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그리고 신관들이 마지막 제물이라며 바친 건 타키의

0: 기운이었다.
1: 무엇이라?
2: 동족을 제물로 바쳤다고?
3: 믿을 수 없군.
4: 부활을 위한 천 번째 제물이 라피드족의 족장이었다니.
5: 잠깐, 천 번째라고?
4: 우리들의 심장 코어메탈 천 개를 바치는 것이 부활의 조건이라더군.
0: 난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타키온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완수하게 된 셈이지.
6: 타키!

0: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황해를 떠돌며 내 운명이 닿을 때를 기다렸지만 눈을 떠보니 이 땅 위에 서 있군.
1: 괴로운 기억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0: 그래도 스타가든을 다시 보게 돼 마음이 놓이는 건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1: 나야말로 사괴신이 오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는 거야?
2: 내 몸을 휘감는 야생의 피가 위험을 알려주고 있다. 곧 온다.
1: 왜 하필 이곳에?
2: 딴 건 중요치 않아. 이 지구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날려버릴 테다.
1: 아 참 이거야 원. 어떻게 계속 이 녀석과 함께 싸울 거야?
2: 그 녀석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
3: 그래! 엄마가 약속했던 맘껏 놀 수 있는 세상 내가 만든다!
1: 어떻게?
4: 자, 오늘은 이만하고 치료를 재개하도록 하지. 자네들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테니 회복에 집중하려나.
5: 그러자, 준, 어? 내일 학교에서 봐.
6: 아, 맞다! 어서 가자, 블루카! 아, 아니다. 넌 좀 더 쉬고 있어. 어,
1: 난 괜찮은데!
5: 집까지 데려다 줄게.
6: 아, 아니야, 요 근처에서 버스 타고 가지 뭐. 블러드윙, 4번한테 좀 잘 부탁해.
4: 응, 맡겨두시게.
7: 우와! 어이, 저기 바보 형제! 너도 사고 치면 밥 안 줄 거야.
8: 예. 한창 바쁘군. 특수자재는 주문대로 가져왔다.
7: 왜 이제 와?
8: 귀한 물건이다. 급하게 가져오다 망가지면 그대가 책임질 건가?
7: 빨랑 내려놓기나 해.
9: 자, 아이고 힘들어. 5분 아이즈만 있으면 더 쉽게 옮겼을 텐데 바다에 빠진 건 언제 찾으려나?
10: 아직 니 파이터한테는 소식 없지?
9: 그래도 어크러시 녀석이 응파탐지덕에 수원할 테니까 금방 찾겠지.
10: 돌아오자마자 부탁해서 미안하네.
11: 오그나이저를 되찾는다 해도 비상시에만 사용한다. 에? 몸 움직이 몸을 움직여 이게 더 보람찬 법이지.
9: 아, 알았어. 뭐야?
12: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9: 모르겠어. 머리가...
13: 쟤 왜 저러는...
11: 스카이가 뭐지?
12: 난 괜찮...
10: 무슨 일이야?
9: 아버지!
6: 블루카! 무슨 일이야?
1: 모르겠어. 이건...
11: 뭐야 뭐야 무슨 일인데?
6: 블루카 봐. 너 왜 그래? 블루카 돌아!
14: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셔.
15: 소름 끼친다.
1: 물러나 있어.
10: 무슨 일이야? 블루드윙의 상태가 이상해요.
7: 오고 있어.
1: 그래 가깝다.
10: 아들 뭐? 달?
16: 네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15: 왔거나.
1: 야야 저 달 때문이야?
15: 이건 대체...
10: 블러드윙 들어가 있어. 테이크백이 안 돼.
16: 달 표면의 중력 왜곡 수치 급상승. 설마 이건...
10: 웜홀 반응이야. 도착한 거예요. 하이런트 제로가...

0: 어? 다시 사라졌어.
1: 준.
2: 어? 블루캅, 괜찮아?
1: 내가 왔어. 긴급 소집이야.
3: 어? 아빠, 오셨어.
4: 경고가 현실이 되었네요.
5: 안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어? 레이아 박사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6: 메가트러커의 메가파워 실드는 카드봇들의 동기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궤도만 파악이 된다면 우주 밖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
3: 막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게 목표지. 준의 아이디어 덕분이야.
7: 항상 힘을 합쳐서 위기를 넘겨왔으니까.
8: 좋았어! 이번에도 해보자고!
9: 동료들을 소집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2: 제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10: 태호, 중력 왜곡 수치 보내줄게.
11: 응. 달과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랑 같이 봤을 때
3: 어떤데? 대기권 진입 예상 시간까지 약 6시간 반!
8: 그렇게나 빨리?
11: 워머를 빠져나올 때 잔여 관성 때문일 거예요. 정확한 착지 지점은...
12: 황해전 이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여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냄새가 짙으니까.
3: 포르카카 쪽은 소집할 시간이 없겠네.
2: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만 모여야겠네.
4: 잠깐만. 비스트 바이러스 감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메탈 카드봇은 제외해야 해. 다리 갈라질 때 블러드윙에게 이상현상이 있었거든.
2: 블루캅도 그럼...
12: 난 괜찮아. 최대한 많은 힘을 모아야 해.
8: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
10: 그러다 에너지 동기화 중에 폭주하면 파워실드 균형이 깨질지도 몰라.
12: 이 중요한 때 난 이상현상이 없었으니 작전에 참여해도 되겠지.
3: 아니, 너도 안 돼. 네가 괜찮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을 위해서.
12: 하지만
9: 걱정 마. 이번 작전은 메탈 카드봇뿐만 아니라 와일드 카드봇들도 함께한다. 너희 몫까지 해내지.
13: 강철과 야생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군.
3: 너희뿐만이 아니라고. 모타운도 함께할 거야.
5: 그래, 안나. 노력해보마. 보고해주세요.
14: 네. 전력거래소 승인 절차는 완료됐고 모호타운 전역에 계획 정전 프로토콜 적용 중입니다. 공급 대상 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5: 주택가에서 최대한 먼 곳. 도시에서 떨어졌지만 고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바다가 인접한 곳이면 좋겠군요.
6: 이번엔 도시 하나를 덮을 정도의 실드를 출력할 겁니다. 각오는 되셨겠죠?
8: 너 대륙 하나도 거뜬하지.
1: 부탁할게, 메가트러커.
8: 나만 믿으시라.
7: 좋아. 메가트러커 제동. 메가 프로텍터 장착 완료!
4: 알았어.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부탁할게.
8: 고압전력 케이블 연결 완료!
1: 절연 확인, 적지 확인.
10: 냉각장치 가동, 전력 공급 1번 라인부터 투입.
8: 좋아! 다들 붙어붙어!
3: 우리 차례야.
13: 너희들 준비됐지?
15: 응. 예.
8: 뭐야? 어느 손 올리는 거야?
16: 아무거나 먼저.
17: 무슨 일이 벌어지실지 기대되는.
12: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잘 견뎌보라고.
8: 받아든 받아.
9: 나머지 녀석들은 언제 오지?
10: 저기들 오는군요.
8: 내가 늦어서 미안하고.
18: 내가 느려서 신세 좀 졌어.
7: 덕분에 편하게 왔지.
8: 만날 수 있잖아.
5: 모일 수 있는 멤버는 다 모였군.
1: 다녀올게.
3: 힘내.
7: 좋아. 모두 서둘러.
10: 타이런트 채로 감속 중. 대기권 진입 준비해.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3: 그래, 사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5: 지구 영웅

0: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아니,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1: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1: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1: 피닉스?
0: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1: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1: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배에 달려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가?
7: 마리 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1: 자! 으라차!

0: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1: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알려주세요!
1: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0: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1: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0: 알았어.
1: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0: 자, 다음 간다.
1: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0: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1: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0: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1: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0: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0: 자, 그럼 이제 내려가.
5: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그만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6: 안 돼!
1: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3: 아빠!
1: 다행이다.
3: 아빠!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그렇구나.

0: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0: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2: 유리를? 왜?
0: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3: 아, 정 박사님이.
0: 정 박사님이 누군데?
3: 그야, 파이어로브의.
0: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4: 미안. 이젠 안 그럴게.
5: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나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을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0: 알았어! 뭐야?

0: 전혀 소용이 없잖아.
1: 그럼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딜 가려고?
0: 하! 이런! 가!
1: 태호야!
0: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2: 하지만

0: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1: 어, 알겠어.
2: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0: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1: 이안아!
2: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1: 이안!
2: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0: 어디?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고맙긴.
2: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1: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슈커!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안녕.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8: 안전사고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1: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야.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두리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4: 네? 미란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5: 미란씨! 모미란씨!
3: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6: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3: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6: 거기서는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3: 무서운데.
6: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7: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4: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7: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4: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7: 네?
4: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6: 공연이 3시간이랬지?
8: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9: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6: 그거 오히려 잘 됐네.
8: 네?
6: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8: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4: 네, 모미란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9: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10: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4: 그게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9: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8: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4: 길몽이요?
9: 지난번에
8: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10: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8: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두리 씨 꿈이 길몽 맞겠죠?
4: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8: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11: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8: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12: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4: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7: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12: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7: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12: 네?
7: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4: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7: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4: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7: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13: 미란아!
14: 언니들!
15: 어떻게
13: 된 거야? 못 온다더니.
8: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13: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14: 아, 언니.
13: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8: 네, 언니. 아,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
13: 왜? 어? 사탕 없어? 없음 됐어.
8: 아,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13: 도장?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8: 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응?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13: 자, 여러분. 가자, 미라나.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 테니까.
8: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13: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8: 미안해요, 언니들.
15: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의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13: 나? 아, 무슨 재능?
15: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 마, 미라나.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13: 야!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4: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13: 어, 뭐야, 아저씨!
6: 아, 좀 비키라고. 아니, 아빠 죽게.
4: 거기 아저씨! 들어둬야 해.
13: 아저씨, 잠깐만요!
4: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15: 헐!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우리 집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6: 온통 미친 인간들 뿌리고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15: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4: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집 안티팀 조사는 못했는데
13: 우리 집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어쨌든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15: 뭐야?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우리 집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불씩 못다고 했어요.
16: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6: 네? 아, 제가
15: 아저씨 언제... 유비통 팬이지?
17: 맞네. 우리 오리즈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6: 아, 저 아니에요.
13: 어딨어? 나도 유비통.
4: 조선님, 여긴 어떻게?
13: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4: 네? 미라님은요? 드릴 말씀이...
11: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6: 아, 여보. 아니야, 여보. 아,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아, 그러니까 당신이 도장을 뚫었대.
4: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9: 어?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4: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으실 테니까.
8: 네, 제가 B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8: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부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8: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8: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0: 겁니다.
1: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2: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3: 편히 말씀해 주세요, 무사장님.
2: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 앤 매너에는...
3: 그렇게 하시죠.
2: 정말요?
4: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2: 우리 무슨 꿍꿍이지. 투자해서.
5: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 감사해요, 소은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5: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6: 네?
2: 그럼 이만.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7: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2: 네?
7: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2: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8: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2: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8: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2: 그거 참 아쉽네요.
9: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나 좀 내버려 두라고!
10: 그만 갈게요.
11: 아, 벌써? 아, 자꾸 가지 왜?
10: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11: 어?
10: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11: 좋아.
9: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10: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11: 어? 아, 그래.
12: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10: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13: 쌀맛이 다가간 그대
10: 스스로를 구원한다.
5: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10: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5: 네, 부장님.
1: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두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4: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10: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주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쓰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5: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10: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15: 아,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마켓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2인 1조로 출발해 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대.
16: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잡았으면 나랑.
17: 잘 안 들려.
10: 저랑 가시죠.
16: 두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10: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16: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두리 회원님 손!
10: 제가 개도 아니고 손은 왜요?
16: 손! 선물!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달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10: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16: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10: 그거 참 안 됐네요.
16: 근데 그게 꼭...

0: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1: 아, 재밌는데요?
2: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탐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에 사야만 한다.
0: 참 맛있네.
3: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2: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1: 네? 실패인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빙,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0: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1: 추워.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3: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2: 아, 깎아야 잘 살지.
4: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6: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4: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4: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와, 확실히 힘들다. 보통 일이 아니네. 아, 어지러워.
13: 오, 와, 한 시간에 500원이지.
14: 나 성훈이 형이랑 스테이크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15: 나도 그게 내 소원이야.
16: 그러면 2만 원 빌려서 여행 끝날 때까지 2만 500원 갚아줘.
17: 알았어.
18: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고기라도 먹어.
19: 브라더 스테이크.
20: 여기가 거기.

0: 네.
1: 고기류다, 고기류.
0: 와, 이게 다 손에.
2: 브라더 스테이크? 이게 스테이크? 앙트레코트. 그게 갈비살이래요.
1: 갈비살.
0: 1kg라면 충분하나? 우리 모르겠다.
1: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시라고.
3: 2kg and half.
2: 2kg and half. Oh, you speak English very well. Yeah. 여기서 통역해 주시면 되겠다.
0: Something. How much is 1kg? How much is
3: 1kg?
2: 1kg.
3: For 417.
2: 그러면은 1kg에 13,000원.
1: 1kg에 13,000원.
0: 그러니까 우리가 2만원 가지고 있잖아. 1kg 사고 다른 거 사면 왜?
1: 음료수 같은 거?
0: 음료수 같은 거 살까?
2: 1kg로 충분한가, 우리가?
1: 안 되겠지만.
0: 뭐, 그래도 300이잖아, 생각하면.
1: 한 끼 정도.
0: 그치. 정도. 오케이, 1kg. 1kg.
2: 1kg and service little bit.
0: 어, 그게 200 정도네. 어. 딱. 오, 나이스.
2: 딱 굿.
0: 예, 오케이. 땡큐. 땡큐.
1: 어디 갔냐? 커피 어디 갔냐?
2: 잠깐만. 16,000원.
0: 어, 그러면.
2: 저희 카트가 필요 없었네요.
1: 땡큐, 땡큐.
2: 스테이크 다음 끝이네.
1: 그러네.
0: 버터 있으면 좋은데, 버터 있으면 맛있어.
2: 버터 성과
1: 구경만 할까요?
2: 720파운드 있으니까 지금. 잉글리시? 잉글리시? 아, where is butter? Butter?
0: 예. 오.
2: 오.
0: 오, 야.
2: 야, 나이스.
0: 고마워서 주는.
2: 아. 그, 맞네. 그, 비행기 타면 주는.
0: 어, 그래서 몇 개?
2: 빵이랑.
0: 일단, 이 정도 살까? 다섯 개?
1: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하시네. 미지트에서 오빠 얘기를 듣네.
1: 한국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4: 네.
1: 오, 진짜.
0: 잘하신다.
1: 한국에 있다 오셨어요?
0: 아, 그래?
1: 아, 두 달 있으셨는데, 두 달. 한국에.
2: 지구 오락실? 지구 오락실.
1: 트와이스 좋아하는데.
2: 트와이스 프렌드.
1: 사나 프렌드. 트와이스 사나 프렌드.
2: 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0: 그렇겠지. 산 아닌데, 나는. 의미 없지. 준빈이, 네. 어, 뭐, 먹고 싶은 거 뭐 사.
1: 아.
2: 감사합니다. 제로 혼란 없네.
1: 여기 하나 있어, 제로.
2: 어, 있다.
0: 이게 제로 슈가가 또 몸이한테 안 좋은 거 알지?
2: 살찌자.
0: 아니, 살찌는 거 아니야. 몸이한테 엄청 안 좋아. 원래는. 진짜 안 좋아.
2: 진짜 안 좋다고. 어. 산에서 진짜 안 좋다고.
0: 아, 이거는 맥주 아니네.
1: 맥주 아닌 거 같은데, 오빠? 제로가 내려.
2: 파인애플 주스.
0: 아, 좋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 끝나자마자.
0: 안 돼?
1: 안 돼?
2: 아니, 버터가 비싸네. 아, 도는 돼요.
1: 도는 돼. 오케이. 가자, 일단 가자, 일단.
0: 그렇다고.
2: 어, 그래.
1: 거기 앞에 또 슈퍼도 있습니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오빠?
0: 야, 어디에 소금이나 그거 있어?
1: 그 밑에 있는 거? 갖다 와볼게요. 갖고 올게요. 소금이랑 후추.
0: 이게 불 키우는 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2: 그쵸. 어. 많이 해보겠어, 저 여행 가서.
0: 그치. 이게 뭐 또.
2: 기름 같은 거.
0: 어,
1: 후추가 없네.
2: 후추가 없어. 소금 후추는 있지 않을까, 거기?
1: 에어핏.
2: 없어. 있어. 내가 그 주방에 봤는데 있어.
0: 아, 그래?
2: 소금 후추 정도는 있어요.
0: 어디서 봤어, 너는?
2: 어?
0: 어디서 봤어?
2: 통 같은 게 있는데.
1: 후추가 없어.
2: 다 썼구나.
0: 소금 이거밖에 없어?
1: 소금 이거고, 소금이 모자르나요? 어. 너무 모자르죠? 고기에 비해서. 왜냐면 아까 후추랑 소금이 있다 그래서 안 샀거든요.
2: Hi. Do you have a salt and pepper? 아, oh, thank you very much.
1: Thank you very much.
2: 어, 갖다 준대요. 어, 되게 친절하시다.
0: 그리고 불은 준민이가 키워.
1: 아, 이게 스치네.
2: 근데 애초에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지금.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 착화제랑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데 불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오, 브라더. 라이터로 된다고? 어? Where did you get this one? Where?
5: Supermarket.
2: 아?
5: For the supermarket.
2: Korean. S.

0: 그렇지. 코리안이야.
1: 아, 그 코리안 거야?
2: 한국 담배.
1: 어.
2: 이게 붙나 이렇게 해서?
1: 시간 걸리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2: 이거 토치로 안 한다고 이걸?
1: 그럼 한번 보자.
2: 오, 불이 없었는데. 이거 내 처마대 따탈로고도 안 된다. 하얘진 게 이렇게 생겼어.
3: 이게 소스가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아 대박.
1: 이 정도면 충분해. 가자.
2: 괜찮아요?
1: 아. 기름기 좀 뺄게. 약간 조금 이상하니까. 아,
2: 형님 원하시는 대로.
4: 이 비계 넣길 잘했네. 이제 불이 이제 화끈하네 좀.
2: 뭔가 이 쉐입 이런 게 이 시즈닝 하는 게 다르다니까. 이 스냅이.
4: 시즈닝을 또 듬뿍듬뿍 스타일로 하시네.

0: 예. 고기 잘 굽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 형님?
1: 확실히 이게 뭐 나라마다 틀리긴 틀리지만 고기랑 통화해야 돼.
2: 고기랑 통해야 된다.
0: 통화해야 된다?
1: 통화. 얘기해야 된다. 아. 이게 육주가 아직 안 나왔잖아.
2: 아직 안 나왔어.
1: 물어야 돼, 저거.
2: 고기 굽는 거 자체가 좀 디테일한 것 같아. 물도 중요하고.
0: 알면 알수록 어려워. 어.
2: 그리고 한 끗 차이로 맛이 확 달라지잖아. 오빠가 얘기한 그 육수 몰랐나 봐.
0: 어, 고 스테이크집 같은데, 형님?
2: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고기를 먹는다?
0: 낭만은 미쳤다.
2: 낭만이지.
0: 오.
2: 어, 익었네.
0: 익었다.
2: 익었다. 먹어봐, 준비라.
0: 맛있다.
2: 너무 맛있어. 우와. 와. 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0: 역시 추성훈 스테이크.
2: 와우.
0: 아니,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요? 스테이크 그거를? 비법 없어요?
1: 근데 소금이나 후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 근데. 와.
2: 근데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1: 설마 이 정도라면 다 되거든.
0: 혹시 비밀이라서 안 말해도
1: 돼? 아니. 그런 거 없어.
0: 둘러대는 느낌인데요.
1: 아, 없어, 없어.
2: 오빠 너무 맛있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0: 감사합니다. 한국인 거, 한국인 거 같다.
2: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
1: 이런 걸 조금 약간 웰담해서 먹어야 돼. 왜냐면 소고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쌀밥 싹 해가지고 같이 먹잖아. 그 스테이크 소스 뿌려서.
2: 우리 돈만 좀 더 있었으면 바로 하나로 구워졌어. 그치? 와, 너무 맛있다.
0: 없어졌네?
1: 바로 하나로 구워졌어.
2: 와, 너무 맛있다.
1: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거보다 스테이크보다. 버터 넣으면 훨씬 달라져.
0: 오! 야, 만원 행복이네.
2: 나와.
1: 야, 완전 다르지.
2: 야, 정민아,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맛, 와.
0: 우와.
2: 우와. 이 단짠단짠.
1: 와. 아, 이거는 맛이야. 와타가 이렇게 하면 맛있지.
0: 진짜 작은 재료로 저만 내기 쉽지 않다.
2: 쉽지 않아.
0: 카트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17,000원으로 와.
2: 우리 17,000원으로 이 맛을 낸 거야, 우리가.
0: 야, 근데.
1: 자.
0: 네. 고생하셨습니다.
2: 네. 아우. 식어도 맛있어.
0: 바베큐 바텐더로 앉아서 이렇게 피라미드 보면서 먹을 줄 알았는데.
1: 아, 피라미드 한 번도 안 봤네. 아.
2: 이번 거를 피라미드 보면서.
1: 그러네. 한 번도 안 봤어. 자.
0: 고맙습니다.
2: 아, 잘 됐다.
0: 따뜻한 거 진짜 맛있죠?
1: 아, 피라미드 보면서.
0: 그래서 좀 기운이 좀 나네요.

0: 가부랑이 잘한 것 같아요.
1: 사람이 좀 기력이 없을 때는 가부를 좀 해야 돼.
0: 특히 오늘 일이 힘들었잖아.
2: 아, 허리 다 아프고 진짜.
3: 끝이 없다, 쓰레기가.
2: 어, 끝이 없어. 야, 진짜 오늘 이때급이.
1: 아. 아,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좀 호강하네요.
0: 요리 같았어, 요리.
2: 아, 뭐, 같이 먹었잖아, 우리.
4: 내일 일 이제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1: 내가 어제 여기다 붙여놓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0: 아니, 저기?
1: 아. 어디에 뭐가 고지가 돼 있어?
5: 맞아, 맞아.
1: 어디 있어?
6: 봐봐. 어디 있을 거야?
0: 여기 붙어 있다!
2: 가자. 오, 잘 잘랐네.
0: 섬유공장 알바생. 10시. 현상수배 살짝.
1: 땅땅 사람을 찾습니다.
0: 미국 FBI 지금.
1: 땅땅 따당땅.
0: 근데
1: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0: 조명이 형이 좀 무서워요 지금.
4: 되게 좀 무섭네요. 먹으셨나요?
0: 120파운드면 4,000원인가? 3,000원인가?
1: 하루에 3,000원이야?
0: 여긴 쟤는 3,000원에 주네.
1: 근데 왜 모집이는 두 명밖에 안 돼? 왜 둘밖에 안 가는 거예요?
4: 한 분은 기차를 예매하러 가고 두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떨까? 내일은 저희가 카이로 떠나서 룩소르라는 남쪽 도시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가실 때 야간 기차 있어요. 낭만이 넘치는. 아,
2: 기차에서 자는 건가?
4: 기차에서 잘 수 있는. 10시간 넘어. 12시간
1: 넘어. 12시간?
0: 침대 기차. 그래서... 저는 많이 탄데 불편할 텐데.
2: 그래, 불편하지.
0: 지난번에 그 저희 충칭 떠날 때 일을 그때 우리 둘이 안 했잖아요.
2: 둘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0: 이번에는 저희 둘이 하고 은지가 기차표 예약하는 게
2: 오케이 그래도 돼.
1: 근데 해외 여행에서 기차 예매할 땐 주로 약간 현장 발권을 많이 이용해?
0: 보통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나라는 티켓을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우리가
1: 안전하다.
0: 왜냐면 내일 밤에 바로 가야 되니까.
4: 은지 씨 혼자서 기차표 예매해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1: KTX로 어플은 예매해본 적 있어요. 아. 부천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뭐 공주 가는 거.
0: 똑같아. 단지 언어가 다를 뿐.
1: 그래? 언어가 다를 뿐.
7: 해볼래?
1: 그래, 해볼게요.
7: 그럼 우리 둘이 가자, 그러면.
0: 아, 우리
2: 둘이가 갈게요, 그러면. 파이팅 하자, 그러면.
1: 파이팅!
2: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0: 우리가 가는 시장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1: 제일 유명한 시장. 근데 골동품 시장을 형님 왜 가시는 거예요?
2: 기념품 같은 거 가짜잖아. 네. 나는 그런 가짜 싫거든.
1: 진짜 이집트 골동품을 갖고 싶은 거죠?
2: 그렇지. 네. 아니야. 가짜니까 있어.
3: 진짜 찐 유물을 갖고 싶다고요?
2: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느낀 거를 사야 되니까.
0: 느낌이 딱 와야
2: 느낌이 있는 거 있을 거야.
1: 여기서는 진짜 몇천 년 전 그러니까 물건을 볼 수 있잖아.
0: 근데 진짜 그 시장에 가면 그런 약간 진짜 우리가 옛날 물건 같은 걸 살 수 있죠?
4: 이게 사실은 없어요.
0: 없다고요?
1: 그러니까 유물인 척하는 그런 페이크 제품이구나. 그러니까.
2: 뭐 그래도 혹시나.
1: 혹시나 없어.
4: 진짜 없는 거.
2: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약간 있잖아. 어디 태국 어디 가면 야 이리 와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스쿱 있다. 이런 거 하잖아.
1: 네, 야, 형님 에스쿱 짝퉁하네.
2: 에스쿱. 그러니까 짝퉁이네.
0: 우리나라 남대문 같은 느낌.
2: 그러니까.
0: 야 이리 와봐.
2: 야 이리 와봐. 애기 때 많이 봤지 그런 거.

0: 여기는 이국적이라 이쁘다.
1: 이제 막 가게 열기 시작한 아침이라서.
0: 건물들이 진짜 오래됐다.
2: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건물 자체가 완전 옛날에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약간 느낌이 이게 너무 좋다. 이게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게 길거리 있잖아. 이게 와, 여기다 또 어 분위기도 엄청 좋은데.
1: 와, 나 잠깐 그 해리포터 거기 다이아몬드 엘리로 돌아온 거 같아.
3: He's a movie star. Movie star.
1: Yeah, he's a movie star.
2: Yeah, movie star. Yeah, Highness. Hey. Go to Hollywood. 일단 몸이 좋으면 다 좋아요. 어,
0: 생명과 번영이 많네.
1: 아, do you have a rear like
3: excuse me?
1: No, no copy.
0: 오빠가 얘기한 거다. 오빠가 얘기한 거다. 들어와 봐.
2: 오케이. 야, 이리 와 봐. 우리 뒤에 좀 좋은 거 있다. 에코 에스쿠비.
1: 일단 안 사도 일단 들어오세요.
3: This one. This is the fake, but the stone. It's uh-huh. the good quality. Mm-hmm. Oh. This is the same, the original. Mm-hmm. Look, this is antique.
0: Antique.
3: This is antique, the same, the original. Excuse me. Uh-huh. This is not fake.
1: Uh-huh.
3: Not fake.
1: How many years this one?
3: This one here, maybe start here, just 15 years.
2: 15 years.
3: 15 years, like that.
1: 15년밖에 안 됐네.
2: 그러니까.
1: Okay.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bro. Thank you, bro.
1: Thank you.
2: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갑자기
0: 오히려
2: 진짜
0: 신뢰가...
2: 뭐 다 진짜 얘기해 줬어 그 친구가. 그거는 몸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0: 머슬맨이야.
2: 어, 예, 머슬 통화했어.
1: 머슬맨은 거짓말. 머슬맨 놀라이. 놀라이.
2: 그러니까 이게 머슬 토크야. 머슬 토크.
0: 머슬.
2: 우리는 머슬 토크했어 지금.
1: 머슬 토크. 힘내봐.
2: 민준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바지 바지 이게 좀 이렇게 찢어서 할 수 있잖아.
1: 어떤 거
0: 이거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지.
0: 야, 이런 거 잘 어울리겠다.
1: 뭐야, 들어오라는데 또?
0: 어, 또.
1: 머슬맨 아닌데요? 이분은 나랑 비슷한데?
2: 어, 머슬맨 아니야. 나랑 너는 집안 토크해, 집안.
1: 집안 토크. 집안 토크.
2: 이게 여기 이렇게 찢어지는 거 없나?
0: 오픈도 있어?
1: 와, 말하는 대로 다 나와.
2: 와, 봐봐.
0: 봐봐.
1: 어, 너무 오픈인데? 심하잖아, 이거.
2: 아, 이게 입잖아? 예뻐.
0: 예쁘.
2: 쳐봐.
1: 어, 가려지네.
2: 어, 가려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 다 보여.
1: 아,
2: 그러니까
1: 뭐 많이
0: 시원하긴 하겠다.
1: 어, 이거 괜찮다, 이거.
0: 어.
2: 야, 무아카르, 제펜 칼로스?
0: 야.
2: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0: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그런데?
1: 그 중요한 건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많이 불러서. 걱정이야. 둘이 너무 지금 마음에 드는 표시를 이미 나 해놨는데.
2: 아, 네네네.
1: 난 최대한 정색하고 샀는데.
4: For you?
0: Yes.
1: No. Just wait. How much? I
2: like it. Three. 아? 안에서 얘기하자고.
1: 왜?
2: 숍.
0: 안에서 얘기하자.
2: 안에서
0: 왜?
2: 얘기하자.
0: 교무실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4: This is handmade.
1: Handmade.
4: Yeah. 550. I make a discount for you. 2,400.
1: 6만? 에이.
2: 세에서 6만 원?
1: 6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예 안 돼. 에이.
2: 한번 나가야 돼. 한번 나가야 돼. 아, 근데 이런 거를 준비 진짜 잘해. 아, 나도 배워야 되는데.
1: Final price.
2: 얼마였어?
1: 하나 만 원.
2: 하나 만 원. 처음에는 하나 2만 원과 3만 원 했었잖아. 아닌가? 뭐 이상하네. 이게 비니백 주는데 이거는 여쪽이 열고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없어요. 어떻게 잡으러?
0: 머슬맨이라서 일부러 안 뚫려 있는 거 줬나?
2: 뭐야? 아, 그 뜨더라고. 이렇게 잡으라고. 이거는 입어도 그냥 평소에 입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
0: 근데 안에
2: 안에 안 입어야지.
0: 바지 같은 걸 입어야 되나?
2: 아니, 안 입어야지. 이런 걸 무조건 안 입어야지. 이게 매력이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보여.
0: 인센스인가?
2: 이거 좋다.
1: 이집트식.
2: 이게 향 너무 좋아.
0: 괜찮네. 달달하네.
1: How much? 150. Oh my god, so expensive.
5: This is lotus flower.
2: 와, 이것도 좋아. 야,
0: 오빠, 엄청 이것도 좋아.
2: 아니, 이것도 좋아.
0: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섹시한 향이다. 오.
1: 그리고 아저씨 목욕탕 냄새 살짝 나서 너무 좋다.
2: 아,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싫어.
1: 아저씨 향수 냄새.
2: 어, 이제 마비가 되네. 슬슬 마비.
1: 어, 이거는 라벤더 그냥.
0: 언제가? 우와,
1: 아니, 맞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그 중동 목욕탕 가면 있는 냄새거든요.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사요?
2: 12개.
1: 어?
2: 12개.
1: 거의 연필 잡듯이 사네. 100.
5: 100.
1: 오케이, 됐어요. 100이에요. 아, 뭐, 3,000원으로 깎았어요.
2: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이거 사, 사, 사.
1: 아, 진짜?
2: 어, 사, 사, 사.
0: 대박.
2: 이거 믿고, 믿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t's done. 자, 여기서 네가 나온다.
1: 네, 형님이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0: 야, 아저씨. 느낌 보자. 3,100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 9만원.
0: 9만원? 깎어.
2: 뭐, 그러면.
0: 오빠,
2: 사. 아니, 뭐, 3만 하면 되지.
1: 아니야. 한참 더 깎아야
0: 돼. 2호 깎아, 2호.
5: No, this is for free and the gift final price for you. This is for
2: fre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산재를 하자.
0: 여기. 오케이. 아, 잘했다. 됐다.
1: Thank you.
0: Thank you.
1: 네, 감사합니다, 이거.
2: 아유, 아니.
0: 아, 근데 치즈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1: 맛있다?
0: 아무쪽이지.
1: 야, 이게 맛, 이게 그치구나.
2: 오랜만에 이런 거 먹었네.
1: 진짜, 와.
0: 며칠 만에.
1: 너무 맛있다.
0: 너무 맛있다.
1: 와. 아, 진짜 맛있네. 와.
2: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야, 이걸 뭐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네.
0: 좋네, 장조 이거.
1: 야, 심지어 이 기본 케첩까지.
2: 아, 케첩, 어. 케첩은 샀거든, 그때도.
0: 아, 맛있다.
2: 야, 케첩은 없나?
0: 더 장조에서 맛있어. 와.
1: 이야, 4,000원짜리 피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2: 너무 재밌었지. 네. 쇼핑도 하고. 네. 이게 뭐 여행 맛이잖아, 아닌가?
0: 여행의 맛. 저는 이제 기차표를 사러 가야
2: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둘이는 좀 일하러 갔다 올게. 근데 그 대신 너는 이게 무조건 first class 사야 된다. 침대 있는 거. 무조건.
0: first class, 침대 있는 거, 루소르.
2: 오케이. 거기까지 세 명. 앉아서 12시간 힘들어.
0: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지.
0: 할 수 있어. 가라오케.
2: 자, 갔다 와.
0: 갔다 올게.
2: 그래. 자, 우리는 일하러 가자. 자, 그렇지.
1: 무슨 일 하려고?
2: 그러니까. 오, 여기서 펜션 있네. 와. 펜션에서 일을 하면 좋은데, 나는. 없나? 너도 PT 받아.
1: 저는 PT 결제해놓고 지금 안 간 게 100만 원이 넘어요. 결제해놨는데, 안 가.
2: 아, 이거 아깝네.
1: 궁금했던 게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형님은. 몇 살까지 할 거예요?
2: 너무 힘들어, 안 하면.
1: 아, 안 하는 촬영, 게 힘들어.
2: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좀 업데이트 돼가지고.
1: 완전 반대네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운동하면은 촬영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2: 너무 좋아해서.
1: 저도 운동 너무 싫어해서.
2: 아, 그렇지. 잘 만났다, 우리.
1: 그러네.
2: 아, 야, 앞에 봐봐.
1: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2: 도시. 옛날이 완전 옛날에. 오. 야. 야,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이잖아. 아, 이거.
1: 그치? 여기 진짜 올드타운인데?
2: 와.
1: 여기서 공장이 있다고?
2: 저긴 것 같아. 왜 보면 색깔이 하얀 거 있고.
1: 그러네.

0: 여기 사장님인 것 같아.
1: 아이고, 네.
2: 살람알레이쿰.
0: 살람알레이쿰. 들어가면 되나?
2: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저 빛 들어오는 것 봐.
0: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빛이 대박이지. 우와.
2: 이 뭐야, 여기? 미쳤다.
3: 나눔의 약한 차와의 휴린산.
0: 우와.
3: 125. 네, 에헤나 미스타갈. زي الفراعنه نكاد بتشتغل زمان بقى نية 125 سنه
2: 형님이 찾던 네? 옛날 게 여기 있네요
3: يعني ما بيشتغلش زي هناك زي المسابق الكبيره دي علشان احنا بنسبق من 5 كيلو انما احنا على حسب العينه بنشتغل
2: اوكي كم اول يمسك حاجه 거예요
3: اول حاجه بتتعمل
2: 아, 다리에서. 이게 그거.

0: 사람이 يطلع ينزل يتلبس كده بعد كده يخش على السباغة هنا ينزل يتلبس كده
1: 아 먼저 물 짜고 그다음 염색을 물 차가워요?
2: 아니 그냥 괜찮아 그냥 물이야.
0: 아 그냥 눈을 닦아. 닦아 그래서 그는 또 피자 하는 거. 아.
2: 또?
0: 어. 아 보스 아예 알 아스라 해. 보스. 아예. 아예. 아예. 아예. 다음에 그다 그거 아예 그다. لا لا لا لا انت ماشي حلو بص بص اهي اهي اهي
2: واو قويبتا
1: اوكي اوكي اوكي
2: دولا
0: كده كده كده كده كده امسك كده
1: كده
0: ايوه
1: اوكي صح ايوه كده
0: انت
1: نو
0: ايه ده اهي

0: 아니, 아재 리프트.
1: 어렵네.
0: 라는 게 벌써.
2: 되게 우리 선배님도 쉽게 하시는데 안 돼요. 이게 진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실뜨기도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성훈이 형이 못하는 건 난 절대 못한다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기도 하고.
0: 게임. Get up to step in. 가라다.
2: 이거 계속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1: 우리 다한테 간다. 나는 다한테 간다. 아, 여기.
0: 이렇게.
1: 올로바이로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0: 와, 네.
2: 밟은 거를 여기서 또 물을 빼나 보네.
1: 이게 여기서 물이 물기가 좀 있으니까 이게.
2: 아, 이 원칙이 되게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0: 아, 넘버 원이. 아,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2: 또 무슨
0: 일이야? 니케다. 무슨 니케다? 무슨가?
2: 저희 끝날 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0: 아이.
2: 진짜 되게 쉬워 보인다. 안 돼.
0: 자, 저희가를 왔어.
3: 이렇게
2: 왔어. 오케이?
1: 와, 이게 걸리면서 우리 다 빼빠지고 있어, 여기. 오. 계속 이거 스톱하는 것 같아.
2: 아, 이거 키는 건 자동이고 끄는 건 수동이에요? 켜는 건 자동, 끄는 건 수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마하마.
1: 마하마. 마하마.
2: 마함.
1: 주.
2: 준빈.
1: 준빈.
0: 셔럽도 먹었어.
1: 오케이, 오케이.
2: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0: 비싸라베리 50세나.
1: 50년?
0: 50세나. 이제 러파해. 말하면 할게. 그 샬라 샬라 케다. 샬라 샬라.
1: 올로바이로스. 손조서. 아무 힘이 장난. 오, 세다.
0: 달아. 달아.
1: 오, 저 간다 간다 저쪽 간다 저쪽 간다. 아, 이 색깔. 어, 이 색깔이 나면 된대. 이 색깔이 나야 돼.
2: 우와.
1: 오, 돌리라고 이게. 어.
0: 아이 와, 와. 아주 안닦단.
1: 이게 어. 오. 와, 이게 색깔.
2: 아니야.
0: 아우, 아우, 자야라, 진짜.
1: 또 색깔 달라. 거기서 또 만들어서 색깔 집어넣어서.
2: 아니, 색깔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0: 이 바이에나. 나는 자야, 벌써. 들어오, 와자.
2: 어렵다.
1: 어, 색깔,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2: 이거 거의 그거야, 그 실험실이네. 여기 R&D 센터네.
1: 이렇게 해야 색깔이 나오구나. 어, 이거 또 나왔다, 그러니까.
2: 치워줘.
1: 우와. 어, 나 우리도 해라.

0: 조금 틀려.
1: 매시매시.
2: 아, 알프 좀 알아볼까 해.
1: 조금 더, 조금 더 해야
3: 진짜,
1: 된다.
3: 진짜, 진짜.
1: 와, 디테일하게. 어.
3: 똑같다, 똑같다. 만족하세요? 오.
2: 네.
0: 한 번 더.
3: 오! 진짜 됐다, 진짜 됐다. 이번에는.
0: 아, 이게 그? 응?
3: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2: 오케이.
3: 오케이?
2: 응, 갈라락. 아직 좋아할까?
1: 아, 이제 됐으니까. 됐으니까 이게 다 집어넣는다.
3: 오, 집어넣는다. 오, 오, 오.
2: 알르. 알르. 골로 알르, 베아카니. 알르.
3: 야, 재밌다. 와. 초등학생이 돌아간 것 같아. 와. 초등학교 때 물감놀이 하는 것 같아.
1: 와, 근데, 와, 손이 크다. 와.
0: 일단,
2: 알레.
0: 오,
3: 말레.
0: 말레.
3: 말레.
0: 말레?
3: 근데 선생님 손은 손, 선생님 손 왜 이렇게 초록색 됐어요? 그린맨 오늘 햄
2: 드셔야
1: 이게
3: 그럼 우리도 녹색 오늘 하면 녹색 돼요?
2: 드셔야겠다. 드셔야겠다. 안 먹어도 아니 돌아다니면 되겠다.
3: 그럼 이거는 얼마나요?
2: 이야기 말 오케이, 노스, 세아, 세아.
0: 와, 이거 한 시간 해야 된다고?
3: 야, 허리.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 차표를 아. 사러 가고 싶더라.
4: 오빠 우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군요. 아니었습니다. 싱글룸이 있고 더블룸이 있던데. 근데 더블로 쓰면 거기에 또 낯선 어떤 새로운 여행객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퍼스트 클래스. 무조건 13시간을 자고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어, 뭔가? 오빠 왔네. 아이. 살람 알라이쿰.

0: 친구를 불러야겠다. 바빠? 바쁘니?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아,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 너 바빠?
2: 뭐 도와줄 거 있어?
0: 이집트 택시 기사님께 기지 여기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
2: 그럼
0: 알라 타우실리 일라 마하타 알기자.
3: You speak English?
0: Very very low. My English level very very low.
3: Oh yeah.
0: Ah, sorry.
4: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3: What's your name? Where you were born? Matador.
0: Matador.
3: Welcome.
0: Welcome, welcome, Matador.
3: My name's Ali.
0: Ali. Oh, Prince Ali. Prince Ali.

0: FX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summer.
1: Good sound.
0: Good sound. Thank you.
1: Are you famous?
0: It's me?
1: Huh?
0: Yes.
2: She's a singer in Korea.
0: Singer in Korea. It doesn't hit a like it's stronger. Giza Station. Thank you, Ali. 우짜.
3: 오, 기자역이 생각보다 꽤 크네. 해외에서 기차표 외매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봐. 야, 기차역이 엄청 붐비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Sleeping train ticket office. Sleeping train. 어? 여긴가? Train number?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차 타시는 분들이 많네. 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의 눈칫밥 인생 32년 차. 티켓을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Excuse me? Sleeping 기차 where ticket you know? Hello? Hello? Thank you. Do you speak English? Thank you. 여기 English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뭐라 써 있는 건데?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는 밤낮 티켓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 슬리핑 기차. 룩소르. 트레인. 예, 트레인 티켓. Where by?
4: Here.
0: Here? In line. Oh, thank you. 아, 여기서 잠깐 서 있으면 된다는데? 여기 한번 서 있어볼까? My name is 은지. 은지. Yes? Yeah! Coming. Thank you. Yes. 어우, 야, 나 팬 사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와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 와우, 아우, 아. How long?
5: Ticket.
0: 오, 티켓. 오케이. 스탠딩 티켓인데? 아, 스탠딩 티켓. 우리는 슬리핑 티켓인데, 슬리핑. 오케이, 땡큐. 슈크란. 잠깐만. 티켓을 살라 그랬는데 저희가 스탠딩이었네?
6: 침대 있는 거. 무조건. 무조건 왜 퍼스트클래스 사야 된다? 무조건, 어.
0: 잠깐만. 슬리핑 티켓. 그럼 아까 봤던 저희가 그 슬리핑인가? 여긴가? 슬리핑.

0: living the tree?
1: Yes.
0: They sleep down.
1: Down.
0: Yes.
1: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그 직원분께서 모니터를 돌리시면 서버 다운.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버 다운이 되면 금방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라도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가 탁탁탁탁탁 대처가 가능한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해외에서 갑자기 서버 다운이라 하니까 내 멘탈도 다운이 된 거예요, 완전.
2: 아, 다시 거기 집어넣어서 물 빼야 된다고. 거기.
3: 마메 살라.
4: 마메 살라.
3: 아이와 말리.
4: 마메 살라. 아빠, 아빠, 아이와. 아이와.
2: 내 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하나? 한번 해볼게.
4: 비슷해가지고.
3: 와.
4: 와.

0: 뜨거.
1: 또 한번 돌리는 거네. 돌리는 거네.
0: 우와. 와,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2: 야.
1: 진짜. 와, 이거 너무 뜨겁다. 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0: 내가 집어넣을게. 자, 잡았어. 그리고, 네, 반대로 하고, 뺏을게. 뺏게. 내가 뺏게.
3: 이거 아래.
1: 자, 이제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자.
3: 오케이.
1: 너는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봐.
3: 그렇지.
1: 아, 뜨거워! 어우, 진짜 뜨겁네. 어우.
3: 불지옥이야, 지금. 근데 형이 옷 다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저기.
1: 나도 일본,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 같지.
3: 아니, 일본 야쿠자 영화 보는 것 같아. 아, 힘들다, 이거. 뜨거워서.
4: 갈릭벨렌타비, 갈릭벨렌타비. 갈릭벨렌타비!
1: 뭐라고?
4: 갈릭벨렌타비!
5: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하세요.
4: 갈릭벨렌타비!
5: 잘 하고 계셔서.
1: 뭐라고?
3: 잘 하고 계다는 거 맞아요? 카내는 것처럼 말하는 거.
4: 아이와께, 에이, 짠! 아이와께.
3: 됐죠, 아이와?
4: 아이와께. 아이와?
3: 으쨔!
1: 마지막, 마지막.
3: 와, 와, 마마, 아이와.
4: 아이, 뭘 셀파, 셀파, 다이파,
1: 돈 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서.
3: 이거 몇 번 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파이팅!
1: 한번 와, 대박이다.
3: 아이와?
1: 아, 뜨거워. 빛이, 와, 빛이 진짜 특이네, 진짜.
3: 야, 지금 형이 그리스 술의 신 이런 느낌.
1: 그리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같지?
3: 헤라클레스.
0: 준민아, 저 위에 올라가자.
3: 아, 예.
1: 오, 오.
6: 옥상으로.
3: 높네. 진짜 가팔라요.
1: 아, 그래?
3: 우와,
1: 우와.
6: 조심.
3: 우와, 예쁘다.
1: 예뻐?
3: 오, 무슨, 부처님 오신 날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보인다.
4: 우나우르도 멀다게
1: 올려자, 올리자.
3: 오케이, I got it.
1: 파이팅 해봐. 파이팅. 오케이, 준비야.
3: 오케이, 알았어. 티셔츠 어디?
1: 티셔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저기. 오.
3: 말랐어요?
1: 어, 완전.
3: 완전 말랐어요?
1: 근데 조금 그만, 살짝.
3: 아까 그 색깔 똑같다. 근데 처음에 우리 맞춘
1: 그 뭐야? 그거랑 똑같네. 양말 색깔.
6: 어, 그래도 좀 변했다.
3: 이집트 장인들이 확실히 다르네.
1: 어.
3: 고마워, 사라. 메이야.
1: 메이야. 어, 사장님.
4: 아, 네. 또 예쁜 나왔다.
1: 오, 아유, 감사합니다.
3: 우리 어땠어요?
1: 오늘 어땠습니까?
4: 시작으로 과일 좀.

0: 메이야 메이야.
1: 요 이거라면 이거 나왔어.
2: 메이야래요.
1: 메이야.
0: 나하 마지막들 엄마. 오.
1: 이거를 계속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0: 메이야 메이야.
1: 메이야 메이야.
0: 메이야 메이야.
1: 아우 예.
2: 슈크라
1: 슈크라.
0: 가자.
2: 와 이제 야, 힘드네요. 3일 동안 이만하니까.
1: 그래서 힘들더라. 아. 오.
2: 살람 알레이쿰.
3: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2: 와, 이거 처음 봤어. What is this? This is mask pack?

0: 형님 근데 택하세요 평소에?
1: 아니.
0: 아, 팩 전혀 안 해요?
1: 안 해, 안 해. 나는 안 해.
0: 저는 많이 너, 해요.
1: 많이 해서 그래? 야, 너는 많이 해서 그런다.
2: 저는 아무것도 안 해.
3: 저 피부과도 다녀요.
1: 왜?
3: 관리받는다고.
1: 그래도 그거야?
3: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1: 오. 와, 바로.
0: 오. 야, 이거 재밌다.
4: 쓰레기다.
0: 우리, 근데 돈 괜찮나?
1: 야, 가격이 안 물어봤어.
0: 야, 근데 그 형님 깊한 거예요. 그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10만 됐잖아요.
4: 아, 그거, 그거.
0: 우와, 집게로 뜯어내.
4: 와, 대박이야.
0: 우와, 나 이거 셔츠로 봤어.
1: 우와, 보여줘, 보여줘. 여기.
0: 우와. 우와. 10만 원 나왔는데?
1: 10만 원? 야, 내 귀에 10만 원 나왔다고? 이건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내 캐. 아니야.
0: How much? How much? 200. 오, 6,000원. 아니, 또 이거는 오, 그래, 우리 알바비 아니라 괜찮아.
1: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 오케이.
0: 6,000원. 오, 뭐야? 어, 베이비 파우더다. 오, 냄새 좋아.
1: 너랑 나랑 틀려.
0: 형님 뭐 하는데?
1: 몰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0: 오. 우와, 저 뭐야?
1: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 그게, 안 보이는 그, 있잖아. 벌. 와, 와. 오, 재밌네. 우와. 오.
0: 우와.
1: 오.
0: 어, 이거 뽑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수현이?
1: 우와, 대박이다, 이거.
0: 어, 이거, 이게 그냥 간지르는 느낌?
1: 어, 너무 좋은데, 나는.
0: 어, 근데, 긴 거 뽑힐 땐 좀 아픈데?
1: 오!
0: 야,
1: 오!
0: 이게.
1: 오, 따가운데.
0: 따갑긴 해.
1: 약간 깨끗이 좋아.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0: 어. 긴털 뽑을 때는.
1: 오! 와. 오! 이거 장난 대박이다. 오. 이거 하얀 돌 있잖아, 그게 돌. 야, 돌 말고.
0: 와, 기쁘다, 이거.
1: 안 쓰지?
3: 실면도네.
1: 이런 거는 원래는 면도에서 하잖아.
0: 에?
1: 면도기? 면도? 에이,
0: 면도기로 하면 근데 이런 쾌감이 없지.
1: 그럴 거, 그럴 거, 그럴 거.
0: 또 뭐지? What is this?
1: 스크럽. 이걸 팩이야?
0: 스크럽이래요. 그
1: 스크럽이, 아.
0: 감질.
1: 야, 우리 엄청 더럽거든, 그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잖아.
0: 어, 뜨거워. 뭐야, 이거?
1: 뜨거운 거, 이렇게 스팀이 나. 오, 어. 뜨거워. 어,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우와! 아.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 관리 많이 잘 하고 있잖아.
0: 저는 피부과에 1,000만 원 썼어요.
1: 한 달에?
0: 아니, 아니, 아니. 이때까지.
1: 한 번에?
0: 아, 이때까지.
1: 아, 야, 이때까지.
0: 평생, 평생.
1: 어.
0: 한 번에 1,000만 원인데 이 피부면 고소해야죠.
1: 그러니까.
0: 뭘 또 그러냐.
1: 나도 따라갈게, 그때는.
0: 아, 피부과 안 가요, 형님?
1: 피부과 세수도 안 해, 나는.
0: 네?
1: 세수비는 안 써.
0: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얼굴이 제가 푸석푸석해서 수분을 넣어요. 아니.

0: 좋은 거지?
1: 좋은 거. 옆 아저씨 똑같아.
2: 이게 진짜 아니, 야, 이게 엄청 뜨겁지 않아, 이거?
1: 뜨거워, 이거. 너무 뜨거워. What cream? This one? Brother?
3: Moisture.
1: 오, 이게 피부 미백이랑 주름까지 개선한대요.
2: 아, 진짜로?
1: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2: 하얀 거까지는 필요 없는데.
1: 야, 또 뭐가 와요, 또. 오, 뜨거, 씨. 아이씨, 손길이 좀 강하시네.
2: 더워.
0: 또 뜨거운 거야?
2: 차가운 거야?
0: 와, 차가운 거.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시원하네.
2: 엄청 시원하네. 와, 기분 좋지 않아?
1: 메이야.
2: 끝난 건가?
1: 아쉽다, 그죠? 좀 더 하고 싶은데.
2: 와, 근데, 야, 진짜 너 엄청 피부 좋아졌네.
1: 아, 형, 무슨 화장품 간 것 같아. 화사해졌어.
2: 아니, 이게 너무, 야.
1: 씨, 만족도 높다.
4: Finish.
1: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아, 이거.
2: 야, 이거 피부 좋은데?
1: 아니, 하얘. 아니, 손도 하얘, 얼굴이.
2: 내가 하얘면 안 되는데.
1: 입에. 400.
2: 오케이. 야, 너무 좋았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 나는. 너는 어때?
1: 내가 왜 비싼 건 조피부과 다니나?
2: 그러니까. 이게. 와. 야, very good.
4: 여러분?
2: 땡큐. 땡큐.
4: 바이바이.
2: 아우. 가자, 그러면. 오.
1: 아, 이제 기차.
2: 기차 타러 이제 우리 가야 되잖아.
1: 은지 만나러 가죠.
2: 그렇지, 가야지.
5: 굉장히 당황했네, 나. 아시티오는 진짜 크다. 약간 서울형 느낌. Hello.
6: Hello, how are you?
5: I'm good.
6: Yeah, good scarf.
5: Yeah, thank you. Egypt style.
6: Yeah, Egypt style?
5: Egypt style.
6: From
5: Korea.
6: North or South?
5: South Korea. North Korea. Oh my god. Go. Luxor. Sleeping train.
6: You wanna sleep right now?
5: Bed. Wake. Sleeping train. First class single room. First class double room.
6: Okay, the price 105.
5: Okay.
6: Four person and single cabin 150.
5: Okay. Thank you.
6: You are very funny.
5: Thank you.
7: What's your name?
5: 은지.
7: 은지.
5: 화맛.
7: Nice to meet you.
5: 화맛.
7: Jabal?
5: No. No. I'm South Korea. I miss my ticket. Okay.
7: Included dinner and the breakfast.
5: Dinner.
7: Platform number 7. Bye bye.
5: Thank you.
7: Bye bye.
2: 혼자 성공하시고 축하합니다.
5: 재밌었어요. 근데 아까 진짜 좀 멘붕이었어.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낭만 기차야. 제가 표 그거 해왔어요. 퍼스트 클래스.
1: 잘했어? 잘했어?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인데 형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와, 기차 되게 오래됐는데?
2: 와.
5: 완전 오랜만이다, 이런 기차.
1: 야, 진짜 오래된 차네. 근데 이 열차 지금 12시간 가는데.
5: 12시간?
1: 앉아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5: 진짜?
1: 땡큐.
5: 어디 있을까?
1: 어.

0: 이거는 1인, 아니, 1인, 1인 거 아니야?
1: 아, 이거 2인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데 많이 가봐서. 이거 2인 맞아요. 어때요? 처음 본 소감, 소감이.
2: 죽었다.
0: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생각 안 했는데.
1: 그, 나름 세면대도 있네.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 오, 와, 이거 획기적이다, 이거. 나름. 몬스터 볼이다, 몬스터 볼.
3: 그, 야, 나 이런 게 나도 처음이야, 태어나.
1: 아, 처음이야? 저는 진짜 많이 잡아서.
0: 아, 그래? 아,
1: 뭐. 진짜 한 30번 아니, 잡았어.
0: 이거 근데 뭐 에어컨 있는 거 나는 그나마 좋다고 생각해. 이게 에어컨 없다고 하면 아휴, 죽었지, 여기서는. 할 수는 있겠지, 어떻게든.
2: 와, 이게 죽었네, 진짜.
0: 아, 뭐 어떻게든 잘 수는 있지. 괜찮아.
1: 어디 쓰고 싶으세요? 전 둘 다 상관없어.
0: 그럼 나는 그래, 위에 닿게.
1: 위에서?
0: 위에가 또 많이 흔들리지만.
1: 뭐야?
0: 땡겨야 된다고.
1: 거기 너 방이야, 그러면?
3: 이렇게. 오, 여기가 내 방이네. 우와. 어이 깜짝이야. 우와. 아.
1: 우와.
3: 좋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1: 4인용 방이네?
3: 그러네, 4인용이네. 와,
0: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친구가 생기는 거네.
1: 오, 대박이다.
3: 대박. 신기하다.
0: 근데 낭만. 약간 이런 게 뭐 여행하는 느낌이잖아, 사실은.
1: 낭만 있죠, 근데.
0: 어, 좋지. 이런 걸 좋지. 돈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뭔가 할 수 있잖아. 근데
1: 우린 돈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3: 아니, 커플들도 이거 여행 많이 하더라고, 기차 여행.
0: 맞아. 여자친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재밌겠다, 이런 거.
1: 여자친구가 하면. 제 유튜브 보고 한 번만 하자. 이런 걸,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든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타봤으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신혼여행 한번 탈까 생각 중에.
0: 오, 어디 간다고 했어?
1: 저 스페인.
0: 아, 스페인 쪽으로. 그럼 거기 있잖아, 유럽 쪽으로.
1: 네, 맞아, 맞아.
3: 괜찮네.
1: 형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0: 어? 어디?
1: 신혼여행.
0: 없어? 난 안 갔어.
1: 네?
0: 어? 어, 안 가요.
1: 안 갔어요? 어, 어. 너무 바빠서?
0: 아니, 가는 필요 없잖아.
3: 상대방도 동의한 거죠?
1: 형수님 동의한 거예요?
3: 아, 그럼 상관없지.
0: 그러니까,
1: 야노시오상도.
0: 어, 근데 우리 뭐 어디 많이 외국에 갔으니까 뭐.
1: 아, 그럼 오피셜리 신혼여행 간 건 없네요?
0: 없어, 없어.
1: 아, 없어.
3: 근데 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 그렇게 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시간이 다 괜찮았어요?
0: 어, 어.
1: 둘 다 탑 모델이시고. 형님도 그때 뭐, 한참 운동할 때 아니에요?
0: 격투기 하니까 그때 그래도 조금 뭐 시간이 있을 때.
1: 그럼 근데 일본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럼 데이트로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0: 그거 뭐 루머 같은 거 하면 근데 파파라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 편했어, 편했어.
3: 근데 결국 한번 걸리셨잖아요.
0: 어, 그래서. 근데 결국 걸렸으니. 걸렸는데.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1: 집에까지 따라왔어?
0: 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다 그냥 찍고 있었거든. 나 몰랐었어.
3: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 우리 상의해서 우리 그냥 공개하자 이렇게 되신
0: 그렇지,
3: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뭐 우리 애기도 아닌데.
3: 신기하다.
1: 연예인 연애 얘기.
3: 연예인의 연애 이야기. 파파라치 걸린 사람 나 옆에서 처음 봐.
1: 나도.
3: 넌 어떻게 공개할 생각이야?
1: 나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0: 어, 그렇지. 그게 대놓고 둘이 앉아서.
1: 혼자.
0: 내가 갈게. 카메라에서 내가 갈게. 아니, 내가 질문하러 갈게. 그럼 어때? 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거 내가 그거를 내 누구한테 내가 찍어. 내 유튜브에서 찍을게.
1: 전 파파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예. 내가 파파라치 해줄게.
1: 너무 고맙네.
0: 내일 그러면 몇 시부터 또 일하는 거야, 우리가?
4: 아,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안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0: 오케이, 네네네.
4: 어. 그때 성훈 반장님께서 하루 쉬면 어떠냐 말씀하셨잖아.
0: 바쁘게 지냈으면 좀 힘들 때는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안.
4: 대신에 일을 두 탕을 하면
0: 아, 두 번?
1: 그게, 아니, 그럼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0: 내일 두 번?
4: 내일 두 번.
0: 내일 두 번. 이게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 아침에 얘기할게. 아니 힘들면
3: 그래,
0: 하루에 한 번.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 그러니까 너 좀 컨디션 좋으면 한 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두 번. 아니 좋으면 두 번.
4: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0: 네, 예. 그렇게 하자.
3: 네, 좋아.
0: 네, 그게 더 좋지. 아,
1: 내일 또
0: 어때?
3: 좋아.
0: 어.
4: 일을 하루에 하나씩 했잖아요. 몰아서 하고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3: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0: 와, 사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3: 아, 봐봐! 어떡해!
1: Sorry, I'm sorry.
0: 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0: 아니,
1: 알겠어, 알겠어. 드디어!
0: 이게 이때급이야, 또. 야,
1: 어떻게 뭐 맨날 역대급이야.

0: 안녕하세요.
1: 그래도 제가 예수도 노래를 잘해서
2: 그대 어디에 있나요?
3: 나 괜찮아.
4: 그러니 지치지 말고 혼자서 빛나라.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95.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어?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신의 합사위에,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메야꼬. 일 없어, 일 없어. 일 없어.
1: 조금 마당 같은 것 좀 빌려주실 수 있어?
2: 아, 잠잘꼴?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데.
1: 아, 그거는 그러면 그...
2: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2: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2: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어머, 어머, 어머.
2: 어디 도망가면서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2: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2: 알았어.
1: 풀어요.
2: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털 덜 아프게 아니라.
2: 아니, 머리에 달아.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이 두건에 달리세요. 아, 오.
2: 예쁘구만, 머리핀도 달아줘. 예쁘다. 안 예뻐? 예쁘지?
1: 오, 이뻐!
2: 야, 이뻐. 됐어.
1: 오!
2: 됐지, 뭐, 어떡해.
1: 이래,
2: 이래, 나연 꽃이 놀다 가라, 이래.
1: 아니, 놀다 가는 곳이 아니고.
2: 나연 꽃이 놀자.
1: 아니, 그, 저기.
2: 여기 와, 여기 와.
1: 아, 오케이.
2: 여기 와,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촌 계단 대표지. 어촌 계단.
1: 빵이시구나.
2: 한 백 몇 명 되는데.
1: 이야!
2: 빵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

0: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서 평균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나, 저,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문 있는 집 저 될 수 있어요?
0: 대문 있어. 그런데 재워줄게. 가자.
1: 아싸.
0: 아싸.
1: 야, 이게 웬 떡이야.
0: 아싸.
1: 이야, 돌담, 돌담 있죠, 이렇게.
0: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응. 제주도는 안거리.
1: 안거리. 오, 너무 예뻐.
0: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가면 부엌 있고.
1: 이야.
0: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0: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0: 한 번씩. 아들.
1: 아들?
0: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거리.
0: 이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입에서 자라. 이 평상에 가라, 니 큰큰 해보라, 입에서 자라. 나는 예. 안에 방에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
1: 아,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 덕지죠. 알겠습니다.
0: 아, 사람도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럼요.
0: 여기 자라, 나랑 안에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0: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0: 저 앉아. 아이가, 우리 집은 지가지,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0: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0: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0: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0: 펭귄보단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오, 근데 그거.
0: 아까 내하고 시합 해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0: 들어가보자. 자, 일어서라.
1: 지금 바로 가요?
0: 바로 가, 풍덩 빠져보자.
1: 풍덩 빠져본다고?
0: 어, 빨리 제기 걸어오라, 제기. 왜 늦장 부르냐, 빨리 제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수고하십니까.
0: 이제 물속에 저 해녀들 쫙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마한 거 보이지?
1: 어,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인다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증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제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군이야.
1: 아, 신입생.
0: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가자.
1: 계약서 어디 써요?
0: 여기 각서 게.
1: 오, 알겠습니다.
0: 끌러.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웃시켜 볼게, 재명시켜 볼게.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내 아침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었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물에. 그 말을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 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군이라고 한다.
1: 똥군.
0: 똥군.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군.
0: 둘째.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군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군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들어봐. 이거 쥐 아니야. 펭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줄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1: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0: 그거는 물 수 없어. 가자. 옷 입으러 가. 옷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코체 걸린 펭귄이구나.

0: 변주야.
1: 네.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 위험하다고.
1: 저녁은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된다.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점심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럼 잡일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작업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1: 네.
0: 어, 애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귀여. 나가 하영 잡아오마이.
1: 네. 어머 어머.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우와! 벌써 그렇게 잡았어요? 많이 잡았을까? 삼촌? 이야! 대박이다!
1: 여기 니 아까 가면 창고 앞에 그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꾼 일 잘한다.
0: 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1: 빨리 더, 똑바로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0: 과연.
1: 됐지? 너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와, 다듬어서 담아야지. 15kg면 돈 얼마냐면
0: 얼마예요?
1: 7만 5천 원이야.
0: 우와.
1: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우와. 뭔지 알아요? 미역. 뭐지?
0: 그거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1: 맛있다 이거.
0: 어머.
1: 맛있어. 미역 머리털.
0: 머리털? 어머.
1: 맛있어. 이거는 15,000원 받아야 되겠다.
0: 우와, 15,000원.
1: 이거 7,500원, 15,000원. 이러면 얼마지?
0: 그러면
1: 22,500원.
0: 우와.
1: 그 사람 잘하지?
0: 잘하네요.
1: 이거 75,000원 총게 얼마야?
0: 77,500원.
1: 너 머리가 추드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0: 대장은 뭔데요?
1: 8,750원.
0: 뭐가?
1: 7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0: 밥!
1: 어.
0: 밥!
1: 해녀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0: 밥! 밥!
1: 어디 밥. 돌아가냐? 어디 어디?
0: 밥! 어? 밥! 일하라!
1: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2: 예.
0: 맛있게 드세요.
1: 이름 뭐라 그랬지?
0: 저는 똥군입니다.
1: 그래, 똥군.
0: 똥군.
1: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 너 하나씩 먹읍사. 예.
0: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1: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3: 네, 맛있습니다.
1: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
0: 저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요.
1: 아, 누님이라고
0: 했어? 제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1: 아, 맛있어. 맛 좋다!
0: 저 우기 전에 똥군이 누구였어요?
4: 똥군 누구세요?
0: 어? 선배님!
4: 네. 나는 중군.
0: 중군?
4: 네.
0: 중군 화이팅!
4: 네, 화이팅!
0: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1: 그쵸, 그쵸, 그쵸.
5: 중군동안에.
0: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5: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1: 저 언니가.
0: 60년 하셨어요, 언니?
1: 아, 60년 넘었지.
0: 와, 언니!
1: 어르신!
0: 아, 어르신!
5: 우맹으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0: 똥군! 똥군 화이팅!
4: 화이팅!
0: 똥, 똥!
4: 화이팅!
0: 똥, 똥!
4: 화이팅!
0: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1: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나중에 물어봐봐, 거라. 표준 말로 내한테 물으면
0: 오.
1: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0: 야,
1: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0: 오, 진짜로?
1: 어, 진짜로.
0: 그러면 똥이 뭐예요?
1: 왜 똥은 똥이야?
0: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1: 화장실은 통제.
0: 통제?
1: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0: 어머!
1: 돼지가 컸는데,
0: 응.
1: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0: 어머!
1: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0: 어머!
1: 설사를 할 똥을 따라쓰고 갈군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0: 아, 네.
1: 돼지를 딱 떨어버려. 그럼
0: 판사, 판, 나한테 다시 와.
1: 응.
0: 내가 공부하려고
1: 응.
0: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그래서. 같이 풀어볼래요?
1: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0: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 사리 능력 고사.
1: 제목 하나 그하네.
0: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1: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0: 똑같은 거예요.
1: 문제집이 똑같냐고.
0: 똑같다고.
1: 어, 알았다고. 뭔가. 빨리 풀어보라.
0: 나무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1: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황금도 밑강이나.
0: 어, 황금 맞아. 응. 그 말해주면 안 돼요.
1: 이거 동그라미예요?
0: 아니, 말하면 안 되지.
1: 말 거지 말아. 나도 살짝
0: 어, 곱죠. 말아.
1: 나도 곱죠, 곱죠.
0: 아이가 이고 했다.
1: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0: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1: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
0: 말해주면 안 된다고.
1: 아 이거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0: 어.
1: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 아이처럼 귀여워.
0: 아! 이거다.
1: 나는 그 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0: 그거 아직 모르죠?
1: 내가 맞았죠?
0: 그거 아직 모르죠?
1: 알았어. 다음 6줄 문장은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을.
0: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1: 정말로.
0: 정말로? 정말로가
1: 아,
0: 뭐냐?
1: 알았자.
0: 자, 저 다 썼습니다.
1: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자 맞았어.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0: 오! 나 똑같아!
1: 다 똑같네! 야, 니가 어떻게 알았니? 니가 어떻게, 나꺼 반 안 봐. 나꺼 뺏겼지?
0: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1: 에,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낫고. 자, 이거.
0: 깔깔깔, 오, 진짜.
1: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낫고. 정말이 꽝 하는 소리, 김아씨. 니도 나도 100점 할까? 나 너꺼 100점 주거라.
0: 어, 나도 100점 줄게.
1: 알았어.
2: 1번에 2번 했어요?
0: 1번에 4번인데요?
1: 1번에 4번이거든요?
2: 정답 2번인데요.
1: 정답이?
0: 예?
1: 아이, 참, 그거 아니야.
0: 이거 나무가?
1: 4번이야. 큰 수익이 많은 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죠.
0: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죠.
1: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탁 버쳤니? 나 이제 작쳐. 먼저 가라. 나 이제 기절내는 죽어 직전 빨리 가라. 저 석석한 데 가면 자라.
0: 기력.

0: 이 상방이 자든가 말든가 난 방이강 작초이 빠이빠이빠이 좀 그렇게 좀 자라
1: 될 거예요?
0: 어 나 잠자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붙여
1: 아 오랜만에 안에서 자나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이 어디야

0: 응편.
1: 행균아 일어나. 밭에 가게.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0: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빨리 공장 빨리.
0: 예. 하나, 둘,
1: 서로.
0: 서로. 오.
1: 오늘 일당 마이너스.
0: 예? 일 다 했는데.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있다. 조이. 조이. 우와. 대박.

0: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1: 아유 반갑습니다.
2: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구멍살이 생겨요. 구멍살 보여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정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놀던 꼬맹이. 그 꼬맹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야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2살 5학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지? 공부도 좋고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냥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야구 단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유니폼을 나눠주던 야구단이었어요. 이제 창단을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갔던 야구단이 아닌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던 야구단. 어느 순간 야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 생활로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해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 그때가 6학년 때.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부산에 사직구장까지 걸어서 5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야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하고 싶다. 그때부터 그 꼬맹이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이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센스만 있는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지도자들이 쟤 재능 있네? 센스 있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막상 커가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야구는 리틀 야구하고 중학교 야구하고 완전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인들이 하는 야구 거리를 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는데 유격수에서 공 던지는 1루까지가 너무 멀고 다섯에서 쳤는데 멀리 보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치면 땅볼하고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아버지와 지도자들과 모든 분들이 야 너는 진짜 야구하기 힘들겠다. 그냥 너 축구하러 가라. 아니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 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이 붙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혼자 버텼던 중학교 좀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중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3일 쉬는 학교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훈련을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야구도 못하는데 이게 버스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또 이 반복된 생활을 또 해야 돼? 너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 중학교 생활을 잘 넘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중학교 생활 때 너무 훈련을 많이 했던 결과 부상으로 이 결과가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다가 내야 땅볼을 잡고 그 자리에서 공을 놔버렸어요. 이유는 공을 잡고 들 힘이 없었어요. 발꿈치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이제 야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야, 혼자 화장실 가서 왼손으로도 왼팔이라도 야구를 하겠다. 그런 좀 오기를 부렸던 시절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수술 두 번을 하고 나서 그래도 한번 재활을 통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쉬면서 몸으로 야구를 할 수 없으니 눈으로 야구를 배우자. 눈으로 야구를 익히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신수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고 그 위에 부산에서 야구를 되게 잘했던 그때 시절이었어. 수업 안 하고 형들 야구하는 거 지켜보고 다 보고 나면 바로 사직구장 가서 롯데자이언츠 야구하는 것도 눈으로 느끼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혼자 재활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재활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알죠? 홈런이 나왔어요.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아, 수술을 하면 야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겨내고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나한테는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 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고등학교 생활을 달려갔습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경기를 나가고 팀도 대통령배 우승을 하고 저는 청소년 대표도 하고 또 3학년 때또 우승도 하고 다시 또 청소년 대표도 하고 그때 이제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행복은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좌절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청소년 대표를 2, 3학년을 한다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재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에 지명을 받아야 되는데 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과연 나는 이번에 몇 번의 지명을 받을까?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 엄청 울었습니다. 이유는 또 어릴 때 들었던, 그 꼬맹이 때 들었던 소리. 너는 키 작아서 안 돼. 너는 프로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야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20살 때부터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평생 야구만 해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야구를 놓기에는 지금 해왔던 게 너무 아쉽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버텨왔는데, 찰나에 고려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어 했던 고려대학교니까 가서 또 4년 동안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에 가니까 엄청나게 룰도 강하고, 이제 그때 선배들 간의 위기질서도 굉장히 강하고,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루틴을 가지자. 그게 뭐가 있을까? 그래, 이제는 힘없다 소리 듣지 말자. 일단 잘 먹자. 잘 먹고, 키 크고,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잘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으로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박용택 형이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 형이 키 작다고 하니까 매일 라면 3개에 밥 말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면 3개에 밥 말아 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많이 먹는 나이라고 해도, 그런데, 그래, 일단 어떻게든 넣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위가 커지고, 많이 먹고,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용태기 형, 감사합니다. 엄청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도 상체, 하체, 상하체 일주일에 6번을 웨이트를 했어요. 몸이 레슬링 선수같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치면 막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경기에 나가게끔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1학년 때도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힘은 키웠어. 이제 기술을 더 키워야겠다. 방망이를 탁 잡고 제가 잡고 뭘 했냐 그러면 이 방망이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굳은살이 생겨요. 굳은살 보여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3,000개씩 했습니다. 하루에 3,000개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망이로만 한게 아니라 긴 방망이로 300개, 이 손으로 300개, 300개, 짧은 방망이로 300개, 300개,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개를 피가 까지고 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 드래프트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버티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내 걸로 만들까. 고려대학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저기 경기도 송추인데 송추는 좀 외져서 저녁 때면 많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PC방을 가거나 그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프로로 갈 수 있을까라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되게 다시 프로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종은 이제 차우차우라는 종인데 이름은 검둥이였어요. 근데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버티고 힘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대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게 되고 저도 야구가 잘 안 되고 했던 상황에서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검둥아, 오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빠는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구를 놓고 싶어. 계속 할까 말까 검둥이한테 물었습니다. 검둥아, 계속 하라고 하면 고개 좀 끄덕일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검둥이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검둥이가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밥도 주고 다 키웠던 보람을 그때 좀 찾는 것 같았고 검둥이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빠가 검둥이 믿고 다시 한 번 더 야구 한번 해볼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 하기 전에 이제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프로 야구 중계를 했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김태균이라는 친구, 뭐 추신수에 대한 뉴스 그때는 이제 신문을 막 볼 때니까 신문을 보면 친구들 기사 막 이런 것들 나오면서 이대호 뭐 오승환 막 오승환은 그때 대학생이었고 뭐 여러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간 친구들이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프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꼭 갈 것이다. 좀 늦지만 어떻게든 가서 저 친구들과 같이 프로야구에서 빛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4년을 버틴 것 같습니다. 예. 버틸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근데 청소년들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고1이고 셋째가 중2인데 지금 집에서는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애들은 잔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재훈이, 지한이, 수빈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지나고 나면 본인이 나중에 컸을 때, 강해졌을 때 소중한 추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버티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버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런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중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던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중을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은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소리하고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러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번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루스로 골든글로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1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 또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 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들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 가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희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지명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실책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에 가서 조사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 해 또 저는 결혼까지 꼬리를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수리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못 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다섯 개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 다섯 개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0: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뭐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 했던 찬스가 왔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이렇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 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 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투아웃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고 런다운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나를 잡아줬을까?
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듭니다.

0: 되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4: 야롱밤 마냥 하루 따로 윙메달 거기요가.
3: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4: 니가 이마.
3: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5: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3: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6: 긴급상황.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3: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5: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3: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7: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3: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8: 엄마, 그 미식바 엄마.
3: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유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굵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 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는데요. 각자 키아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팜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 속에 숨어있는 팜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 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긴 키아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0: 야자잎 하나만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 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 보며 해야 하는 작업.
1: 여기 골라 유광 라인, 이거 기어네. 여기 골라 라인은 백종이요.
0: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우. 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아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한참 수확을 하던 작업자가 키아우를 내려놓는데요. 억센 야자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칼날이 무뎌지는 게 다반사. 수시로 이렇게 칼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키아우 칼날의 날카로움은 곧 작업 속도와 직결되는 일. 수확 속도를 위해 정성스레 칼을 갑니다. 키아우를 날카롭게 재정비한 후 다시 수확에 나서는 작업자. 그 사이 태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확량을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데요. 연이어 떨어지는 팜 열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팜 수확 작업. 게다가 고온의 날씨까지 작업자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팜 열매 수확. 서로 시간의 작업만에 온몸을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이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잠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폭염과의 사투.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채울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야자수 잎을 돗자리 삼아 다 함께 둘러앉은 작업자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작업자들에겐 최고의 만찬인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된 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서로의 고단함

0: 힘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작업자들의 마음은 모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1: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2: 농담.
0: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순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너 참. 3차 도전도 실패.
1: 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2: 그만 담아 바짝 요래요. 그 담 두번 요래요. 만 가는 아이?
3: 아, เวลา การ ขึ้น ใช่ มั้ย ครับ ปัก 1 ที่ ทลาย ก่อน ครับ พอ ปัก ได้ จับ แล้ว ก็ มี หลิก ตรง นี้ ครับ ตั้ง ไว้ ที่ หัว ของ
4: ใช่ ครบ 되고
3: วิธี การ ก็ ใกล้ หัว ของ เนี่ย ครับ ครับ
0: 긴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5: 이곳은 농장 팜플란. กำลังผลิตอยู่ที่วันละ1,200ตันต่อวันผลิตน้ำมันอยู่ประมาณ200ตันต่อวัน
0: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6: 아, 농 팜이 나가 밖에 오고 농 이완만 이완 잘 못 가봐가.
0: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체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0: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으깨 기름을 짜내는데요.
1: 이 밤 랑능라만จะแตกมันมันจะเยอะมากหลังจากนึ่ง ในเนื้อปลาเนี่ยแตกตัวกลายเป็นน้ำมันจะเห็นว่ามีลักษณะมันวาวอยู่ที่เนื้อหลังจากนั้น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แยกระหว่างเม็ดปลามกับทลายปลาม
0: 이제 추출해낸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안녕하세요. 김한유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2: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상태라든가 누구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1: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완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0: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3: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0: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4: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5: 긴급사례.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4: 에? 뭐 깃든 문이 오면 차요.
0: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4: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0: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4: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0: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4: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0: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4: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4: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뭐라지? 때타올 같은 건 안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0: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뜨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4: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굳힌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굳히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4: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0: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4: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와디가 여기만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0: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4: 아니 떠빠이나 똥로망 야혹된 똥빼양이.
0: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4: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0: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1: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0: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1: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0: 함께 나누는 식사 한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4: 사디캅.
6: 사디캅. 오사나라카. 예디 떠나카.
1: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0: 비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1: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6: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이다가จะไปเป็น วัตถุดิบ raw material ของ flavor กับ fragrance 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ทํา fragrance ที่ลงเครื่องสําอางใช่มั้ยคะ อย่างของสบู่ แล้วก็มีเป็น flavor ที่ไปลงอาหารด้วยค่ะ
0: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1: 재즈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이라.
0: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2: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0: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2: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틱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0: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2: 여기.
0: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2: 지금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0: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한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7: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한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8: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0: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4: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0: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은

0: 아니에요.
1: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올해 또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2: 두리안 พื้นบ้าน ของ กระบี่ ครับ เนื้อ จะ เยอะ หน่อย ครับ สี จะ สวย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หวาน อร่อย เพราะ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1: ครีม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3: 완만 아로이 마카. 벤 두리안 티 ธรรมชาติ แล้วก็ ออร์แกนิก ด้วย ค่ะ.
2: อยากให้ทุเรียนเป็นเยอะๆครับผม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นักท่องเที่ยวมาเที่ยวเยอะๆอะไรเงี้ยมาได้มาชิมทุเรียนกระบี่ครับจะได้รู้จักว่าทุเรียนกระบี่มันอร่อยยังไงครับ
1: ควายเดว วัง ทุเรียน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4: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폴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5: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가.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0: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끊을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6: 하!
2: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1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1: 내 꿈은 의사입니다.
1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방문 상담할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0: 걸까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1: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보관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아, 더워.
12: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릴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 puddle in the way. Majesty.
1: A puddle?

Tobacco. You breathe its smoke. Very stimulating.

Yes.

Elizabeth is a whore! Mary Stuart is a fruit queen!

수 있냐?

아닌데 왜?

0: 매운맛을 되게 내리고 있어.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3: 오, 그거!
4: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엄마가.
5: 내일이 여행이다. 내일이 여행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땀따담.
1: 새하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새끼 도마뱀 등장이요. 세상에 나온 걸 환영한다 대추야.
2: 너도 성질내니?
1: 대추보다 일찍 태어난 이 녀석 한 성깔 한다는데요.
3: 오, 야 얘
4: 지금 웃거렸다. 이거 웃거렸다.
3: 와 대박이다.
4: 얘 대박 하나 나왔다. 이제 드디어.
5: 와 나 무섭지.
4: 성질머리 나왔네 이거.
2: 너 물 거야? 너가 물면 어떡하려고?
5: 물 수 있어.
2: 물어봐.
5: 잠만. 나 근데 아직 이빨이 없는데.
2: 물어보라니까?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1: 여러분, 사실 곶감이와 대추에게는 무려 9마리의 도마뱀 식구들이 더 있답니다. 총 11마리. 대가족 마뱀이네 식구들은 이렇게 집사의 손가락에 붙어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손팔이라고? 손팔 거야?
1: 오!
2: 너도 좀 팔래?
6: No.
1: 반가워요. 제가 마뱀이들 엄마예요. 우아한 몸짓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중이신데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매일 등손을 하며 체력관리 중이랍니다. 마뱀이들 아빠 앵두 씨는 성격이 아주 화끈한 편이라는데요. 손장난을 좋아하는 만큼 과감하게 앙! 나 앵두 한번 물면 놓치지 않지. 그런데 마뱀이네 식구들

0: 애들은 왜 이렇게 손가락을 좋아하는 걸까요?
1: 크랭베리.
0: 그건 도마뱀이 인간의 손과 접촉해서 교감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충류들은 이러한 핸들링 과정을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1: 몰라.
0: 마뱀이네 가족 중엔 특히 과리과리 용과리 이 친구가 핸들링을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넘나드는 손가락 징검다리 기술도 연마 중이고요. 다음은 화려한 점프 기술. 점점 손바닥 간격을 넓혀가는데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깔끔하게 대성공.
1: 뮤직업
0: 쏘세요.
1: 오, 잘한다.
0: 날아라 용가리.
1: 그만 뛰어. 자꾸 점프해.
0: 점프 만렙 용가리. 손가락에서 놀기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똑똑한 천재 고양이라는데요.
2: 앉아. 그래, 앉아.
0: 설마. 우와.
2: 옳지. 손.
0: 거짓말. 어머어머어머.
2: 옳지. 잘했어.
0: 대박.
2: 빵.
0: 와. 대박이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개냥이군요. 똑똑하다 토리야. 그런데 토리 집사는 토리가 너무 똑똑해서 고민이라는데요.
2: 간식.
0: 집사가 주는 간식을 먹고 돌아온 토리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3: 간식 줘.
0: 여러분 들으셨나요? 토리야, 너 진짜 천재 맞구나.
3: 간식 줘.
0: 웬일이야.
4: 그만 막아.
0: 아빠 보고 뭐? 지금 따라오라는 것 같죠? 설마 버튼으로 향하는 거? 어머, 웬일이야. 무엇을 누를지 궁금하군요.
3: 놀아달라고? 놀아줘.
0: 쉴 틈 없이 자꾸 놀아줘. 눌러. 토리가 노는 거에 진심이구나. 놀아줘. 그렇게 오늘도 토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집사님. 아, 한숨 소리가 ASMR로 들리네요.
2: 어떡해, 망가졌다, 토리야. 안 되겠네, 오늘 어쩔 수 없이 망가져서 그만 누워야겠다. 아이고, 어쩐다냐, 이거가 망가져가지고.
5: 이건 마치 재채기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기분이야. 찜찜해. 찜찜하다고.
0: 새벽에도. 와. 어떡해. 그만.
3: 간식 줘.
5: 그러니까 제때제때 놀아달라고요.
0: 집사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한 토리였답니다.
6: 회장님 아니요?
0: 아, 웃겨.
7: 회장님이신데? 왜 이러고 있냐?
0: 그놈하고도 진지한 회장님도 쓰담쓰담은 매우 좋아하시네요. 회장님 신기 불편하시면 안 될 텐데 벌써 한번 경고 받았고요.
5: 하라고. 너 최고야.
0: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정성껏 쓰담쓰담 대접해 드렸다는데요. 회장님 만족도 지금 최상이신데요. 너무 편해서 기절 직전이에요. 오, 회장님 상석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내려오시게요?
8: 빨리 내려와.
5: 집사의 양반 성격 한번 급하구만.
8: 간발. 빨리. 두 발. 오케이. 세 발. 네 발. 오케이. 손을 내려갑니다.
0: 오.
8: 1층.
0: 안전하게 바닥까지 직접 에스코트해주는 집사들. 회장님,

0: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송이에요. 그런 뽀송이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으니
1: 기다려.
0: 바로 공포의 기다려 훈련.
1: 기다려.
0: 침이 뚝뚝 떨어져도 열심히 버텨는 보는데
1: 먹어. 먹어.
2: 나 잘했지. 잘했지. 칭찬해줘. 어? 아니면 또 주든가. 잘했지.
3: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4: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5: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6: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추가지 배우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0: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성적, 프리드라이브,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we'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the planet Venus. Impossible to save life.
1: It could be very difficult for large mammals to survive it.
2: 인류가 나타나기 전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이것은 징조일까요? 한 종이 전체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
3: We are the most powerful species that has existed in world history. Humanity is power.
2: 망해버린 이 시대의 이름은 인류세. 먼 미래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을 찾는다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0: 인류가 등장한 건 약 20만 년 전입니다. 아마 그때의 인류는 이런 날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맹수가 아니라 대기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구에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1: By strict geological standards, scientific standards, we have entered a new age, like the Mesozoic and the Paleozoic, and it's very special and it deserves the name Anthropocene.
0: 인류세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대기학자입니다.
2: So our impression when Paul used the term Anthropocene was it was this click in your brain saying, yes, exactly, that's the term.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We haven't been able to articulate it yet like Paul could.
0: 지구가 달걀이라면 대기는 달걀 껍데기처럼 얇습니다. 대기학자들은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인류세. 못 들어본 말입니다.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는 실제 존재하는 걸까요?

지질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2018년 7월, 지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됩니다.

기고 오르고 엉덩이까지 차오는 물 위를 건너서 한 시간 반을 들어왔습니다. 석회암. 옛날 여기가 바다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동굴 나이는 4,500살 정도. 천정에서 아주 조금씩 떨어지는 물로 아래에서 석순이 자랍니다. 이 석순을 세로로 자르면 링은 더 잘 보입니다. 이때 양쯔강 문명이, 이때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이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0: 홀로센은 최근 약 1만 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세,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라면 인류세는 불과 70년. 지질학에서는 번개같이 짧은 시간. 야는 지질학자입니다. 인류세의 지질학적 증거를 찾고 있죠.
1: Geologists like me, when they see a stack of goods like this, often think of strata. You know, we might stack the oldest one at the bottom, and stack higher up, and then the youngest, the latest ones, you put her at the top.
0: 지질 시대를 나누는 근거는 생물의 출현과 멸종. 지구는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멸종 원인은 빙하기가 유력합니다. 두 번째 고생대 대본기. 생물종 70%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페름기 대멸종. 역대 대멸종 중 가장 피해가 컸죠. 네 번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대부분의 파충류가 사라집니다. 가장 최근이 공룡이 멸종했던 백악기 멸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나타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인류가 나타나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 인류세. 인류세 칸에는 어떤 화석이 들어갈까요? 땅 위의 동물 중 97%가 인간과 가축입니다. 야생동물은 불과 3%. 닭은 가축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2: The modern chicken, the modern supermarket chicken is firstly it's the most common bird in the world. And because it's so common and the bones are thrown so commonly, you know, into landfill sites and simply thrown away, it probably will become a common fossil of Anthropocene times.
0: 돼지고기, 소고기는 취향을 타기도 합니다. 닭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미래 화석

0: 저기 저 손 안에 있습니다.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인류세는 닭 언젠가는 닭 화석이 저런 지층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 The sculpture of the modern chicken has been changed by selective breeding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e skeleton of the ancestral chicken, and even from the skeletons of chickens in Roman times and medieval times, and even the times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There is a change, you often see like that, in the shape and the size of the bones of the chicken.
0: 날지도 못하는 이 새는 어떻게 번창했을까? 미래의 지적 생물체는 고민할 겁니다. 갈루스, 갈루스, 도메티쿠스. 그들의 조상은 붉은 들닭으로 한때는 들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가축으로 산 지는 5000년쯤 됐습니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인류를 따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조상인 붉은 들닭보다 강한 다리, 넓은 가슴, 지구의 닭을 다 합치면 전체 조류를 합친 것보다 질량이 많습니다. 닭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3년 전입니다. 닭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더 잘 알게 됐죠. 뼈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얼마나 더 이 새를 변형시킬 수 있을까?
2: 20.18. One of the really astonishing things we learned is that the growth rate, so how rapidly the bird grows, is now 5 times faster than it was in the 1950s. And this means that they really are supersized. And they're killed at just 5 or 6 weeks old when they're still a juvenile.

한 해 도살되는 닭은 약 650억 마리. 인간과 함께 번성하지만 인간과 함께 고난도 겪습니다.

0: 닭들의 무덤. 닭은 전 세계 쓰레기장에서 지금도 화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분홍색.
0: 분홍색. 여기는 UN 회의장입니다.
2: As chicken bones are one of the main markers of the Anthropocene, this intervention would modify the future fossil record, covering the geological trace of humankind. Pink.
0: 분홍색 치킨은 분홍색 뼈를 남기죠. 이것이 쌓이면 분홍색 지층이 되지 않을까? 젊은 디자이너 둘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3: Nice to meet you.
4: Yeah, nice to meet you too.
3: Why chicken?
4: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cows and pigs also, there are much more chickens, so that if you would modify their bones so that it would be pink, you would effectively modify the geological trace of humankind.
5: When we went to the United Nations, then people thought it was super funny. Like, they were like, oh, why do you have a pink chicken?
0: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색이니까요. 개체수로 보면 지구의 점령자. 미래엔 이런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인류세의 지구는 닭들의 행성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번성한 새.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 닭은 인간과 함께 지구를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50만 마리가 팔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인류세의 밤에 도착했습니다.

0: 새벽 2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몸통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보입니다. 덤불 속에 젖은 막대기처럼 숨어 있죠.
1: I need them to turn the other way.
0: 좋기 4미터는 돼 보이는 비단.

0: 됨입니다.
1: Okay.
2: Yep.
1: So keep your footing.
2: Okay. You're opening.
3: That's as far as it goes.
2: Let me hold it. Okay.
0: 이번까지 합하면 그동안 잡은 비단뱀이 모두 93마리. 이 비단뱀 사냥꾼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비단뱀을 아주 잘 알죠. 강변에 건물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0: That's a bit better. Yeah. Okay. Let's try this again.
1: B담뱀의 유전 정보를 빼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비단뱀 정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유전 정보는 따로 보관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하죠.
2: The idea is to keep samples from all these species for future research. Could be very interesting. I don't know exactly the number, but it's several thousand.
1: 이른바 냉동 방주 프로젝트. 2004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홍수 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쌍을 지어 찾았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
3: 10 million species, that's a guess, plus or minus a few million, a big job, but not impossible.
1: 수달이 들어왔습니다. 신체에 어떤 외상이 있는지 봅니다.
4: Some fly eggs on the teeth.
1: 차에 치이거나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살았을 때 무슨 질병이나 감염은 없었는지 봅니다.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구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 조각들을 어떻게 먼 미래에 넘겨주는 걸까요?
5: We store DNA and tissue material for that contains genetic material that contains DNA. We store that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Most of our material is currently stored either at minus 80 degrees in an ultra cold freezer, or at minus 196

0: species in Wales for different genetic studies. We barcode the samples so that we know where they are and which particular region they come from.
1: You collect it by yourselves or somebody sent you?
0: No, these we collected ourselves, but all of these we collected ourselves, but sometimes we get sent samples as well.
1: In the field, you mean?
0: Yes, yes.
2: Sabaju에서 가장 긴 강. 냉동 방주 프로젝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동물이 많은 곳이죠. 생태계의 꼭대기에 위치한 대형 포식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 유전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악어를 생포하는 게 큰일입니다. 덫을 넣고 위장을 합니다. 사람도 가끔 잡아먹으니 무섭죠. 악어가 좋아할 만한 먹이도 뿌려놓습니다. 썩힌 닭 내장. 이제 기다립니다.

0: turtle. Yeah, so looks like there is a crocodile inside. We just want to see how big it is.
1: 다 자란 악어는 추정용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강변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은 갈등합니다. 서로의 생존권을 침범하는 존재. 같이 살아야 하니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6마리. 뭐라도 하려면 20마리는 돼야 합니다.
0: Yes, they are dangerous, but there has to be other ways to tackle the situation. There are a lot of people living next to the river, and they just, with some help from authorities, we need to learn to coexist. Okay, one, two, three.

0: These are all palm trees that have reached their limits in production, so they have been cut and then they are going to replant a new plants.
1: 한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양쪽이 모두 팜유 농장입니다. 25년마다 베어지고 새로 심어집니다. 이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화재도 빈번합니다. 나무가 사라진 곳엔 또 파묘 농장이 들어서죠. 오랑우탄은 사는 곳을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상의 야생동물은 3%만 남았습니다.

육상 동물 가운데 겨우 3%. 어디를 다니고 어떻게 사는지 알면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죠.

구센 박사는 이 조각난 숲에서 오랑우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합니다.

0: 이렇게 맞닥뜨리면 오랑우탄도 사람도 당황스럽습니다.
1: So, waiting for her to poop?
0: 숲이 울창했을 땐 서로 피할 수 있었죠.
2: 대포레스테이션.
0: 사실 우리가 그에게 간 게 아니고 길을 잃은 오랑우탄이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혼빌도 나무 때문에 걱정입니다. 부리와 투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새.
1: And especially the largest hornbills, like the helmeted hornbill and the rhinoceros hornbill. They need large cavities, so they need large trees, and those are lacking.
0: 혼빌이 둥지를 틀 만큼 커다란 나무는 벌목꾼이 베어갔습니다. 그나마 키 큰 나무에 인공 둥지를 달아줍니다. 번식을 도와 멸종을 피할 길을 마련하는 거죠.

엄청 몸을 사립니다. 인간은 이상합니다. 다 망쳐놓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다른 종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일한 종이기도 하죠.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2018년엔 2시간, 그것도 친환경 폭죽만 허용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은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빛만 보고 달리는 사이 홀로 새는 인류새가 됐습니다.

0: 강에서 빙하가 내려옵니다. 흰색 거품, 강의 오염물질입니다. 델리의 쓰레기 절반 이상이 이 강에 버려집니다. 이 물은 갠지스 강으로 흘러가 인도 전체의 하천을 물들입니다. 마실 물. 이제 인간은 자연과 싸웁니다. 가장 경기가 활발하고 매출이 높은 시즌. 5일 동안 축제는 1년 중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책을 하지만 그냥 가죠.
1: That we didn't intend, and so when you ask why do humans change the world, it's not that we humans want to change the world. It's not that we humans want to change the world in bad ways, but that we are powerful and we cause big effects, and many of the effects that we cause are unintentional.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에 의해 다른 모든 종이 사라지는 최악의 사건. 대형 척추동물의 멸종이 사실은 인류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0: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1: So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여섯 번째 대멸종 보고서의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인류세의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

0: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2: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바람의 움직임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구에 일으키는 변화는 실로 경이롭죠. 모래 언덕을 옮기고 붓을 부풀리며 바다와 대지의 모습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바람은 멈춰 있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지구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죠. 그리고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걸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람이 없었다면 이 소서스 플레이도 없었을 겁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모래 언덕이죠.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중심부에 솟아 있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 바람의 숨결이 한 땀 한 땀이 모여 이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죠. 소서스 플레이 사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미브 사막의 일부입니다. 무려 4천만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죠. 이 모래 언덕들이 만들어지는 데만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붉은 빛을 띠는 이유는 모래에 철분이 많아 날씨에 따라 산화되기 때문인데, 이 녹스는 과정을 보면 사구의 나이를 알 수 있죠. 붉은색이 짙을수록 더 오래된 겁니다. 이 붉어지는 모래의 고향은 그 이름도 절묘한 오렌지 강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물이 모래를 북쪽으로 실어 날라 해안가에 쏟아냈고, 그 모래를 바람이 다시 내륙으로 실어 날라 거대한 사구를 만든 거죠. 물과 바람의 완벽한 합작품인 셈입니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구가 탄생했죠. 대부분 높이가 200m를 훌쩍 넘고, 가장 높은 건 380m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구가 있는데, 애칭은 빅데디. 높이 약 325m에 구불구불하게 꺾인 능선으로 유명하죠. 이 지역에는 너무 오래되고 단단해져서 아예 바위로 굳어버린 사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람에 의해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는 역동적인 상태죠. 바람의 패턴과 방향이 사구의 특징을 결정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은 능선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길쭉한 선형 사구를 만들죠.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 식물이 자라기도 합니다. 반면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구의 여러 개의 능선을 만들죠. 위에서 보면 별 모양 같아서 별사구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이리저리 가장 잘 옮겨 다니기 때문에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소서스 플레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칸서와 남아어에서 유래했으며 막다른 늪을 뜻합니다. 바닥은 모래가 덮인 점토질 평원으로 오랜 세월 차오찹강이 평평하게 다져놓은 것이죠. 여기에 바람이 화룡점정을 찍습니다. 차오찹강이 만든 점토 위를 휩쓸며 가장 고운 모래만 골라 사구 꼭대기에 쌓아 올리죠. 그렇게 해서 독특한 V자나 U자 모양의 언덕이 완성됩니다. 이 놀라운 건축과 바람은 뼛속까지 마르게 할 정도로 건조하고 뜨겁습니다. 물마저 없다 보니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죠. 소서스 플레이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이 그 참혹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바로 죽은 늪이라 불리는 데드 블레이죠. 천년도 더 전에는
차오찹강이 이곳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풍요로운 습지가 형성됐고 덕분에 낙타가시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기후가 변하며 가뭄이 닥쳤습니다. 모래 언덕이 밀려와 강의 흐름을 막아버렸죠.

늪은 바싹 말랐고 나무들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워낙 척박하다 보니 나무들은 썩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나무들의 몸통을 뼈대처럼 까맣게 태워버렸죠. 이 앙상한 뼈대들은 무려 900년이나 된 것들인데 마치 영원히 이곳에 서 있을 운명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 소서스 플레이에는 야생동물이 꽤 많이 삽니다. 대부분 목마름쯤은 가뿐히 견뎌내는 녀석들이죠. 타조는 이 사바나 사막에서 아주 잘 살아갑니다. 날지 못하는 이 새는 물 없이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고 깃털 사이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죠. 하지만 아지랑이를 뚫고 나타나는 가장 멋진 주인공은 아마 이 녀석일 겁니다. 바로 치타죠.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치타 수도로 불립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이 고양이과 동물이 약 3,500마리나 야생을 누비고 있으니 지구상에서 가장 밀집된 곳이죠.

소서스플레이는 나미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기보다 영원히 멈춰있는 듯한 신비로움을 경험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인적이 드물고 인간이 살기 힘든 곳이라 사람의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발자국은 단 몇 초 만에 바람에 지워지고 모래 언덕은 인류가 존재하기 훨씬 전 억겁의 세월 동안 그래왔듯 묵묵히 제 모습을 바꿔갈 뿐이죠.

소서 스플레이에 붉은빛 장관을 닮은 또 다른 조각품이 있는데 바로 벙글벙글 산맥입니다. 호주 대륙 북서부 킴벌리 지역의 호놀룰루 국립공원에 자리 잡고 있죠. 접근하기 힘든 오지지만 독특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바람이 만들어낸 걸작이죠. 3억 5천만 년 전, 이곳엔 강이 흘렀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쌓여 사암과 여감이 되었고, 이후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라 산맥이 됐죠. 원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지만 지각변동으로 틈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그 틈을 파고들었죠. 특히 사막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모래를 날려보내고 바위를 깎아내며 작은 틈새를 거대한 협곡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단단한 땅을 깎아내 허공으로 만든 셈이죠.

바람과 물의 완벽한 합작은 성당 협곡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기에는 거센 물살이 붉은 바위를 깎아 거대한 원형 극장을 만들죠. 벙글벙글 산맥 중심에 있는 이곳은 소리가 아주 잘 울리기로 유명한데 증폭되어 들리는 독특한 관악기 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날갯짓 소리죠. 바위 틈에 사는 토종벌들이 벌집의 온도를 낮추려고 날갯짓으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도 이 벌들은 벙글벙글 산맥의 명물에 이름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모양과 색깔을 따서 벌집돔이라 불리죠. 과학적으론 원뿌령 카르스트 지형의 사암이라고 부르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사바나 초원 위로는 250m나 솟아오른 수백 개의 돔이 산맥을 뒤덮고 있죠. 원주민들은 수만 년 동안 이곳을 신성시해왔습니다. 주변엔 암각화와 무덤도 많죠. 놀랍게도 1983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비행기를 타고 촬영지를 찾다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엔 세계 유산으로도 지정됐죠. 벌집돔은 이름처럼 붉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띱니다. 점토 함량이 높아 수분을 잘 머금는 어두운 층엔 남조류가 자랄 수 있는데 이들이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사암이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죠. 반면 점토가 적어 구멍이 많고 더 건조한 밝은 층에선 남조류가 살 수 없습니다.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철분이 녹슬어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죠. 돔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색깔이 변하며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지질학자들은 아직도 이 경이로운 풍경의 비밀을 풀고 있죠. 기적에 가까운 탄생 과정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위 틈새를 파고들고 표면을 다듬으며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새들은 바람의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르는 새는 페루 남부 홀카 협곡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죠.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협곡은 길이가 70km가 넘습니다. 홀카강이 단층선을 따라 화산암을 깎아내며 만들어졌죠. 가장 깊은 곳은 3,400m로 미국 그랜드 캐니언보다 두 배나 깊은 세계 2위의 협곡입니다. 홀카 협곡엔 항상 바람이 붑니다. 좁고 깊은 지형이 깔때기 역할을 해서 안데스 봉우리부터 태평양까지 강을 따라 거센 바람을 일으키죠. 안데스 콘도르에겐 이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날개 길이와 몸무게를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조류죠. 날개를 펴면 3m가 넘고 몸무게는 15kg에 달합니다. 새가 날 수 있는 한계치에 가깝죠. 오직 바람 덕분에 날 수 있게 녀석들은 바람을 따라 서식지를 정합니다. 바람에 몸을 실으면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도 몇 시간씩 비행할 수 있죠. 바람이 가장 좋은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맞춰 날아오르고 협곡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이 장관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콘도르 크로스 전망대는 가장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콜카 협곡은 페루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고 있죠.

콜카 계곡의 시작점은 해발 4,000m가 넘고 협곡 양옆으론 웅장한 산들이 솟아있습니다. 잉카 제국 이전부터 식량을 보관하던 건축물도 남아있죠.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카바나족과 콜라콰족 원주민들은 여전히 현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잉카 이전 사람들은 절벽의 돌창고에 씨앗과 작물을 보관했습니다. 이 창고를 콜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협곡의 이름이 유래했죠. 이곳 사람들은 조상들처럼 살아갑니다. 계단식 밭에서 옥수수와 퀴노아를 기르고 라마와 알파카, 기니피그도 키우죠. 협곡의 거친 날씨를 견디기 위해 가축의 털로 화려한 옷을 지어 입는데 방풍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바람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도 바람이 불죠. 이 우주의 바람이 지구와 충돌할 때 천상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로라 보레알리스, 북반구의 밤하늘을 수놓는 북극광입니다. 태양이 기획하고 바람이 연출하는 거대한 빛의 축제죠. 이 축제의 VIP석은 북반구에 있습니다. 북극권에 가까울수록 명당이죠. 이른바 오로라존은 북위 60도에서 70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구역에 속해 오로라를 볼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그린란드, 그리고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 지역이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8월부터 4월까지, 주로 겨울철입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매서운 극장이죠. 해는 짧고 태양의 고도는 낮으며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하지만 추위는 그저 배경일 뿐 빛의 축제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죠. 진짜 주인공은 바로 어둠이니까요. 오로라를 보려면 낮이라는 조명을 꺼야 합니다. 겨울철 극지방이 제격이죠. 온종일 어둠이 깔리는 곳도 많으니까요. 자, 무대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북극광을 보려고 몰려들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오로라 헌팅에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을 쫓죠. 열혈 오로라 사냥꾼들은 빛 공해가 없는 오지로 최대한 멀리 떠납니다. 얼어붙을 듯한 어둠 속에서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기도하며 하염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오로라는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상 그 모습을 드러내면 온 세상이 숨죽이고 지켜보게 되죠. 바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통과 산업에 바람을 이용해왔죠. 기원전 2000년부터 풍차를 사용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오늘날 풍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바람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베스 해협이죠. 호주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을 가르는 이 험난한 바다는 폭이 약 250km, 길이가 500km에 달합니다. 예전엔 이곳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호주 원주민들이 태즈메이니아로 건너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약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해협이 생겨났습니다. 평균 수심이 60m에 불과할 정도로 얕아서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얕은 수심에 강한 해류와 조류, 그리고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사방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오릅니다. 주로 서풍이 불지만 예고도 없이 남동풍으로 바뀌곤 하죠. 기온이 뚝 떨어지고 궂은 날씨가 시작되면서 악명 높은 돌풍이 몰아칩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수많은 항해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셀 수 없이 침몰했죠. 베스 해협은 흔적도 없이 배들이 사라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위험하긴 해도 이곳은 중요한 항로였습니다.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보급선들은 위험을 무릅썼죠. 1908년 11월 14일 밤. 짙은 안개 속에 암초에 부딪힌 대형 화물선 폴스 오브 할라데일호가 대표적입니다.

선원들은 돛을 활짝 편 채 배를 버리고 탈출했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고 사람들은 몰려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침몰해가는 배가 여전히 바람을 타려는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구경거리였죠. 악명 높은 곳이지만 지금도 배들은 베스 해협을 오갑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원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요트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 위험에 뛰어듭니다. 바로 시드니 호바트 요트 레이스죠. 시드니 항을 출발해 태즈메이니아의 호바트까지 가는 경주입니다. 거리는 약 1170km로 이틀 안에 완주하는 것이 모두의 꿈이죠.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요트 대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승은 오직 바람을 지배하는 자의 몫이죠. 실패의 대가는 끔찍합니다. 때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베스 해협의 바람은 배를 부수고 선원들을 집어삼키는 악당으로 유명하지만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주의 난파선 해안에는 온갖 폭풍우를 견뎌낸 유명한 12사도 바위가 있죠. 이 석회암 기둥들은 원래 절벽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 동안 바람과 파도가 깎아내어 동굴을 만들고 아치로 변했다가 결국 무너져 내려 지금의 기둥만 남은 거죠. 남극해의 거센 파도는 매일같이 이 바위들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이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사도상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은 기둥들도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하겠죠. 베스 해협의 바람 앞에서는 그 무엇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실과 영혼이 교차하는 또 다른 바람의 걸작, 카타추타가 있습니다. 예전엔 올가스라 불렸던 이 거대한 동지형은 호주 중심부 울룰루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죠. 원주민 말로 카타추타는 머리가 많다는 뜻인데 36개의 둥근 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곳엔 바람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 바람의 계곡도 있고 바람이 분다는 뜻을 가진 왈파협곡도 있죠. 카타추타는 9월에서 11월 사이 남반구의 봄철에 바람이 가장 거셉니다.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속 90km에 달하죠. 보통 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지만 폭풍은 사방에서 몰아칩니다. 뭉게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폭풍이 온다는 신호죠. 폭풍이 들이닥치기 직전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거세집니다. 폭풍은 여름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데 건조하고 흙먼지 가득한 바람을 동반하죠. 이 오래되고 고립된 땅은 온갖 변덕스러운 바람을 견디며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카타추타는 약 5억 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비와 바람이 합작해 물은 사암을 깎아내면서 화강암과 현무암, 그리고 거대하고 둥근 바위들로 이루어진 지금의 멋진 카타추타가 남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 사막의 동물들은 바람의 세기에 맞춰 바짝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토종 도마뱀부터 야생화된 낙타까지 말이죠. 자맥격인 울룰루와 함께 카타추타는 호주를 넘어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명소입니다. 바람의 예술성을 증명하는 위대한 작품이죠.

자연의 다른 힘과는 달리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기압 차이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일 뿐이죠.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세기에 따라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되기도 하고 돌풍, 강풍, 폭풍, 나아가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바람의 존재와 위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주변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서 그 흔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자연 명소 중 하나이자 미국 서부의 상징, 모뉴먼트 밸리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자리한 모뉴먼트 밸리는 뷰트라 불리는 거대한 사암 기둥들이 특징이죠. 가파른 측면 절벽과 부서지기 쉬운 꼭대기를 가진 우뚝 솟은 바위 언덕으로 높이가 300m에 달합니다. 가장 유명한 풍경은 벙어리 장갑 모양을 닮은 두 개의 뷰트로 각각 동쪽 벙어리 장갑과 서쪽 벙어리 장갑으로 불리죠. 엄지손가락들 사이에는 둥그스름한 메릭 뷰트가 있습니다. 이 장갑 모양 바위들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극적으로 변해온 고대 풍경의 흔적이죠. 처음엔 고대 바다 밑이었습니다. 그러다 초기 로키 산맥이 깎여 내려오면서 저지대 분지에 퇴적물이 쌓였죠. 암석과 사암으로 이루어진 이 퇴적물이 단단하게 굳어 거대한 고원이 된 겁니다. 지각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르는 동안 굽이치는 강물이 그 위를 깎아냈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물과 바람이 대지를 침식시킨 거죠. 침식작용은 아주 불규칙하게 일어났습니다. 수십억 톤의 지층이 깎여나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이토록 섬세한 조각품들은 끝내 살아남아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뷰트의 지층은 각기 다른 지질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고대 로키 산맥에서 물에 쓸려온 오르간 록 셰일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층이라 쉽게 깎여나가죠. 그 위 두 층은 서로 다른 강물이 쌓아올린 사암층으로 멸종된

고대 어류와 양서류의 화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는 단단한 여감이 덮고 있죠. 이 단단한 암석 지붕이 위에서부터 깎여 내려가는 걸 막아줘 옆면이 가파른 수직 절벽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바람에 날려온 모래는 사암층을 덧대어 더욱 단단하게 만들죠. 동시에 바람은 맹렬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바위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쌓고 깎기를 반복하는 이 기묘한 과정에서 바람은 불로 묵묵히 이 모든 작업을 해내고 있는 거죠. 때로는 바람이 지구의 모습을 바꾸는 걸 넘어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남반구의 거센 바람들은 아주 살벌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으르렁대는 40도, 맹렬한 50도, 그리고 절규하는 60도 등이 있죠. 남이 40도에서 60도 사이 거대한 남극해의 힘을 받아 부는 바람입니다. 이 위도에 처음 들어선 선원들이 귀청이 터질 듯한 바람 소리를 묘사하며 붙인 이름이죠. 이름만큼이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이 맹렬한 50도 바람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바로 티에라 델 푸에고입니다.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는 제도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바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엔 맹렬한 50도가 쉴 새 없이 불어닥쳐 땅을 헐벗게 만듭니다. 지구 자전과 적도, 남극 간의 공기 이동 때문에 생기는 강력한 서풍이죠. 남극해에서 세력을 키워 북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하며 올라올 때 바람을 막아줄 육지가 거의 없습니다. 티에라 델 푸에고에 닿을 땐 그야말로 미친 듯이 날뛰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날려버릴 만큼 강하게 불 때도 있습니다. 날씨도 워낙 변덕스러워서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겪는 일도 흔하죠. 파타고니아 지역에 속한 티에라 델 푸에고는 바람이 기후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옛 선원들은 이 거센 바람에 겁먹기보단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일정하고 강력한 바람은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데 든든한 무기가 되었고 무역과 상업을 넓히는 원동력이었죠. 1500년대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개척자들이 바람을 타고 밀려와 파타고니아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을 이끈 건 페르디난드 마젤란이었죠. 티에라 델 푸에고의 중심 도시 우수아이아에는 바다를 향한 옛 선원들의 도전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수아이아는 세상 끝에 있는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또한 남극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해서 구두에 정박한 배들은 대부분 남극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항해하기 가장 좋은 성수기는 봄과 여름인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가장 거센 시기이기도 하죠. 바람은 거친 항해사처럼 배들을 우수아이아 밖으로 이끌어 남극으로 가는 통로인 비글 해협으로 밀어냅니다.

240km에 달하는 이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건 1830년대 박물학자 찰스 다윈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해협의 이름이 된 비글호를 타고 이곳을 항해하며 남아메리카의 빙하와 야생동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죠.

다윈의 눈길을 사로잡은 독특한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마젤란 펭귄입니다. 수줍음 많은 이 펭귄들은 빅을 해협 기슭에 모여 사는데 맹렬한 50도의 강풍을 피하려고 땅속에 굴을 파서 둥지를 틀죠. 식물학에 대한 다윈의 열정도 이곳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바람 부는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식물은 바로 이것. 일정하게 부는 타골풍에 의해 모양이 빚어진 너도밤나무죠. 비글 해협의 끝자락에서 바람은 티에라 델 푸에고와 작별하고 드레이크 해협을 향해 매섭게 돌진합니다. 얼어붙은 남극 대륙에 가까워질수록 체감 온도는 뚝뚝 떨어지죠. 남이 50도에 이르면 으르렁대는 40도 바람은 맹렬한 50도로 몸집을 키우고 남이 60도에 접어들면 마침내 절규하는 60도로 무시무시하게 돌변합니다. 남이 66.5도에 위치한 남극권. 이곳에서 바람이 부리는 마법은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극지방 고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해안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죠. 중력이 이 공기를 엄청난 속도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계곡이나 지형 때문에 바람길이 좁아지면 바람은 허리케인급으로 거세지죠. 이걸 활강풍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웅크리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기네스북은 남극을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강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2년 커먼웰스만에서 최고 풍속이 기록됐죠. 무려 시속 327km였습니다. 만약 펭귄이 하늘을 날고 싶었다면 그때가 완벽한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람은 우리 지구에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단단한 대지를 깎아내 모래알로 흩날리게 하고 우리의 숨결과 배의 돛을 가득 채워주죠. 저 먼 우주와 세상의 끝을 하나로 연결해주며 하늘을 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줍니다. 바람은 자연이 가진 가장 절대적인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들을 빚어내니까요.

0: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은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1: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운영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0: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995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3: 왕!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아, 더워.
7: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8: 메이킹! 먹을 땐 먹고
9: 비울 땐 비워야
10: 하루가 편하다.
9: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1: 부드럽고 빠르게
10: 오늘 밤 메이킹
9: 유쾌
12: 상쾌
10: 통쾌
9: 아침이 달라집니다.
13: 변비 해결 메이킹.
14: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6: 얼음물에 얼음물 봐봐요.
17: 칼맛이 있네. 칼맛이 있어.
18: 와, 이거 장난 아니야.
19: 맥이야.
1: 20년 동안 꺼지지 않았다. 이 역사적인 흔적인 거죠.
7: 아, 너무 맛있다.
2: 야, 춤을 잘 추네.
6: 어?
2: 어머, 뭐야?
4: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되게 아름답고 신비스럽네요. 혼자 이거를 이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12: 세상에, 아, 이런 말 사실은, 아, 처음 받은 겁니다. 아.
10: 좋았다!
17: 여자분들 가려볼게요. 우와. 너무 행복해요.
3: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11: 이보다 더 행복한 물벼락이 있을까요?
3: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거야, 저?
5: 미바합, 미바합.
11: 왜?
3: 도망가! 도망가!

0: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1: 사와디캅.
2: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해야 되네.
0: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 여행도 그렇죠?
2: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0: 그렇다고 발길을 되돌릴 수 있나요? 치앙마이로 갑니다. 태어나 처음 가본 해외여행지를 부르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나라, 태국. 저에게도 태국은 잊히지 않은 첫 번째 해외여행지였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은 치앙마이에서 시작합니다. 별칭이 북방의 장미랍니다. 와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죠? 아름다운 자연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눈길 닿는 곳마다 찬란했던 고대 란나 왕국 흔적이 우뚝합니다. 유서 깊은 불교 사원도 많습니다. 도심에만 무려 100여 곳.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요, 단연 가장 많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치앙마이는 지금 축제 중입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이른바 송크란 축제. 태국에서는요, 4월 중순이 새해 첫날이자 한 해의 시작이라죠. 송크란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이곳, 치앙마이입니다.
2: 와.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의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송크란 축제는요, 세계 10대 물축제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자, 송크란은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지난해 나쁜 기운을 싹 씻어내고 새해에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만큼은요, 앞치마를 시원하게 벗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0: 태국에선 새해가 되면 서로 물을 뿌린답니다. 이때의 물은요, 정화와 축복의 상징. 사원을 지키던 근엄한 불상도 물 맞이하러 거리로 나왔죠. 1년에 딱 하루, 새해 첫날, 치앙마이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경입니다. 저는요, 운이 좋았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납니다. 치앙마이의 올드타운을 에워싼 인공수로, 해자인데요. 여기서 길어 올린 물 또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 네, 저도 이제 송크란 물축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불상 퍼레이드가 끝난 거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물싸움하느라 다들 여념이 없죠. 일부러 송크란에 맞춰왔다는 외국인 여행객도 많은데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심신단련도 했죠.
2: 와, 장난 아닙니다. 알기는 진짜 서로 즐기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이거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0: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빌던 송크란 문화는 시대가 바뀌면서 물축제로 진화했습니다.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지는 거리. 송크란 시기의 치앙마이는요, 물반, 사람반이죠. 축제의 주무대는요,

0: 성곽과 해자로 둘러싸인 올드타운 일대입니다.
1: 와, 여기 큰 소주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데 여기 총도 파니까요. 제가 물총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0: 저도 얼른 축제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은데요.
1: 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게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 사파워.
1: 아, 예. 빅 파워.
2: 예.
1: 타올라이 컵.
2: 아, 아니, 750.
1: 80.
2: 7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워터.
1: 네, 조금 깎아주셔가지고 500바트로 제가 지금 구입을 합니다.
0: 물총에 들어갈 연료도 넉넉히 채우고
1: 제 안경까지 완벽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쟁, 물전쟁 나가는 군인 같은데요? 와!
2: 빨리 말래.
1: 어, 뭐야, 이거?
0: 처음엔 머드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1: 미아라이카?
2: 네, 빵, 빵, 빵. 빵.
1: 이걸 왜 하는 거예요?
2: 야. 나 마이 건.
1: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 주는 건가 봐요.
0: 이것도 송크란의 전통이랍니다. 단 미소 유지는 기본이죠.
1: 아,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발라지 마요. 저 수염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한국말 잘해요?
3: 아, 안 잘해요. 근데 진짜 조금만 배웠어요.
1: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3: K-드라마.
1: K-드라마.
3: K-드라마, K-팝.
1: 와. K-팝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3: 아, K-팝을 엑소?
1: 엑소. 오늘 좀 어때요? 축제 분위기. 축제 좋아요?
3: 사실 제가 오늘 남자친구랑
1: 헤어졌어요?
3: 끝?
1: The end? Finish?
3: Yeah.
1: 남자친구랑 헤어졌대요.
3: 네, 슬퍼해요. 그래도 재밌게 놀 거예요. 가자. 감사합니다.
0: 이별의 아픔 싹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태국의 4월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혹서기. 기온이요, 40도를 웃돕니다. 송크란테 물을 뿌리는 건 농경사회부터 이어진 비를 바라는 염원의 뜻도 있죠.
1: 네, 물총을 딱 들고 있으니까, 너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있으니까요, 성우의 총잡이가 된 것 같습니다.
0: 한국에서 날아온 물총잡이도 물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1: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것 같죠? 와.
0: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러니 거리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요.
1: 와, 여기는 그냥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인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오 마이 갓. 와. 와. I'm so South Korean man.
4: South Korea, we're from England.
1: England.
4: Yeah, yeah.
1: Yeah. How feel about this place at festival?
4: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been,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We tried to like find it on a bar around the Song Kalam.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Yeah.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1: Yeah.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0: 얼굴 봐봐요, 봐봐.
1: 엄살이 아니라는 증거인데요. 정말 크죠? 꽝꽝 얼린 얼음은 송크란 축제에서 필수랍니다.
2: 물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 얼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시원하게 해서 어우 차가라. 와, 이렇게 차가워지는구나. 야. 와, 그럼 이 얼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1: 밤잠 설쳐가며 얼음 공장에서 공수해온 것들이랍니다. 송크란 축제를 대하는 마음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2: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무겁고 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3: แบบเมื่อกี้นะก็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ต้อนรับอย่างนึงนะเป็นประเพณีที่ต้อน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เที่ยวเป็นความสนุกของไทยอย่างนึงนะเป็นประเพณีแต่ละหนึ่งประเพณีที่เป็นประเพณีของไทยอย่างนึงทุกคนมาเล่นด้วยกันเป็นมิตรเป็นมิตรภาพกันมิตรภาพนะครับอย่างสนุกสนาน
1: สนุกสนาน얼려야 더 행복해진다는 송크란의 감초. 얼음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차량 행렬이 우리나라 귀성길 못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시나 했는데 역시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향한 곳은 얼음 공장. 송크란 한 달 전부터 24시간 가동됩니다. 새벽부터 와야 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2: 아니 이거 축제 준비하는 얼음 공장인데 이곳에서 사실은 축제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보니까 얼음을 지금 만드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배달도 하고요. 여기 또 얼음을 갈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얼음 공장의 최대 대목답게 만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송크란 시기엔 얼음 판매량이 평소보다 25% 이상 급증한다는데요.
2: 와, 사와디카! 네, 아라이카!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4: 디피.
5: 해금 4시.
4: 디피.
2: 와. 송크란 축제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편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건 또 뭘까요? 30년째 요리사로 살며 숱하게 얼음을 써봤지만요. 얼음 공장은 처음입니다. 대형 설비에 물을 붓고 염수 냉각 방식으로 제조를 한답니다. 제빙기에서 꼬박 12시간을 얼리면 성인 남자 키만한 초대형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모두의 송크란을 위해 정작 본인의 새해는 단 한 번도 챙기지 못했을 이들. 얼음 공장의 열기는요, 송크란의 열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2: 송크란 축제 때 하루에 얼마나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음이?
6: 한 여섯 방안이야.
1: 40kg 얼음 한 덩이에 100바트. 우리 돈으로 4,600원쯤 한다죠. 영하 10도의 냉동고에선 맨몸으로

0: 그 얼음덩이를 옮기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
1: 오. 우와. 야, 사드캅. 사드캅. 사드캅. 우와. 이 근육 보셨어요? 와, 근육 진짜 멋있어. 디마. 너마.
0: 제 눈엔 근육이라기보다 세월이 몸에 새겨준 삶의 훈장처럼 보이는데요.
1: 지금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일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 짱짱합니다, 몸이. 이거 몇 킬로짜리인가요?
2: 할 수 있다요. 거의 50킬로
1: 됩니다. 이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특바야. 18살 때.
1: 지금 몇 살?
2: 입대 탑.
3: 입대.
1: 건 10년 동안 이걸 하셨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이 딱 일근육으로 딱 아주 그냥 뭉쳐 있습니다, 지금. 와.
0: 네, 저도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1: 이거를 빡 집었죠. 아니. 이상하다. 이거 되게 쉽게 했는데. 자. 자. 커터캅. 죄송합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야, 이걸 그냥 엄청 쉽게 하네. 아, 커터캅.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리스펙. 야, 이거를 지금 혼자서 18살 때부터 이 많은 양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0: 태국의 청년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웁니다. 무대 뒤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 더 즐거워지는 송크란 축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미 송크란은 시작됐습니다.
1: 야, 음악부터 시작해서 와, 송크란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송크란! 와!
0: 포대만으론 아쉬웠던 걸까요? 이분들은 통얼음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 자, 지금 가족들이 송크란 축제를 즐기러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습니다. 와.
0: 도심에 들어서자. 그럼 그렇죠.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이번엔 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예, 다 얼음물이다. 절정의 폭염은 물론 마음의 묵은 때까지 싹 식히는 것 같았죠. 치앙마이에서 맞은 올해의 두 번째 새해. 넘치게 축복받고 갑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물싸움하느라 밥대를 놓쳤습니다.
1: 사와디캅.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0: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식당.
1: 꽁가올리캅.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이에요?
0: 기찻길 옆에 자리한 간이 식당. 운치가 넘치죠. 주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야외 간이 식당이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곳. 이분이요.

0: 사장님이자 요리사인데요. 친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1: 두 분이 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요리사예요, 요리사. 와, 동질감이 느껴지네. 혹시 저 요리사라서 저 관심이 많은데 혹시 죄송한데 들어가서 좀 구경도 해도 돼요?
2: 네, 같이.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원래 주방 잘 안 보여주는데 역시 태국은 열려 있습니다. 커터카! 커터카! 와.
0: 어딜 가든 직업은 못 속입니다.
1: 예? 오케이. 아, 이거 뭐지? 미안하니까.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해야 되네.
2: 아.
1: 미안하니까.
2: 바이가파오.
1: 바질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넣고
2: 쿠킹
1: 1미닛. 이렇게 해서 파란색 채소를 아마 완전히 숨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껏 살짝 숨죽을 때만 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와, 재밌다. 자, 어서 오세요. 자, 예, 주문 받습니다. 자, 여기. 세팅할 때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저는 진짜 그냥 용서가 안 되거든요. 자, 반달 모양으로 요 정도 딱 해서.
3: 한국 사람 여기 주방에 들어온 적 있어요?
1: 꺾은카. 와, 이거 재밌다. 오, 정말 요리사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2: 피니시.
1: 아카.
0: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태국엔 쏨땀이 있습니다. 향긋한 바질 향이 감도는 팟카우 무쌈. 이건 제 손길이 들어간 태국식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1: 잘 먹겠습니다. 꺾은캅.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만들고 제가 서빙해온 돼지고기 볶음인데요.
0: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그 맛은 말이 필요 없는 맛.
1: 아니, 어떻게 보면 공깃밥에다가 다짐육 살짝 볶은 건데 이렇게 맛있죠? 제가 쓰는 간장도 쓸리고 여기 살짝 허브 정도도 살짝 넣어가지고 아주 매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0: 꿍채 남플라. 태국 음식의 풍미를 결정짓는 젓갈 소스를 곁들인 생새우 요리입니다.
1: 야, 이건 여주 같은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 새우를 순간적으로 이들만의 소스로 살짝 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순간 새우장 뭐 이런 느낌입니다.
0: 태국의 국민 요리도 빼먹을 수는 없죠? 쏨땀은 지역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1: 역시 쏨땀은요, 우리나라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면 무생채?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젓갈 쓰는 것도 좀 틀리고 식당마다 조금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과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는데 이 집만의 또 독특한 약간 매운맛과 알싸한 맛이 좀 있네요. 그냥 밥반찬으로도 괜찮네.
0: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 제 점수는요? 아직 한 그릇이 더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첫 끼. 이 정도는 먹어야죠.
1: 아, 제가 닭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 세계의 닭발을 다 먹어보고 싶어요. 종류별로.
0: 태국 닭발 요리는 처음인데요. 조리법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1: 아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닭발을 육수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육수 맛이 여기 안에 깊게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수가 약간 닭발에서 그 스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끈적끈적한 약간 젤라틴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육수도 약간 우리나라 족발 소스에다가 물을 살짝 탄 느낌.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어! 거의 그냥 국물로 먹어도 되겠는데. 와. 우현진 시골 기찻길 옆을 지나다가 자매가 운영하는, 자매가 요리하는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태국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냥 마치 현지인이 된 느낌도 들고요. 다시 태국 여행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그 정도 마음입니다. 맛있어요.
0: 송크란에서의 물맛과 가니 식당에서의 음식맛 빠짐없이 다 그리워질 겁니다.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단 말에 길을 나섰습니다. 치앙마이 북서쪽 차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매홍손으로 갑니다. 듣던 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구비길이 끝날 줄 모르는데요.
1: 야, 지금 이거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장거리의 이 꾸불꾸불한 1800여 개의 구분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 운전 조심해야겠는데요.
0: 이런 구비길이 무려 1864개. 라이더들에겐 일생에 한 번은 와봐야 할 성지라죠. 쉼없이 이어지는 구비길에 전 어질어질 혼쭐이 났습니다. 매홍손까진 아직 천리길입니다. 그런데요.
4: 내리세요.
0: 검문소랍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차를 막아서니 일단 내렸습니다.
5: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4: 지금 저희가 매홍선 지역으로 이동 중인데 미얀마 접경지대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검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아, 그럼 여기 미얀마 그 지금 한창 운전 중인
6: 미얀마 이스네.
4: 네, 맞아요. 미얀마가 저쪽이고 여기 현재는 여기는 태국입니다.
0: 북부와 서부 국경 전체가 미얀마와 접해 있는 태국.
7: 이만은 티단 커마콤의 เรื่อง ยาเสพติด รายงาน ตันดาว ทุกอย่างนี้นะครับครับ.
8: 저쪽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인데도 지금 검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0: 이 길을 지나려면 누구든 예외는 없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4: 이거 들고 사진 찍으래요. 자기 보니까 네, 여러 가지고 사진 나오게, 얼굴 나오게.
5: 뭐가 이거?
1: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또 홍남 유나이카.
7: 홍남 유나이카.
4: 아, 오케이. 미파이도. 스플리티
7: 다이.
1: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말로 만졌던 여기가 그 미얀마에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경비가 삼엄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이렇게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죄수처럼 찍었어요.
9: 머그샷.
1: 오, 굴욕적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말로 오히려 더 반겨주시면서 화장실도 여기 있고 커피도 저쪽에 있고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긴장을 딱 풀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0: 여행의 묘미죠 또. 여행의 참맛은 우연에 있다죠. 긴장이 풀리자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넘어야 할 고갯길은 첩첩한데 하루에는 짧기만 하네요. 오늘은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인데요. 이곳에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답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또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그것.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6: 사와디카! 사와디카! 오! 꽁까울리캅!
3: 와, 아니 동네가 굉장히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우와!
0: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이것!
3: 저기 보세요, 저기. 엄청 커요, 엄청 커.
0: 뭔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3: 어머머머, 어머머.
0: 벌집인데요. 야생 꿀을 채취하고 오. 남겨뒀답니다.
3: 오. 여기 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오, 아, 가볍구나.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벌이 있었던 거예요?
9: 도난 오미빌 라이러이업 맨샤야보 เป็นอีกแบบครับเป็นพึ่งหลวงครับ อันนี้จะเป็นรังต่อครับผม มันจะมีช่วงต้นนะครับ เลยมิถุนาไปครับผม ช่วงนั้นจะมีรังต่อเริ่มมีแล้ว
0: 이게 다 야생 꿀 채집꾼 브란티시의 전리품입니다. 마침 야생 꿀 채집식이라서 저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농사도 여기 좀 짓고 있고요. 와, 완전히 빈부장 돌아냈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나서요.
8: 제가 지금 산골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3: 오, 여기 다 온 거예요?
9: 여기다 합.
3: 아, 여기에 벌꿀이 있나? 아, 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0: 눈 씻고 찾아봐도 저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은 다른가 봅니다. 곧바로 꿀딸 제비를 하는데요.
9: 아니, 뜬 목디 풍이나 가보. 아니, 아바이사이 간 풍떠이 갑. 빛내면이 풍떠이 라며 가 가보. 목이 풍탐이 갑.
3: 아니, 저는 이게 모장 했더니 완전 펜싱 선수처럼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아, 하나가 더. 아, 그럼 저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와가지고 털모자를 쓸지는. 와. 없고 머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어떡하? 놀래셨죠?
10: 독자의 재미. 놀랐대요.
3: 아, 왜 다들 모자 벗으면 놀래시고 그러죠? 써보겠습니다. 양복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 자 어울리나요? 어울려. 이제 딱 하니까 뭔가 딱 든든합니다.
0: 그 사이 또 한 명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브란티시의 아들. 방학이라 아빠를 돕고 있다죠?
3: 아니, 이 친구는 완전 무장하는데? 아, 저 괜찮아요, 이거?
9: 그래서 슛 범위에 타풍 다음에 똥이 왜 와, 이거? 슛 방.
10: 머리 안 쫓아올 때까지 계속 도망가야 돼요.
3: 아이고, 어지러워.
8: 오, 경사. 오.
3: 오.
6: 이걸 맨발로? 오!

0: 지상에선 어린아들이 보조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집 장비도 한참을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야생꿀을 따려면 말 그대로 야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얻기도 힘든 만큼 값도 비싸죠.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에 오르는 이유인데요. 먼저 말린 코코넛 열매로 연기를 피웁니다. 벌을 쫓아내는데 효과적이라네요.
1: 뭐라고?
0: 왜?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청객의 등장에 녀석들이 얼마나 성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벌집과 날개 짓소린 또 없을 겁니다. 지금도 오금이 저리는데요.
2: 넉넉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가라고. 아들내나.
3: 조금 잠잠해지면 가죠.
2: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벌이 한 마리 정도 뭐 윙 소리가 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0: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나무 위는 괜찮을까요?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벌 보호구까지 벗고 침착하게 벌집을 채취 중인데요. 먹기는 달콤해도 그 달콤함을 얻기까지 무척이나 수고롭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고생을 해놓고 그만큼만 챙기는 건 아니겠죠?
1: 또 언니 보면 아빠는 나가 봄. 봄 자켓 넘반 더 합. 아니 이거 인턴 쭉 성네 합. 보면 갈색 넘반 많이 더 합.
0: 벌들이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은 결코 넘보지 않는다는 게 그의 철칙. 한 시간 남짓 나무에서 고개를 한 끝에 드디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2: 이야, 대단하십니다. 러마!
4: 아니, 꿀 색깔이 이렇게 이쁜가? 이야.
0: 요리 인생 30년. 그간 귀하고 좋다는 꿀을 수없이 접해봤지만요.
4: 와, 꿀 뚝뚝 떨어지네.
0: 갓 채집한 야생 꿀은요. 난생 처음입니다. 실로 감동적이었습니다.
4: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 여기서 나오는 말 같습니다. 어휴, 아까라. 요리 잘해서 행복합니다. 태국에 와서 행복합니다. 미치겠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우이 망망망망망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맛은 와 완전 자연이잖아요. 뭔가 자연에서의 꽃 향도 살짝 나는데 약간 수분감도 살짝 있어가지고 절대로 질리지 않는 단맛입니다.
1: 너희 마이 갑 내 국군제 하이 너희 갑 내 품 따는
4: 어머 우리 제작진들 행복하네. 아유
1: 엄, 기소.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1: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야, 춤을 잘 추네. 자, 굿띵 손님. 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6: 어떤 꺼림도 없이 누구에게나 친구가.

0: 되어주는 곳.
1: 아, 깜깜깜.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0: 너무 자연이네요. 자연이다! 오! 오지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국에서 마음의 쉼터를 만났습니다. 태국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꼭 한번 가보겠노라 마음먹은 곳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서쪽으로 120km, 차로 2시간 거리의 깐짜나불입니다. 미얀마와 맞붙어 있는 국경도시 깐짜나불이 1957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1: 자, 이곳은요, 깐짜나부리의 콰이강의 다리. 저도 사실은 영화로만 접해가지고 이곳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약간 경건한 분위기와 약간 슬픈 역사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풍경도 좀 아름답고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오.
0: 이분은 이야. 특별한 복장으로 여행자를 반기는데요.
1: 오. 아니,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자원 약탈과 물자 보급을 위해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총 415km의 철도를 건설했죠. 콰이강의 다리는 그 일부.
1: Where are from?
3: England.
1: England?
3: Yeah.
1: Why did you know here? Tour, tour.
4: The history.
1: History.
4: Yeah.
3: So the British army were heavily involved in building this, or the people who were captured from the British army helped build this. Because many people died building this.
1: Yeah. Sad story.
0: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 죽음의 철도라 불린다죠. 푸른 눈의 퇴역 군인이 그 철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1: Excuse me, what is your nationality?
5: Australia.
1: Australia.
5: Yeah.
1: Why you here? You the police?
5: I live here now. Yeah, a volunteer tourist police.
6: That's another reason why I'm here. Because a lot of Australians died on this rail line.
7: Oh, okay.
6: And right. I'm here to sort of also inform the tourists what the history is, and also make sure that they abide by Thai culture and Thai law.
1: 아, 이제 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야.
0: 미얀마 구간은 오래전 폐쇄됐지만 태국에선 지금도 기차가 다닙니다.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요.
1: 일단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말 오래된 철도 있잖아요. 딱 그 기차 느낌이에요.
0: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나라 완행열차가 떠올랐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해 미얀마 접경지인 남통역까지 가는 기차. 이곳 주민들에겐 든든한 교통수단이죠.
1: 사와디카.
4: 사와디카.
1: 이 기차를 항상 이용해요. 아, 근데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0: 격 없는 부탁에 살짝 당황했는데요.
1: 이거 좀 밖으로 내달라고 무거우니까 부탁했어요.

0: 자, 조심하세요. 자, 자. 아유, 아, 이렇게 다 내려주는구나. 와, 웃기다. 티캅.
1: 왜? 티캅. 대답이 없으신가 했는데요.
0: 커큰캅.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큰캅.
1: 순간, 아이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0: 아니, 이. 아니,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아니, 이 망고 하나 주시려고. 와, 진짜 태국 최고입니다.
1: 방 나온 건 또 있었는데요.
0: 니아라이크라? 아라이크라?
2: 도넛.
0: 도넛.
2: 아, 팬케이크.
0: 팬케이크. 타일랜드. 아, 고가오리카. 니는. 니는. 니는. 오케이, 카. 아, 오케이, 오케이.
1: 제 또래라면 다 아실 겁니다. 비좁은 열차 통로를 오가던 간식 카트의 추억.
0: 산시밭.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30이 산시밭 이렇거든요. 버큰카. 버큰카.
1: 우리에게 달걀과 사이다가 있다면 태국엔 달달한 도넛입니다.
0: 와, 이거 도넛하고 팬케이크 팔아요. 우리 옛날에 영무원들 아, 뭐 쥐포 있어요, 계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와.
1: 만국 공통 기차 여행의 묘미는요, 역시 주전부리죠.
0: 역시 도넛들은 기차에서 먹어야 되고요.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어야 돼요. 어, 되게 맛있는데요?
1: 시중에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0: 이거 직접 집에서 부친 것 같아요. 벌써 딱 느낌이 약간 아마추어 냄새가.
1: 흐물흐물거려도 맛은 기똥찼습니다.
0: 왜? 이거 아플.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미? 아, 코리아. 코리아. 예. 아우, 유? 코리아? 서울. 서울?
3: 트래블.
0: 서울, 트래블, 예.
3: This is my sister. This is sister.
1: 이것도 인연. 한국어 한알. 알려드렸습니다.
0: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예. I love Malaysia. 예.
1: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0: 아, 여기가요. 이제 그 구간 중에 절벽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1: 죽음의 철도의 하이라이트는요, 나무 교각을 지나는 400m의 아찔한 절벽 구간. 철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바로요, 400km 넘는 철도 공사 구간 중에 가장 험난하고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기계나 현대 장비로 판 게 아니고 손수 꽃갱이로 정말 힘들게 팠던 흔적들이 오돌토돌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절벽에 매달린 채 허공에 길을 내야 했습니다.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10만여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0: Hi. How did you know this place?
4: Because I came here 35 years ago.
0: 35 years ago?
4: I came here with my to-be wife.
0: Yeah.
4: On holiday together.
0: Wow.
4: And now I bring my daughter back.
0: Why are you here the again visit?
4: Because the first time it meant so much being here.
0: Yeah.
4: To see the British and Commonwealth.

0: health graves and knowing how many people were prisoners here and to remember them and to see what they achieved.
1: 삶의 기적을 바랬을 그 죽음의 철도 위에서 열차는 이제 기적과 같은 일상을 실어 나릅니다. 이번 여정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치앙마이의 코끼리 공원.
2: 어머 어머, 코끼리입니다. 오,
3: 안녕.
2: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코끼리 이렇게 보다니. 제가 태국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코끼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동행하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쪽 태국인들하고 코끼리는 진짜 친구처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저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심과 떨어진 이곳 숲속에선 30여 마리의 코끼리가 보호와 치료를 받으며 사람과 살아갑니다.
2: 와, 음악도 좋고요. 바나나도 맛있네요.
1: 부인하시나 봐요.
2: 네. 어렸을 때 TV로만 봤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코끼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3: 사와디카.
4: 사와디카.
2: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4: 어디니 방참에 댕캅.
2: 지금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타고 한 몇십 분 정도 같이 도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픈 마음에 코끼리에게 잠시 신세를 졌습니다.
2: 와, 여기 타고 있으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타니까 높아요, 높아.
1: 세상을 호령하는 기분이 이럴까요?
2: 오,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 좀 깊이가 좀 깊거든요, 지금. 야, 이게 코끼리니까 가능하구나. 사람 같았으면 벌써 물이 여기까지 찼을 텐데. 와, 물이 엄청 깊은데 지금 코끼리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야.
1: 높은 산, 깊은 물도 녀석들의 앞길을 가로막진 못합니다.
3: 코끼리야 자세뇨 고하스니레 바나나 수냐롱 콜브로 바디요.
2: 자, 바나나 먹어라. 오, 오, 오, 바나나를.
3: 바나나.
2: 주려고.
3: 바나나.
2: 노래를 불러줬어요.
3: 바나나 수냐롱 바리바리카.
1: 이곳에선 코끼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인 치앙마이엔 예부터 코끼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사람을 도와주던 녀석들. 지금도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축구 실력도 출중하다는 녀석들. 오, 저보다 한 수 위인데요.
3: 자, 와.
1: 수고로웠을 녀석들에게 바나나 간식을 줬는데요. 취미이자 특기가 그림 그리기랍니다. 코끼리 화백, 수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라죠?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는데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2: 야, 지금 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 물감 묻은 붓을 코에 쥐어지기만 하면요.
2: 지금 나무의 밑부분부터 위에 가지까지 지금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 진지한 눈빛으로 침착하게 화폭을 채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그림이요, 수다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림 열정을 불태우는 코끼리라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5: 야, 이게 붓의 두께와 색감에 따라서 그 터치하는 느낌이 정말 강약, 중강약, 대단한. 저도 그렇게 못해요.
1: 수단은요, 작품에 대한 애정도 상당합니다. 모든 그림에 반드시 친필 사인을 새겨놓죠.
2: 야, 사진은 안 찍을 수 없네요. 자.
1: 자, 탈칵! 그런데 요즘 수다의 아성을 흔드는 아기 코끼리가 등장했답니다.
2: 오, 아니 코끼리들은 좀 작네요.
6: 예, 작나니.
2: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요 녀석 환영사 한번 요란합니다.
2: 사와디카. 아.
1: 1절도 모자라 2절, 3절까지.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요? 호기심이 발동한 걸까요? 쿠핑아, 이건 너무나 같잖아. 놀리듯이 룰루랄라. 이렇게 덩치 큰 장난꾸러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2: 야, 와, 이야, 오. 코끼리가 왜 저한테 지금 막 이렇게 모자도 빼고 뽀뽀도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아니 반겨줘도. 아니 반겨줘도 너무 심하게 반겨주는데요. 아, 근데 이 코끼리 코는 아기 코끼리라서 그런지 어우 되게 부드러운데?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거칠지 않아요. 어우.
7: 14일날
2: 축하해주겠습니다. 자, 노래 불러줄게. 삼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기 코끼리 생일 축하합니다. 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코쿤카.
1: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푸핑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나무 조각인데요.
2: 이야.
1: 물에 넣고 비비면 거품이 납니다.
2: 이 나무를 빻어요. 그리고 오, 향이. 오, 이게 맑은 물이거든요. 아직까지 맑잖아요. 근데 약간 뿌였다가 와, 이렇게 저으니까. 와, 이거 요리할 때, 이거 생크림 휘핑할 때 막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와, 아니 이 정도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봐보세요.
8: Cleaning elephant. Yeah?
2: 아, cleaning elephant.
1: 목욕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푸핑.
2: 오, 야, 야, 엉아가 왔다, 푸핑. 오, 푸핑아, 엉아가 왔다. 시원하니, 오, 야, 와, 오,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야, 이게. 자, 부핑 손님. 자, 이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자, 이마 쪽을 좀 닦아주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고. 좋아, 좋아, 부핑. 아, 부핑 좋아? 오, 좋다고. 좋다고, 시원하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오, 야, 진짜 좋아하네요. 와, 엉덩이 투닥자, 엉덩이. 어, 자, 삼대장 좀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아니, 이거를 자주 해요, 목욕을?
6: วันหนึ่งก็ประมาณ5หรือ6

0: 와, 자연이다!
1: 먼 길 찾아온 저에게 고생했다고 밥부터 먹으랍니다.
0: 아,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 꽁까올리캅, 셰프 초이캅. 아니, 하나님, 이거 누구세요?
2: 헤르타아릴.
1: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저녁상. 조박하지만 정성이 엿보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내내 기다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0: 진짜로 불에다 떼가지고 이거를 해주셨어요. 자, 이게 증거가 뭐냐면, 누가 보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 멋내려고 넣은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끓음이. 야, 우리나라의 그 전통 한정식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태정식입니다. 직접 키우신 채소들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로 요리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된장찌개를 졸인 듯한 쌈장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이거 비빔소스. 토마토, 고추, 그 다음에 다짐육이죠?
1: 처음 맛보는 태국산골 오지밥상. 그 맛 참 오지더라고요.
0: 아로이마카. 아, 근데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2: 뭐 거의 아 가고야 이거.
0: 제가 한국인이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늦은 저녁에 밥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손녀분들이랑 할머니랑 되게 저에서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이건 어르신이 직접 잡아오셨답니다.
0: 자, 이거 민물고기라고 하는데요. 구워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딱 뜯어가지고. 와, 보세요. 속살 보이세요? 와. 이거는 요리사들만이 그 디테일을 딱 잡아낼 수 있거든요. 숯불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굽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부들부들 거릴 수가 없어요. 와, 오, 오, 오, 오. 이야! 여러분, 그대로 뼈를 발췌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밥을 살짝 넣고요. 자, 생선 쌈으로,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이야, 죽인다? 자, 채소 하나 얹고, 이렇게.
1: 한국인은 누가 뭐래도 쌈. 맛의 조합까지 고려해서요. 한쌈 크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 맛이 느껴지시나요? 네, 한국 요리사의 기술에 어르신도 놀란 눈치입니다. 어르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오갔던 밤입니다. 가끔은 익숙한 곳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채로워지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 모든 게 새로웠는데요. 공기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나름 일찍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0: 자, 어르신은요 진즉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계시네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부모님들은요 항상 밥 챙기는 게 우선이죠.
1: 사와디캅.
2: 사와디캅.
1: 안녕히 주무셨어요.
3: 야, 어제 그 수세향 그리고 약간 훈제된 듯한 느낌, 그리고 밥 진짜 이 솥에다 지었잖아요. 여기서 했구나. 정말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외갓집이나 할머니 집 가면 이런 아궁이에다가 손주 온다고 막 맛있는 음식 해줬잖아요. 그리고 누룽지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는 거의 현대화가 돼가지고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그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할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자연에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데.
1: 사디카. 아유, 잘 주무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갈라베사이 핫도움카.
0: 아, 핫도움이라는 죽을 지금 담을 그릇을 지금 초이스하고 계십니다. 이 찬장에서.
1: 어? 아니. 어? 이게 뭐예요?
4: 핫도움사이 나 하나 꿈꿈네. 잡도? 꿈꿈. 잡이 문제는 슬.
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이 저 사기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가 여기다 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생적으로 마를까? 여기 곰팡이 끼면 어떡하지? 여기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지금 수분이 넘치거든요. 지금 이 숯으로 은은하게 해서 여기를 살균을 시키면서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연, 식기, 건조대. 와, 진짜 삶의 지혜가 돋보이는 현장입니다.
5: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생활의 지혜. 그새 아침밥이 다 됐습니다. 전통 소세요. 푹 끓인 죽입니다.
1: 아, 저 보는 걸수록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잔열로 지금 팍팍 끓여가지고. 야. 이거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이야.
5: 기호에 따라서요 고명 선택도 가능합니다.
0: 그 다음에 야채를 조금 올리고요. 여기에 기호에 맞게 뒀는데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춧가루 여기 식이죠.
5: 어떠세요? 고급 식당의 일품 요리 같죠?
0: 같이 안 만들었지만 담는 거 되게 예쁘게 담았죠?
6: 그렇죠.
5: 칭찬이 구우하시네요. 어르신들은 평소 이렇게 드신답니다.
1: 제가 먹어본 죽 중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한 입 넣는 순간 그냥 어느 하나 맛이 빠지잖아. 중이네.
5: 나란히 앉아 먹으니까요 고향집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날려주는 기운찬 맛이었습니다.
7: 김차 동네야.
0: 차 따라고 가는 거예요 지금?
7: 김차.
0: 어디? 어우 멀리 가나? 아 이게 차에 인데요? 아 여기서 따는 거예요?
7: 네 도건.
0: 아니 저는 이 바구니까지 주고 가자길래 저는 계곡 넘어서 되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바로 제가 잔 데가 바로 앞에요.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차밭이 있습니다.

0: 인생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된 어르신. 아, 맨 윗부분의 어린 잎을 따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1: 능송쌈 세 잎이 이렇게 나온 거를 따면 된다고 합니다. 아,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2: 옛날.
1: 옛날. 와, 그냥 먹는다고요? 처음인데.
0: 어르신이 권하시니까 일단 입에 넣긴 했는데요.
3: 어, 또.
2: 봄. 왜 봄?
3: 군다. 이게 바로 알고 장난친 것 같아. 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0: 칠순의 장난꾸러기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의 밭은 별천지입니다.
1: 파인애플 있어요?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집 앞에 차잎이 있고요. 미니 파인애플. 이게 지금 다 큰 거거든요, 거의. 후숙만 시키면 되는 건데.
0: 태국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미니 파인애플 풀에.
1: 돈이 없어도 여긴 살겠네요.
0: 부족함은 모르고 산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요.
1: 와, 많아. 야, 이게 또 따는 수확의 즐거움이 있네요. 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니까. 와, 예쁘지 않습니까?
0: 찻잎을 덮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1: 야, 이건 진짜 되게 느낌이 너무 좋다.
0: 어르신의 70년 인생 내공으로 덮은 찻잎. 시간이 흘러야 더 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1: 와, 장관입니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0: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다는 대나무 찻잔에 한 잔을 따라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2: 아, 베징 아이방, 옛남자, 좋지는 말?
1: 말해 뭐합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0: 불쑥 궁금해졌습니다.
1: 현대적인 곳에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좀 없으세요?
2: 많이 더 좋아요, 또 많이 미해, 너. 수많이 푸, 많이 파마 탐, 어른, 거민원, 수많이 팬스, 수많이 푸, 탐도 짜이, 너.
0: 삶에 정성을 쏟다 보면 어느 틈에 현자가 되나 봅니다.
1: 할머님, 살면서 할아버님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0: 살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큰 꿈은 펼쳤답니다. 대자연에 있는 어르신의 집.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1: 근처에 병원도 없고 한데 자녀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이런 행복한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 정말 열정.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곳을 만든 것 같아요.
0: 이 꿈의 다곤에서 아직 보여줄 게 많다네요.
1: 사와디카. 와.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0: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된 정글 탐험.
1: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오.
0: 오르막, 내리막. 길 없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여기.

0: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어머,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어우. 아, 여기를 그냥 막 재미로 다니신다고?
1: 와, 밑에 완전 낭떨어진데.
0: 괜찮아요?
1: 아, 괜찮아. 얘가 살렸어.
0: 한국은 가셔야죠. 와. 와, 산 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결국은 하네.
2: 산 넘고 물 건너. 글기 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0: 와,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 이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와. 한 번 더 쏘아보겠습니다. 와. 오!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이야.
2: 한 시간 반 만에 사축 끝에요. 어르신 가족만 한다는 비밀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0: 들어오라고요? 야, 여기 괜찮아요?
2: 처음엔요 만만해 보였는데요.
0: 오, 오, 갑자기, 오, 뭐야 이거? 오, 점점 깊어져. 와, 와, 와, 어머 어머.
2: 마이크 씩씩하게 흘러가며 오지 사람들의 삶을 지금껏 이어줬습니다.

0: 자, 이래봐도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조시적부터 물개로 소문났는데요.
1: 와, 너무 시원합니다. 와, 근데 올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아주 후기가 아니고 경기여가지고 지금 물이 많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옛날 또 해군 시절 또 생각도 나고 힘든 기억들도 나고 아주 지금 뭐 너무 시원하고 재밌고 와.
0: 얼마나 꿈꿔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치열한 도시 삶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누려보는 자유로움. 마음이 훨훨 날았던 하루입니다. 자, 이런 게 여행자의 특권이죠.
1: 덕분에 너무 좋은 환대 받고 너무 신비로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 건을 없고 할아버님 모자가 너무 덥게 보였거든요. 멋있긴 한데 덥게 보였어. 그래서 요거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2: 하이벤 공방을 공티라는
0: 어? 나. 마음에 드세요? 자, 저는 또 아, 이 친구 쓰던 걸 주고 그래 이럴까 봐. 제가 기억하시라고 자, 여기다가 본가올리
3: 버클리
0: 셰프 초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건강하세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와! 이야, 이거죠.

0: 하룻밤 묵었을 뿐인데 깊게 정들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좀 서운하다. 뭔가 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다. 좀 가려고 한.
0: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산골 그곳에 마음의 쉼터를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2: 뭐야?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요?
3: 와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2: 오 당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3: 약간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4: 상담완료시 유니언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딥이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3: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

0: 보험을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2: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와
6: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잇몸 튼튼 이가탄
5: 뭐야?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11: 여행이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 와하. 때로는 익숙해서 반갑고 때로는 생경에서 더 궁금하죠?
5: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11: 이번 여정은 태국에서의 숨은 보물찾기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압도적 1위의 도시. 작년 한 해에만 3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강이 흐르는가 하면 초현대적인 마천루도 솟아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차곡차곡 쌓인 시간 위를 산책하는 것만 같은데요. 제겐 방콕이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외여행지 이후로도 수차례 와봤지만요. 여행다운 여행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 사실 제가 이곳에 대한 기억이 아주 아름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리사로서 일을 하러 온 적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태국의 문화나 어떤 생활 속 깊숙한 곳에서 제가 바라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11: 이번엔 두 눈 크게 뜨고요. 방콕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도시 한가운데 숲이 있습니다. 이곳 룸피니 공원에도요. 러닝 열풍이 불었다죠. 그냥 달리는 것만도 힘든데 이분은요. 여기까지 부릅니다.
5: 아니 저 분은 뭐죠? 뛰면서 지금 저글링을 하는 건가요? 와, 아니 기인 같습니다 지금.
11: 나보란 듯이 자유자재로 세 가지 공을 갖고 놉니다. 관심을 가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5: 여긴 뭐지? 와, 엄청 큰 지금 나무가 이제 숲을 조성한 것 같이 있는데 헬스클럽 산스장입니다. 산스장, 헬스장이 아니라 와.
11: 방콕의 산스장은 이미 초만원. 산처럼 야외에 있고 헬스장처럼

0: 운동기구가 있으니 산스장이 아니고 뭘까요?
1: 근데 웃긴 건 진짜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와, 이분들 이 안에 쏙 숨어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도인들이 돌을 닦는 느낌이에요.
0: 다들 체력 단련에 진심인데 운동기구들이 하나같이 낡고 오래돼 보입니다. 저도 한번 나서봤는데요.
1: 야, 이거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잡나? 해서.
2: 죄송한데 이게 그때 생각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저기 고장난 것 같습니다. 창피해라.
0: 기구 사용법만 잘 알면요, 근육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이분은요, 산스장 이용 6개월 차라죠.
1: 와, 몸이 엄청나시네요. 어우, 막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몸을 예쁘게 만든 거예요?
3: 어마나.
1: 와. 아, 그럼 이곳은 이 동네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ทำให้เราแข็งแรงขึ้นทำให้เรามีวินัยขึ้น ที่นี่คือเป็นหัวใจของ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ที่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อาจจะดูเก่าแต่ว่ามันอยู่ที่การเรารัก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อุปกรณ์ก็ครบอยู่แล้ว
0: 이곳을 직접 만들었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1: 사와디카, 사와디카, 콩가올리카. 지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조성이 됐죠, 이게?
4: 저 아이 아이 아이.
5: 어, 큰 큰 벤탐 에이로.
4: 큰
5: 벤탐 에이.
4: 티디디.
0: 그렇게 하나 둘 가져다 놓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몰려왔다죠.
1: 직접 선생님이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이게 또 어르신들 또 공원에 가시면 요거 이렇게 딱, 자, 이렇게. 오, 잘 되네. 와, 어,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드신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6: 아니, 제가 어떤, 진도와,แล้วก็มี, 업빛도와, 업빛도와, 미해폰, 그, 수급함의 광랭. ก็เลยหันมาออกกําลังกายก็จะมีใจรักที่จะทําอาจจะไหนจะดีไซน์ออกมาตามรูปแบบแล้วก็เอามาวางเป็นจุดๆนี้처음엔
0: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방콕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죠.
1: 이곳이 앞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려면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0: 앞만 보고 달려갔다면 못 보고 지나쳤을 일상의 풍경.
1: 뭐야? 뭐야? 우와! 오! 오, 저 무는 거 아니에요?
0: 와, 백주대나 도시복판에 이런 만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 아니, 이거 도마뱀 아니에요? 도마뱀? 악어, 악어 아니죠, 악어?
0: 결코 호들갑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죠. 룸피니 공원의 명물 랑도마뱀. 최대 3m까지 큰다는데요. 공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요, 이곳에 살았던 이 땅의 주인이랍니다. 이 공원에 400여 마리가 살고 있죠.
1: 사와디캅, 사와디캅, 콩가올리캅. 저기 지금 도마뱀이라고 들었는데 엄청 크거든요. 저 여기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7: ส่วนมากคนเขาเห็นนะเขาไม่ทำลายมันก็เดินหลบมันก็เหมือนกับว่าเคยชินกันแล้วอ่ะแต่ที่เขาขึ้นมาบ่อยๆเนี่ยเพราะข้างหลังน่ะเขาขายปลาสดแล้วมันมีกลิ่นคาวมันก็ชอบมากินไอ้หัวปลาก้างปล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แล้วก็ข้าไปลงนู่น
0: 커다란 몸

0: 만큼이나 무엇이든 잘 먹는 대식가입니다. 아쉽지만요,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요.
1: 제가 있는 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2: 근데 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1: 저도 사실 지금 너무 긴장돼요.
0: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야생동물인 만큼 적당한 거리는 필수랍니다.
1: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역시 태국은 놀랍습니다.
0: 인구 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 빌딩 숲부터 나지막한 건물들까지 방콕은요, 골목골목 풍경이 다채롭습니다. 그래서요, 걷는 맛이 더 쏠쏠하죠.
1: 자, 여기는 이제 중국 문화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 건너편에는 또 다시 또 태국.
0: 방콕 구도심에 자리한 차이나타운 야와랏거리입니다.
1: 저기 왜 줄이 서 있죠? 좀 가볼까?
0: 무더위에도요, 장사진을 이룹니다. 실은 전설의 맛집이라죠. 이 어르신이 사장님이란데요. 대체 뭘 파는 걸까요?
1: 지금 내가 볼 때는 되게 할아버지거든요. 집에서 좀 쉬셔야 될 나이에 저렇게 나와서 뭘 만들고 계세요. 오, 지금 뭐 사고 계시는 거예요?
3: 카논집.
1: 아.
0: 만두피 속에 고기나 야채를 넣어 만든 딤섬인데요. 크기가 앙증맞습니다. 딱히 간판은 없고요. 그냥 할아버지 딤섬집으로 불립니다.
1: 아, 근데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인가요? 아, 그래요? 저희 할아버님 되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83세세요?
0: 83, 나이가 부색하게요. 열정이 넘치는 어르신. 딤섬 한알한알 정성껏 담고요. 샘 또한 정확합니다.
1: 선생님, 이거 혹시 담으시면서 저 말씀 좀 나누셔도 돼요? 와, 아니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보통은요, 오전 11시에 나오시는데요. 그때부터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1: 이야, 포장도 정성스럽게 하신다. 와,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감자튀김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떻게 해요? 감자튀김을 하면 삽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패스트푸드 팍해서 딱 올리죠. 그냥 보세요 한번. 꼬치 하나하나로, 꼬치로 정성스럽게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밑에 유산지 같은 종이도 깔끔하게 접어가지고 밑에를 딱 받쳤죠.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고객들을 감동해서 3대째 이어져 오지 않았나.
0: 꼬맹이 때부터 왔던 손님들은요, 어느새 중년이 됐습니다. 변치 않은 건 저렴한 가격인데요. 딤섬 20알을 먹어도 3,000원 남짓. 맛 한번 보라며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1: 야, 이거 보세요. 저도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게 지금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만두, 더군다나 이게 오픈돼 있잖아요, 위쪽이.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육즙도 가둬놔야 되고, 또 이 만두피도 잘못하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수작업으로 반드시 고수의 딱 그 느낌이 좀 있어요.

0: 있습니다. 제가 딱 알아요.
1: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요리 경력이 30년입니다.
0: 자로이 막마.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재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2: 네, 뭐, 이방깨우, 네, 가위, 네, 꿍, 네, 해서, 네, 남았나.
3: 나이 안 꼰다니.
0: 와, 이거 이 정도 마시면 저는 한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계속 영화 보면서 우리 스낵 먹듯이 앉아가지고. 아!
1: 그런데요, 손님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노점 옆으로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가는데요. 노점이 있는 곳은 사원의 초입.
0: 이거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냥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에요. 근데 이곳의 한 귀퉁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정말 궁금해요.
1: 지난 100년 동안요,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르신의 노포가 이 골목에 거주대감인 셈이죠. 어르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의 아들이 뒤를 잇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리사라고 하니까요, 가족의 집이자 딤섬 빚는 작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0: 우와, 완전 영화 세트장 같아요. 이야.
1: 세월이 내려앉은 이곳에서 한 세기 동안 변치 않은 맛을 지켜왔습니다.
0: 아, 여기 집이, 오! 오!
1: 여기가요, 어르신의 집이자 딤섬 작업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요, 딤섬 빚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송에 집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0: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그럼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가? 언니.
1: 손녀들은 두 살 때부터 딤섬을 빚었답니다. 식구들이 다들 그러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죠? 다들 딤섬 빚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0: 이게 가업을 좀 이어받으면 힘든 점도 있을 텐데.
2: 야,
0: 제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손부터 깨끗이 씻고라고 그랬습니다.
4: 포핑거.
0: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인생 절반 넘게 요리사로 살았지만요, 미니 딤섬은 쉽지 않았습니다.
0: 되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더 힘들어요. 제가 아까 볼 때는 이 정도야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하는 게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1: 다들 20년 이상의 경력자. 순식간에 딤섬 두 판을 빚었습니다. 딤섬은 만드는 즉시 찜통에서 쪄냅니다.
0: 이야. 우와.
1: 요리사인 제 눈에는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는데요. 작은 꽃송이 같지 않나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나 봅니다.
0: 코쿤카. 아. 이거예요. 아, 진짜. 아까보다 솔직히 더 맛있어요, 이거. 와, 방금 쪄서 나오니까. 와, 이 식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아까 거는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거는 각자 재료.

0: 친구들이 뭔가 씹혀. 그리고 뭔가 이게 뭐가 들어갔구나라는 게 생각이 딱들 정도로 와 아로이 막막
1: 담백한 풍미와 육즙, 온 가족의 수고까지 작지만 꽉 차 있었습니다. 대기줄이 그새 또 늘었는데요. 오후가 되자 그 많던 딤섬도 바닥을 보입니다.
0: 어떤 시스템도, 어떤 좋은 상권도, 어떤 화려한 재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할아버님의 노력으로, 정성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정말 감동이네요, 요리사로서.
1: 오늘도 완판입니다. 어르신에게도요, 반가운 퇴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황소걸음으로요, 긴 세월 이 골목을 오가셨을 테죠. 100년의 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강 풍경부터 역사 유적까지. 방콕에선요, 발품만 조금 팔면 어디든 볼거리입니다. 새로운 길에 들어설 때마다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인데요.
0: 이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히든 방콕. 자, 여기는요, 숨겨진 아주 천상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오히려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한국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유명세로 굉장히 몸살을 앓기도 했다는 히든 방콕 설레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다들 저처럼요, 그곳을 향해 가는 걸까요? 숨바꼭질하듯 주택가 골목을 한참 돌던 바로 그때!
0: 오! 대박! 아니, 이거 진짜예요? 오!
1: 찾았습니다.
0: 아. 와, 이거 진짜.
1: 말문이 막혔습니다.
0: 아니,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아무리 대불상이라고 해도 전 저 정도일진 몰랐거든요? 아니,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합니다. 와.
1: 괜히 대불상이 아닙니다. 무려 69m. 아파트 20층 높이에 달하는데요. 방콕의 수호신처럼 도심 전체를 굽어보는 불상. 얼마나 큰지요? 방콕 시내가 소인국처럼 보입니다.
0: 사진은 안 담길 수가 없네요. 오, 담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이야, 이거 어떻게 담지? 아, 됐다. 와.
1: 간신히 담았습니다. 잘 나왔죠?
0: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니,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지금 저게 언제 지어진 거예요? 와. 아, 그럼 이 배의 용도는 뭐예요?
1: 대불상을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 보트를 타고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아, 그럼 저 여기 타도 돼요?
2: 오케이.
0: 아, 그래요?
2: 오케이, 오케이.
0: 영업시간 괜찮은 거죠? 가보겠습니다. 이야. 자, 여기. 아이고. 30분 정도를 이제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 불상을 이 각도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와. 헬로! 사와디캅!
1: 선상에서 보니까요, 압도적인 크기가 더 실감납니다.

0: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상이라든지 어떤 불교의 문화를 보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길도 많이 막히고. 근데 이게 보면 물 바로 가까이 이렇게 수상 가옥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찰과 절, 이 불상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좀 남다르게 보이고요. 행복하게 살아가 그런 거야. 이 보트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1: 1년 갔다가 온 것 같아요.
0: 아니 그러면 여기 불상이 지어지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오! 뭐야? 아니 저 불상 끝난 거 아니었어요? 와, 저 불상보다 좀 작은데요? 저 불상은 약간 저 불상이 따님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신기하다.
2: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매력도 제각각.
0: 일반 마을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무슨 수호신 같기도 하고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좀 편안하게 주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불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 날이 저물면요, 더 웅장해지고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방콕의 새 명문은 낮엔 낮대로 밤엔 밤대로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지금 굉장히 신비롭니다. 저녁이 되면 될수록 조명이 비쳐가지고 와, 더 웅장하고 신비롭거든요.
3: 여행자들 사이에선 인생사진 명당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4: 야, 아니 선장님 이제 선장님 만나 지금 이제 사진사 선생님으로 좀 바뀌셨어.
3: 사진 촬영은요, 선장님의 서비스. 대불상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께 보시하듯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답니다.
0: 아까는 야생의 마도로스처럼 보이던데 지금은 되게 세심한 포토그래퍼. 와.
5: What your picture is good?
6: Yes.
5: Is satisfied?
6: Really good.
5: Really good?
6: Yes.
5: Your first time here?
6: Yes, first time here. I seen in Thai TikTok. The tourists go to here. Yes. So I have to go.
0: 야, 그러니까 여기 태국 현지 분들도 사실은 알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던 곳들이었는데 숨겨진 방콕이 맞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보세요. 와.
3: 인생 사진을 향한 뜨거운 열기. 저도 포즈 좀 잡아봤습니다.
0: 아우, 이거 찍는 방법이 다 따로 있나 봐. 이렇게. 예.
7: 세븐다. 1, 2, 3, 4. 1, 2, 3, 4.
3: 어두운 밤, 광활한 도시의 등불처럼 대불상은 말없이 빛납니다. 태국 첫 여행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25년 만인데요.
0: 야,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 배고픈데. 와, 그대로네. 오! 사와디카! 그때도 이 솥이 이렇게 이 모양새 그대로 끓고 있었거든요. 요게 처음에는 저는 그 황토 가마솥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60년 동안 이 솥이 꺼지지 않고 계속 새 육수를 부으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 남은 이 정말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야.
3: 이런 게 전통 노포의 위엄.

0: 그래서 미슐랭의 빅그로망이라는 아주 좋은 그 상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1: 소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식 맛집. 현재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장에 다름없는 60년 된 시육수를 새 육수와 섞어 끓이는데요. 그 감칠맛의 깊이가 남다르다죠? 한번 오면 누구든 단골이 된답니다. 대표 메뉴는 소고기 국수인데요.
0: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 이 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보양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재료가 어떤 거예요? 육류는?
1: 달리 보약인가요? 이런 게 보약이죠?
0: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이 많은 양을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고기 쌀국수, 또 작은 면, 면의 크기별로 시작해가지고 육수별로, 부위별로 이렇게 많아 있어요.
1: 저는 가장 인기가 있다는 소고기 모둠국수를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육수에 삶아낸 면이에요. 풍미를 살리는 마늘 플레이커와 완자. 소고기 양지와 힘줄을 넉넉히 넣고 감칠맛 가득한 국물을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향긋한 고수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0: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야.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요. 날씨가 지금 바깥에 엄청 덥잖아요. 이열치열이라고 이걸 먹으면서 아,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맛입니다. 약간 한방의 느낌도 있고요. 와, 야, 이 부위 소의 힘줄이거든요. 이제 고수 같은 그 향신료인데 위에다 딱 올려줍니다. 이게 바로 60년 세월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언제 먹어봐.
1: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0: 아니 보통 이걸 먹으면 김치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전혀 안 납니다. 아, 이 자체가 너무나 육수가 깊고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화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밑반찬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1: 한약재의 풍미가 감도는 묵직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친 여행자에겐 보약 한 첩 그 이상이죠. 여름이 찾아오면 날마다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의 면적은 남한의 5배. 곳곳에 숨은 마을과 숨겨진 사연도 많다는데요. 태국 북서쪽의 변방, 매홍손으로 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산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에 자리한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0: 자, 이곳은 반낙타이라는 말입니다. 반, 마을, 낙, 사랑, 타이, 태국이라는 얘기죠. 태국을 사랑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중국의 운남성, 신비롭고 조용한 그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신비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1: 마을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60년 남짓. 정권 다툼에서 밀려 중국 윈난성까지 쫓겨나 더는 갈 곳 없어진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태국 깊은 산 중에 중국 윈난성 풍의 마을이 생겨난 이유인데요. 산비탈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 물길을 내고요. 녹록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이 일군 마을은 새로운 고향이 됐고 여행자들 발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됐습니다.
0: 야, 저녁때가 되니까 이제 조금 출출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게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돼지 냄새 같기도 하고. 뭐 드시고 계시지?
2: 아, 사와디캅.
1: 얼핏 삼겹살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육수를 붓는다는 게 특이합니다.
0: 니아라이캅. 무카하. 아, 무카타. 달궈진 숙과 고기만 보면요, 영락 없는 우리나라 삼겹살. 하지만요, 샤브샤브 재료가 추가가 됩니다. 태국식 만능 소스는 필수고요. 현지인이 적극 추천하는 음식, 무카타. 저도 현지인처럼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자,

0: 불판 위에서 구이와 샤브샤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식. 요즘 태국에선 무카타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죠.
1: 자, 이 거를 이 채소류와 함께 싹 한번 올려가지고, 자, 당근도 올리고요. 태국식 소스. 어우, 야, 여긴 좋은 게 소스를 넉넉히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야.
0: 최고의 맛 표현은요? 외마디 비명이라 했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1: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에 상추에 싸서 여러 가지를 넣고 확 먹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포만감 있게 좋은데, 삼겹살이 신선하고 얇게 슬라이스 돼 있는 데가 옆에 야채가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샤브샤브와 고기와 야채를 같이 먹는 느낌이어서, 아유, 이거 내가 살찔 것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0: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들 하잖아요. 벨트 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라면. 크,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자, 고기하고 당근하고 아까 넣었던 달걀 들어갑니다. 오우. 자, 여기에 저만의 팁입니다. 소스를 싹 태국 소스를 뿌립니다. 새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달콤한 느낌이죠.

0: 와,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약간 왕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풍경도 너무 운치 있고 날씨도 지금 딱 좋습니다.
1: 풍경 또한 맛집. 그런데요, 천하의 별미를 알아본 녀석이 있었습니다.
2: 저 뜨거운 눈빛을 어쩌면 좋을까요?
0: 너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뽕아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혼자 못 먹겠다. 얘들아, 놔줄게. 땅이 추워서 미안해. 자, 먹어.
2: 네, 결국 고기 한 점 나눠줬습니다.
0: 와, 네, 요건 못 참지. 하나, 둘, 셋. 오, 카메라 쳐다봤어. 야, 잘 나왔죠? 이런 게 묘미입니다. 여행의 묘미. 아, 태국 너무 좋아요.
1: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비탈길에 지쳐가던 찰나.
3: 우와!
4: 아니, 낮에 분위기하고 저녁 분위기하고 또 틀리네요. 저녁에 보니까 진짜 중국 온 남성이 온 것 같은, 아까 도착했을 때 밑에서 바라볼 때하고요, 지금 야경하고는 또 다른 풍경이에요. 오늘 머물 숙소가 이곳입니다. 뭔가 중국 황실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와, 귀여우시죠?
1: 겉모습은요, 전통 가옥이었는데요, 내부는 반전입니다.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 싶을 만큼 깔끔했는데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단꿈을 꿀 것 같습니다. 해발 1000m 고지에 자리한 마을, 산중에서 맞는 아침은 어떨까요?
0: 어제 그냥 황제가 된 기분으로 아주 잘 잤습니다. 저녁하고 아침엔 또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안개가 좀 자욱하고 산 능선은 이렇게 자욱하게 우리나라 그 수묵화처럼 싹 보이거든요, 선이. 차밭도 좀 보이고 어떤 작은 성들이 모여있는 중국의 조용한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진짜 약간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1: 부산했던 마음에도 고요가 깃듭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른 호수. 자연이 그린 한폭 풍경화가 됐죠. 삶의 절박함으로 만들어진 마을, 반락타이. 가파른 산비탈에 조성한 전통 가옥과 차밭은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0: 중국 운남성의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는 주가였다고 합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술을 빚는 마을 또는 술을 빚는 집이라는 얘기죠. 쭉 빚어오다가 태국에서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항아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억의 어떤 도구 같은 느낌으로 여기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 녹차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빚던 사람들이 녹차밭을 또 일궈가면서 또 관광객도 또 유입이 되고 재정비를 하면서 오늘날의 이 운남성 같은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태국의 반락타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 오가기 불편한 변방임에도 그 변방의 낯선 매력에 끌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0: 와, 여기는 좀 사람들이 좀 많네요. 이거 뭐가 있나? 와, 이거 그냥 중국 건조 과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기념품과 간식거리를 파는 상점.
0: Where from?
5: From Myanmar.
0: Myanmar.
5: So this village is a very good.
3: 미얀마.
0: 미얀마 접경 지역이라 이렇게 좀 다 같이 가족들끼리 놀러 오신 것 같아요.
3: 주인.
0: 아, 듀리엔?
3: 예.
0: 야, 이거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예, 선플라워 그 저 해바라기 씨를 건조시킨 건데요. 사이즈 빅, 라이트?
1: 먹거리 하나를 봐도 태국 안에 작은 중국 맞습니다.
0: 야, 제가 어제 보고 싶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정말 제가 배를 한번 꼭 타고 싶었는데 어제 내가 늦어가지고 배가 딱 중단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이런 뗏목 같은 정말 중국스러운 배를 언제 타보겠습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태국입니다.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1: 선착장은 코앞인데요. 내려가는 네. 길이 아찔합니다.
0: 와, 이거 내려가는 계단이? 와, 이거. 이거. 어이구, 어이구. 오.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우와. 아이고. 코쿤캅. 캅. 니아라이 캅. 응? 아니, 이렇게 지금 차를 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딱 500바트만 딱 주시면 차까지 해서 풍류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라 많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여유롭게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와, 이 강을 다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든 신선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서두를 것 없는 보수이 나룻배. 아름다운 마을 발락타이. 꿋꿋하게 이어온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무릉도원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요?
5: 먹을 땐 먹고
6: 비울 땐 비워야
5: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6: 부드럽고 빠르게
5: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6: 통쾌
5: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7: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8: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9: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10: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11: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2: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9: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3: 오래 앉아있으면 구간체 망가져.
14: 혈당이 말도 안 돼요.
0: 치앙마이의 쌈파송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15: 소 팔아서 돈 벌어줘가지고 이거 찾대요.
16: 세상에, 아, 이런 마사지는 아, 처음 받아봅니다. 아.
1: 한 번쯤은 손님 말고 주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봤죠. 보고 먹고 즐기는 것까지 현지의 삶 속으로.
17: 좋았다!
1: 이번 여정에선 그들처럼 살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이면 가닿는 곳, 치앙마이.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 덕에 독특한 로컬 문화가 잘 남아있죠. 치앙마이 남서쪽에 자리한 쌈빠똥에서 태국 북부의 삶의 풍경을 만납니다. 이때를 놓치면 꼬박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만 반짝하고 열린다는데요.
15: 자,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소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지금 우렁차게 들리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한 50분, 6시가 되기 전 새벽입니다. 지금 아침
0: 치앙마이의 쌈바덩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자, 영어명 표기로는 버팔로 마켓이라고 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 물소를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곳이 물소가 거래됐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부진 체격,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뿔, 말로만 듣던 물소입니다.
0: 지금 이 물소를 지금 거래하는 지금 현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산합니다. 약간 서로 지금 눈치 싸움도 하는 것 같고요.
1: 토요일 장날 하루 동안만 300두 이상의 소가 거래됩니다. 쌈바통 물소시장. 그 역사만도 반세기가 넘는 태국 북부의 최대 가축시장이죠.
0: 지금 소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 보세요. 이야.
1: 물소를 팔려는 이들과 사려는 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하려다 보니까요. 새벽부터 문을 열게 됐다죠. 진흙탕이나 습지에서도 거침없고 힘이 아주 좋아서 귀한 일꾼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물소 거래는요. 오전 8시 전후가 가장 활발하다는데요. 그런데요. 몸에 붉은 글씨가 적힌 물소들이 눈에 띕니다.
0: 저 몸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카칠이 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1: 이 녀석은요. 벌써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15: 그 산 사람 있죠. 자, 입금이 완전히 완료되면 그때 이렇게 딱 표식을 하는데 그 표식의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얘기하면 그 김씨, 뭐 허씨 이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산 사람의 성을 초성을 갖다가 입력을 해놓는다 그래요.
1: 태국어로는 롯컵, 물소를 싣는 트럭입니다. 물소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도 둘렀는데. 이미 만석인 트럭에 승객을 추가하겠답니다.
0: 아니 지금 싣고 있는데 공간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걸 실을지 되게 궁금하네.
15: 다 실어지는구나. 제가 볼 때는 엄청 프로입니다. 프로.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1: 그런데요, 물소 주인은 아니랍니다. 트럭에 물소를 실어주고 한 마리당 몇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전문 인력. 색다른 직업이죠. 물소의 크기나 예민함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답니다. 덜어는요, 운송도 돈 맞는 물소시장의 베테랑 기술자죠.
0: 야, 저 소는 지금 팔려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정찰제가 아닌 탓에 흥정은 필수. 흥정 분위기치곤 화기애애한데요.
0: 아니 여기 지금 소를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좀 얘기하시길래 저는 물소를 사러 온 줄 알았어요.
1: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면서 물소를 키운답니다.
0: 야 지금 집에서 키우는 물소인데 되게 투실투실하고 되게 예쁘겠네. 와 7마리를 키우신대요 지금. 태국 분들한테는 이 소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3: 와이가 뺀 와이 쿠반 쿠면 와이 와이 차이 차이 함 떤 수롭 함 수롭 사마이 건
17: 마미 차이 때 사마이 사마이 니 그 차이
3: 동안 차이 리엔 포 퍼 소이 감 함이 차이 함 느아 와이 낙 아프탄 함이
17: 함 라이 삼 푼나 된 니
3: 함 다이
1: 물소 사랑은 끔찍한데요.

0: 가족 같은 느낌인데 소의 가격은 어떻게 먹여지는 거예요? 이야, 여기 지금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소 팔아서 돈 벌으셔가지고 이거 찾대요. 이 선생님은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계도 금시계고요. 소 한 마리 값이거든요. 그리고 소 이거 왜 남았어요? 했더니 팔고 싶은데 뭐 약간 귀찮은 투로 다음에 팔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 업계에 아주 그냥 금수저 같으십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분은 지각인데요. 멀리 산골에서 오느라 늦으셨답니다. 사와디카. 지금 방금 도착해 소 팔로 나오신 거예요? 몇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1: 3마리.
0: 3마리.
2: 뿌리 자그맣습니다. 쌈바통 시장에선 농사나 유구 목적의 일반 소도 함께 거래되고 있죠.
0: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잘 팔릴 것 같으세요?
2: 산골 농부 아저씨는 소로 전답을 일구고 더러 소를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렸답니다.
0: 이 손 보니까 와 굳은 살이 와 이거 보세요. 와
3: 건전.
0: 여기 보면 완전 굳은 살이 깡깡하게 다 베셨어요. 야, 제 손도 사실 작은 손이 아닌데 와 황소 손이시네. 야, 여기에 진짜 소를 끌고 다녔던 그리고 소를 위해서 먹이를 줬던 이 흔적들이 손만 봐도 어떻게 소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좀 느낌이 옵니다.
2: 믿음직한 동료이자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소. 소와 농부는요, 이별 또한 치열하게 치릅니다. 쌈바통 시장 한쪽엔 이런 곳도 있습니다.
0: 이쪽은 지금 소가 없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지금 만물상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2: 손때 묻은 오래된 부품부터 지역 음식에 이르기까지 태국 북부의 삶을 오롯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물소고기입니다. 태국 북부는요, 물소고기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0: 사와디카. 이거 양념 안 묻힌 고기도 있어요?
2: 작두처럼 생긴 커다란 칼로 거의 죽처럼 고기를 다집니다. 요리 인생 30년 본능적으로 이끌렸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신기합니다.
0: 무슨 고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봤던 그 물소를 생고기를 지금 다지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 싱싱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뭉치기 회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 살짝 떼서 혹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육질이 지금 진짜 싱싱합니다. 이 양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싱싱하다. 우리나라 그 뭉치기라고 하잖아요. 도축한 지 며칠 안 된 그 딱 그 식감이요. 색깔도 그렇고.
2: 물소 시장이기에 가능한 음식. 양해를 구하고요. 물소 육회 다지기에 도전했습니다.
0: 태국에서 이 육회를 만들어 볼 자리야. 와.
2: 물소고기는 워낙 질겨서요. 이렇게 다져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죠.
0: 칼맛이 있네요. 칼맛이 있어.

0: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와!
1: 이야. 새로운 음식과의 만남은 요리사에겐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어딜 가든 로컬 시장을 빠짐없이 들르곤 하죠. 아무데서나 먹을 수 없다는 대구 북부의 최고의 별미.
0: 자,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자,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물소 육회 있죠? 그럼 꼭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맛이 어때요? 아로니카. 아, 여기 자주 오세요?
2: 아,
0: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1: 물소 특유의 진한 육향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물소 육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0: 야, 지금 밥, 채소, 요리 세 가지에서 다섯 접시 정도 느낌인데, 17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6,500원 정도 되는 거죠. 먹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아, 찰밥이랑. 아, 그 막 동남아 향이 쫙 올라갑니다. 아, 이건 또 익힌 대로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도 올리고. 이야, 이거 질감이 정말 궁금하다. 곱창까지 먹는다고? 이야.
1: 미지의 맛을 정복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0: 와. 저? 여러분, 마라탕 먹을 때 마, 라 있잖아요. 얼얼하고 매운맛,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 섞여 있어요. 물소에 혹시라도 잡냄새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한국 사람들도 김치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면서 이 집안의 강한 향을 살린 그런 요리 같습니다.
1: 음식은요, 그 지역을 담고 그곳의 사람을 담는다 했던가요? 이 한 그릇에도 대구 북부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0: 사람들의 풍미가 있고, 그냥 생, 생으로 날것으로 육회를 먹는 것도 또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솔직히요,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0: 바로 이 막마.
1: 이제 좀 쌈바똥 사람 같죠? 정오 무렵 물소 트럭이 다 떠난 뒤에도요, 시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시골 장터가 되게 그렇듯 여기에서도요, 올망졸망한 녀석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0: 자, 여기 닭, 오리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1: 이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마을 곳곳에 삶의 이야기가 흘러드는 곳. 시장에만 와도 세상 물정에 눈이 밝아지죠?
0: 와, 쌈딱인가 봐요. 쌈딱 두 개.
1: 태국 북부의 전통 오락이라는 두개 문화. TV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단조로운 시골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었다죠? 보이는 것마다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0: 와, 닭장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새 잡을 때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야, 신기하네요.
1: 경쾌한 소리가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여자분이 누워 계시네요.
0: 사와디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 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1: 망치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요, 시장 한복판 뻥 뚫린 곳에서 마사지라뇨.
0: 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지금 닭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닭을. 와. 근데 바로 옆에서는 망치 마사지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되는 겁니까?
1: 정작 손님은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0: 와,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닌 거네요? 와, 지금 엄청 시원한가 봐요. 저도 좀 받아야겠는데. 아, 그래요? 어, 모자 벗으면 스님인 줄 알 텐데. 아, 타올라이카?
3: 라디오.
0: 5,000원 정도 미만인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와, 시원하겠네.
3: ก็คืออันเนี้ยเค้าเรียกว่าเป็นแบบโบราณคือคนสมัยก่อนเนี่ยมันไม่มีโรงยาไม่มีอะไรเช่นปวดนอนไม่หลับปวดนู่นปวดนี่อย่างเงี้ยอาจจะอุบัติเหตุมาหรือว่าอยู่ๆแล้วอันเนี้ยมันเป็นศาสตร์ที่เขาถ่ายทอดกันมาเป็นไม่รู้กี่ร้อยกี่พันปีเพราะเราก็เป็นคนเดี๋ยวลองดูว่าวิธีเนี่ย
1: 마사지 도구는요, 나무 망치와 정의 한 세트, 톱센이라는 태국 북부의 전통 마사지입니다.
0: 아, 시원하긴 한데, 와,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정확히 짚여가지고, 아,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오, 거기가 더 아프네.
1: 곡소리는 좀 냈지만요. 자세히 보면 뼈는 절대 치지 않고요. 근육과 혈자리만 칩니다. 여러분, 저 벌 받는 거 아닙니다.
3: 세상에,
0: 아, 이런 마사지는 아, 처음 받아봅니다. 제 몸을 가지고 놀고 있어. 마사지 받으세요. 아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좀 시원해요. 아까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받고 나니까 넘어가네?
3: 감사합니다.
0: 태국의 이 시장 대단합니다.
1: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여행에 피로를 달랬습니다. 기운 차린 김에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는데요. 촌뿌리주의 파타야, 푸른 바다로 갑니다.

0: 이름 없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났다죠. 바다가 없는 태국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바다로 왔습니다.
1: 네, 사람들에게는요 이곳 파타야가 세계 최대의 휴양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리사 최인성인 저한테는요 이 바다가 거대한 식재료 저장고처럼 보입니다.
0: 저 광활하고 푸른 저장고엔 뭐가 들었을까요?
1: 파타야에서 물놀이도 좋지만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여기 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0: 바닷바람을 맞아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생선 요리를 주로 했으면서도요. 바다 한번 와볼 새가 없었습니다.
1: 오! 사실은

0: 시골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생선 같은 거를. 근데 그때마다 야 나도 한번 이 큰 대어를 한번 낚을 수 있는 그런 또 때가 또 언제 오나라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꿈을 아마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배 오르는 건 그 때문입니다. 바다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다기에 파타야 앞바다까지 나왔습니다.
0: 사와디카! 여기 고기 많이 잡히죠?
2: 잡.
0: 오, 진짜 저거?
2: 찍러가?
0: 찍. 찍러.
2: 미 빠랭, 빠녹가링, 그리고 빠칸가파오, 라이샤니.
0: 제일 크게 잡은 게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 아 이거는 막 거의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야, 니키도 정말 오랜만에 껴봅니다.
0: 자, 대어를 잡아보겠습니다.
1: 꿈꾸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대어를 꿈꾸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요.
0: 어? 느낌이 온 것 같은. 어?
1: 아, 아까운 미끼만 잃었습니다.
0: 아니, 입질 딱 오길래 제가 딱 쳤거든요? 꽝입니다.
1: 네, 다시 심기일전하고 집중해보는데요. 분명 손맛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대어의 꿈은 물 건너갔지만요. 그냥 돌아갈 순 없죠.
4: 야, 옛날 생각납니다.
0: 자, 바다다!
1: 제가 해군 출신 물개입니다. 바다는 제 놀이터나 마찬가지. 한 마리 물고기가 된 것처럼 바다에서 실컷 뛰어놀았던 시간. 꼭 잡아야만 맛인가요? 뭐로 가도 대어를 만나기만 하면 될 일. 파타야에서 50km 떨어진 앙실라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인데요. 태국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나라. 앙실라 수산시장은요,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타이만에 맞닿아 있어 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죠.
0: 아가미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왔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좋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1: 자신감도 넘치고 예술성도 넘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진열은 처음 보는데요.
0: 와, 쭈꾸미예요. 보통 쭈꾸미는 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봉지에나 비닐팩에다 팔잖아요. 이 얼음 위에다 신선하게 디스플레이 쫙 했는데 와, 마치 그림으로 그린 미술 작품 같습니다.
1: 그 비밀은요, 사람 손끝에 있었습니다.
0: 와, 저렇게 하시는구나. 어우, 너무 정성스럽다. 아니, 그럼 이거 다 진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5: 한 1시간 반 정도.

0: 장사의 신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나가다가 안 사고는 못 뺏길 것 같아요.
1: 값도 착합니다. 쭈꾸미 가격은 우리나라 3분의 1. 이름값 제대로 하는 녀석도 있죠. 바로 큰 징검이 새우입니다.
0: 와, 이게 저 얼굴만. 저 얼굴만 합니다. 자, 보세요. 가려볼게요. 우와.
2: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3: 네, 난 담아야 합니다. 난 담요.
0: 아, 여기서 바베큐, 그러니까 직접 구워주는 곳이에요. 와.
1: 시장 한쪽에 자리한 초대형 화로. 우리 돈으로 1,800원만 내면요. 손질부터 삶고, 굽고, 간단한 조리까지 이곳에서 해결해줍니다.
0: 와, 드디어 제 것이 나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 태국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큰 징검이 새우. 오동통한 쭈꾸미도 먹음직스럽게 삶아졌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죠?
0: 와,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숯불에다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아, 빛깔이 끝내줍니다, 이게. 자, 요거를 이제 까고요. 아, 머리도 남김없이 먹어야지, 이따가. 자, 이거 따고. 고추 소스예요. 약간 상큼한 식초를 살짝 곁들여서 청양고추를 다졌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일반 작은 새우는 내장이 쪼꼬미여서 곁들여 먹기가 참 애매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새우가 크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장을 버리지 않고 딱 하고 떠가지고 살하고 같이 해서 딱 먹으니까, 낚시를 못했지만 여기 와서 다른 걸 낚은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1: 구이로도 맛있지만요, 생으로 먹으면 더 별미입니다.
0: 이렇게까지 큰 새우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로. 자, 새우 먹는 방법은 다 똑같죠, 뭐 전 세계가. 여기에 껍질이 있는데 툭! 속 스킨이 딱 터트려지면서 머리를 딱 비틉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뽑아냅니다, 이렇게. 내장 같은 거 있죠? 이 내장 같은 게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와, 그쵸? 한 번에 손질이 끝나는 거예요. 자, 까서 이렇게 돌리면요.
1: 속살이 탱글탱글합니다.
0: 그냥 먹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우리 초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튜브 고추장을 딱 하나 챙겨왔거든요. 요걸 넣으면 초장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초장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즉석에서 만든 태국 초장입니다.
1: 매콤 새콤한 초장에 푹 찍어서요. 한 입 먹어봤는데요.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먹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0: 입안에 꽉 차가지고 탱탱하고요. 안에는 고소함이 쫙 올라옵니다. 엄청 신선하죠. 살아있는 걸 바로 해주셨으니까. 태국의 소스와 한국의 고추장이 만났습니다. 초장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정말. 우와. 이걸 살짝 뿌려가지고.
1: 이 쫄깃함을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0: 산지 근처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고요. 진열을 예쁘게 해놓은 만큼 신선도도 최상입니다.
1: 제게 낙원이 어디냐고 부르신다면요,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태국을 미식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0: 어느새 해는 기우는데요. 퇴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방실라 수산시장에 위치한 촌부리주는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송크란 열기가 정점에 달한다는데요. 신나는 분위기, 송크란을 더 짜릿하게 만드는 귀하신 몸. 송크란의 불문율, 물벼락을 맞아도 웃어라. 여기서도 통합니다.
1: 아니, 저는 수산시장이라 그래서 되게 그냥 장사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송크란 때는 장사 못 먹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즐기는 것 같습니다.
0: 아, 방심하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송크란 2회차 물 축복을 나눌 줄 압니다.
1: 분명히 제가 낯선 이방인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환영해주고 뭔가 같이 좀 즐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0: 송크란의 소란함도 한낮의 열기도 모두 물러갔습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는 밤에 활동이 더 많다는 태국 사람들. 야시장이 성업하는 까닭인데요. 범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 이건 안 익은 바나나거든요. 저거를. 와. 도마가 없고 손에다 대고 손이 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촥촥촥촥 해서 칼집을 낸 다음에 이게 다지는 거죠. 옥수수, 옥수수 봐, 옥수수 봐. 와. 아니 근데 왜 도마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0: 도마는 제 본분을 잊은 지 오래. 훌륭한 요리사는요, 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죠?
2: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쏨땀의 전문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문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쏨땀의 재료들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죠. 무슨 쏨땀, 무슨 쏨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0: 태국의 국민 샐러드 쏨땀. 주 재료는요, 풋 파파야인데요. 각종 채소와 향신료를 넣어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쏨, 새콤한 맛을 땀, 빻는다는 그 이름처럼요. 재료를 절구해 넣고 나무 방망이로 찧어서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태국의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지금 봐도요, 집이 보입니다.
2: 제가 본 이 길거리의 음식점 중에 가장 최고의 셰프님을 만났습니다. 와. 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안 먹어봤거든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요걸로 들어간 메뉴 하나 해주세요. 자, 맛있게 좀 부탁합니다.
0: 길 위에 고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1분여 만에 완성된 쏨땀 한 그릇. 평범한 야시장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둘러보면 음식 신세계가 펼쳐지는 고수들의 세상입니다.
2: 와, 이건 뭐지? 니아라이 갑.
3: 하이, 공룡.
2: 어?
3: 먹어버려, 먹어버려.
2: 어? 코쿤캅. 뜨거워. 뜨거워.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아, 밑에 지금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로 은은하게 구운 건데. 이게 원래 까면 흰자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흰색이 아니에요.

0: 이거 반전 한번 까볼게요. 와 이게 설레인다 이거. 우와 이 계란찜 같기도 하고. 보세요 노란색이 어? 자 흰자 밑에 노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
1: 저희 계란찜 물 많이 안 넣고 했을 때 딱 그 질감이거든요.
2: 그 맛을 보니까요 넘치는 자신감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1: 일단 맛있고요. 그냥 달걀 안에 우리 한식 계란찜이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익숙한 맛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1: 여기 겉에 부분을 까요. 뒤쪽은 안 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쏟아내 가지고 그거를 저은 다음에 양념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숯불에 구우면 우리 계란찜도 사실은 뚝배기에다 딱 찰랑찰랑해서 하면 위에 부풀어 오르면서 위쪽이 조금 노란색으로 또 변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와 진짜 기발하십니다. 해외 오니까 일반 길을 지나가도 요리사로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건까 아로이 망마.
2: 길 위의 스승님들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 태국은 길쭉 한 나라입니다. 남북 길이가 총 1620여 킬로미터. 깊은 산 맑은 하늘을 찾아 남에서 북으로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태국인들에게 힐링지로 통한다는 지앙다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 와, 날씨가 너무 덥네요. 와, 지금 옆에 계곡이 있는데 와,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풍덩하고 싶네요.
1: 어?
3: 저 땜목 아닌가? 오, 땜목인 것 같아.
1: 우와.
3: 오. 아니, 뭐 땜목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도 좀 있고.
2: 차량에 대나무 땜목을 싣고 가는 광경이 이채롭습니다. 궁금하니까 별 수 있나요?
1: 사와디카. 아니, 저기 있는 땜목은 뭐예요?
2: 페마이파이. 대나무 땜목 체험입니다. 출발지까지는 차를 타고 간다는데요.
1: 아, 저렇게 차를 타가지고 위로 좀 올라가는 거 보네요. 아, 이 차 타면 돼요? 아, 거컨카야. 와, 여성분이 또 운전을 해주시네요.
2: 더위도 쫓을 겸 태국인들과 함께 땜목을 타러 출발했습니다.
1: 야, 지금 가는 길 자체가 스릴이네요. 와, 저기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집은 여기서 얼마나 걸려서 왔어요?
4: 한 6km
2: 가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은데
2: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달려서라도 찾아온다는 이곳.
1: 오, 다 젖는다.
2: 처음엔요 균형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 와,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발은 기본으로 지금 젖었고요.
2: 대나무 뗏목 사이사이 빈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젖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서는요 속도가 빨라졌다 또 느려졌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1: 야, 지금 다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데요. 사와디카.

0: 배 네 대가 충돌해가지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네 대가 아예 그냥 꼼짝도 못 하고 있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1: 사공과 손님, 구분 없이요. 물 속에 들어가 뗏목에 길을 터줍니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0: 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1: 도로가 없던 시절엔 대나무 뗏목이요. 산골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과 세상을 연결해주던 뗏목은요, 이젠 쉴 곳을 찾아온 이들을요, 숨겨진 비경 속으로 안내합니다.
0: 와, 여기 진짜 정글 같네요. 600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사와디카!
1: 제가 꿈꾸던 여행이 이런 거였습니다.
0: 지금 저한테 물을 막 뿌려내고 있어요.
1: 그래서 장난기 있게 장난을 좀 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웃어주고 또 반겨주는 낙천적인 이들과 함께하는 것.
2: 물줄기가 좀 단단해졌다가 또 빨라졌다가.
0: 와, 저쪽에 코끼리 있습니다. 이야, 계곡에 코끼리가 있어요. 사디카 코끼리.
1: 사람과 코끼리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풍경이 정겨운데요. 이제 뗏목놀이도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보니까 여기 지금 하차 구간이 아닌데 서로 좀 충돌하고 지금 다 막혀가지고 내려서 이제 알아서 걸어가라고 내렸습니다.
1: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 못 잊어 종종 뒤돌아볼 것 같습니다.
3: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와, 오, 좋다. 와.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매운맛이 그 매력이겠죠. 스트레스 풀리는 거.
1: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2: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오, 그거!
3: 행복이다, 넘친다.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나가.
4: 내일이 여행이라. 내일이 여행이라.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0: 두 가지 배우에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1: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2: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3: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4: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1: 더 따뜻한,
0: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3: 살게 되지 않을까요?
5: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6: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7: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8: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9: 다들 한잔하나?
8: 네!
7: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10: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9: 야, 너 뭐하는 거야?
7: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10: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9: 너 이거 몇 개야?
10: 4개?
7: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10: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당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9: 뭐라고?
7: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9: 선배님! 너 어디 잘 들어왔어?

0: 내가 태어나서 몇분안돼 가지고 신정지 와 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0: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남반구는 북반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웨이킹! 먹을 땐 먹고
5: 비울 땐 비워야
6: 하루가 편하다.
5: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6: 오늘 밤 메이킹
5: 유쾌
7: 상쾌
6: 통쾌
5: 아침이 달라집니다.
8: 변비 해결 메이킹.
9: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10: 그 검사 다 하면
11: 얼마나 좋게.
12: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3: 안 깨도 되네.
12: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5: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16: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7: 심장이 뜨는 게 느껴지고요.
18: 아, 너무 행복해요.
19: 어때요? 왕비 같아요?
20: 야, 드디어 제가 소원을 이루네요.
16: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21: 고대부터 중세까지 역사의 향기를 머금은 땅.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요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의 호수 플리트비체에서 천혜의 자연을 만나고 크로아티아의 최고봉 벨레비트, 달마티아 해안 도시를 거닐며 만나는 찬란한 문화유산들. 그곳엔 수천 년이 지나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 남아있었습니다. 발칸의 낙원 크로아티아로 지금 떠납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동서유럽 경계에 위치해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던 땅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그중 초승달 모양의 작은 나라가 크로아티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발칸의 작은 보석이라 불리는 걸까요? 첫 번째 여정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시작합니다. 광장 주변을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고즈넉한 빨간 지붕 사이로 우뚝 솟은 첨탑이 시선을 끄는데요. 자그레브의 명물 대성당입니다. 네오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105m의 쌍둥이 첨탑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기 크로아티아의 대주교였던 스테피나츠 주기경의 밀라빈형을 안치해 둔 곳입니다.
7: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고 존경하는 대주교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이 성당에 올 때마다 여기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21: 자그레브 시민들은 오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깊은 신앙심으로 가톨릭을 끝까지 수호해 왔습니다. 자그레브 뒷골목을 거닐다 장난감처럼 생긴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66m를 운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차라고 합니다.
10: 걸어서도 5분이면 오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 전차를 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1: 과연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는데요.
11: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제법 전차 같은데요. 진동이 있어요.
21: 전차를 탄 지 1분 만에 언덕 위에 위치한 로트루슈차크탑에 도착했습니다. 13세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로트루슈차크탑은 이제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로 같은 계단을 오르면 자그레브의 중심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11: 아직 끝이야.
21: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목조 계단을 걸으니 왠지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11: 와, 드디어 다 왔어. 와, 저 정말 끝내준다. 이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온 보람이 충분히 있네요. 이 자그레브의 붉은 지붕의 아름다운 이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21: 여전히 고즈넉한 중세의 풍경을 품고 있는 도시. 외세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땅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0: 아이도 자그레브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1: 과거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발칸의 격전지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름다운 여행지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이제 크로아티아의 진정한 매력, 대자연을 만나러 갑니다. 자그레브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플리트비체로 향합니다. 갑자기 이정표도 없는 비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1: 길을 잘못 뜬 것 같은데요. 피디님이 비포장도로로 왔습니다.
2: 아니, 길이 계속 있긴 한데
3: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2: 물어봅시다. 설비시 내려가지고.
4: 보야키.
5: 보야키?
4: 보야키. 아,
5: we have to go Plitvice. Plitvice.
4: 어, 그럼 미스. 네. We have a little Bambi.
5: Bambi?
4: Bambi.
5: 사슴만 사슴.
4: 네.
5: Bambi. Can I see? Bambi?
4: Yes, yes, my sister.
5: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때 기다리던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5: 이 밤비 이름이 토마스고요. 이 친구가 진짜 기르고 있는 아기 밤비래요. 와.
4: 트라이?
5: Yes. 아, 오케이. 오.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도망갈 줄 알았는데 푹 안겨 있는데요. 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와, 이런 경험을 해볼 줄 몰랐어요. 길을 잘못 든 게 정말 행운인데요.
4: 아빠.
5: 그. 도마.
0: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꿀이라는데요. 크로아티아 자연의 맛이 입안에 감도는 것 같습니다.
5: 이 꿀은 처음에 먹었던 꿀보다 조금 더 진하고요. 이제 술 먹은 다음 날 꿀물 타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 like this. This one. How much?
4: 50 kuna, 80 kuna.
5: 오케이. 50 kuna. 50 kuna면요 한국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기른 꿀을 이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4: Where is your?
5: 사실 저희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도 보고 이 뜻밖의 맛있는 꿀도 사게 돼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0: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시원한 음료수를 내오셨는데요.
6: What is this?
4: 라키아.
5: 라키아. 아, 라키아.
4: 라키아.
5: 아, 라키아. 라키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전에 먹는 술이거든요.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인데 여기에 다양한 과일 향을 입힌 거예요. 뭐 라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복숭아 이런 것들 첨가해서.
0: 발칸반도를 대표하는 전통주 라키아는 알코올 도수만 50도에 달하는 독주입니다.
5: 목이 불타는 것 같아요. 일단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먹지 않으면 나눠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나면 뭐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아주머니의 마음처럼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4: 라키아 보르바.
5: 보르바.
0: 귀한 술을 한 잔 더 대접받습니다.
5: 와, 노브라, 노브라.
3: 노브라.
5: 1, 2, 3. 와우, very good. Thank you.
0: 길을 잃고 낯선 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을 만들고 떠납니다. 새파란 나무들이 뜨거운 여름 햇살을 몸소 받아내며 시원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0: 날도 좋고
1: 16개의 호수와 9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을 다 둘러보는데 이틀이나 걸린다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죠?
0: 와, 폭포 봐.
1: 플리트 비치에서 가장 높다는 벨리키슬라브 폭포를 찾았습니다. 거세다 못해 맹렬하게 떨어지는 물줄기에서 폭포의 거대함이 느껴집니다. 그 높이만 약 80m에 이른다는데요.

0: 멀리서 볼 때는 한 폭의 그림을 본 듯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보라도 튀고 이 웅장한 물소리 때문에 한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되게 격동적이네요.
1: 카르스트 지형이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호수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로 폭포들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카울델 로바치 호수는 매일 다양한 색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물속의 석회 성분이 빛을 굴절시키며 반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빛깔을 내는 건데요. 이런 신비한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건 대자연의 큰 축복입니다.
2: How do you feel?
3: Can I go? From this?
2: Yeah. Amazing.
3: It's so beautiful everywhere, like the color, the colors and the sounds and everything. It's so nice. So happy we came. This is our favorite day so far. We've been in all around Croatia. This is the best day.
2: One, two, three.
4: Okay, one more girls for you.
2: Yeah, two more.
4: Happy two more. Two more.
2: One, two, three. Okay.
4: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Amazing. Have a nice day.
1: 짙은 사파이어 빛의 코냐크는 플리트 비치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유일하게 배가 운행되는 곳이라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안 타볼 순 없겠죠?
5: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의 모든 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이렇게 호수 중간중간 배로 이동하면서 즐기는 경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다시 눈부신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한때 총성이 오갔던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2: 와, 멋있다.
1: 플리트 비체는 1991년 유고 내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체계적인 복구 프로그램으로 다시 지금의 모습을 회복했다는데요.
5: 영화 아바타에서는 태초의 자연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모티브가 된 곳 중 하나가 여기 플리트 비체 국립공원입니다.
1: 정말 태초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연의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철저한 노력이 있었기에 플리트 비체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플리트 비치의 물길을 따라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구 60여 명의 작은 마을 라스토케입니다. 세찬 강물들이 흐르는 수로 사이로 집들이 들어서 있는 독특한 풍경. 그야말로 수상 마을인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목조 건물들 사이로 천연 폭포가 흐릅니다. 폭포를 이용해 돌아가는 물레방아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300년 전 이곳의 폭포를 이용해 물레방아를 만든 데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6: 인 means water.
2: From Croatian.
6: Yes.
2: Yeah, okay. Wow.

0: 사울밀.
1: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스토케의 집들은 대부분 이런 전통 방식으로 방앗간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2: So it was a tradition in Rastoke as well. Practically we can say that each house had their own mill. Nowadays it's not so, so there are just three mills in the village. And this is one of them, and it's one of the oldest, from the 17th century.
1: 주인 아저씨가 바닥에 설치된 문을 열어 보이는데요.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천연폭포와 물레방아,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동력으로 방앗간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0: 이게 콘플라워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에 발라도 될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
2: Can I try? Yeah, you can try, but it's raw.
1: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0: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먹었던 옥수수 껑태기 그거랑 아까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다 좀 달콤한 것만 넣으면 딱 껑태기 맛이에요.
3: 오케이.
2: Great.
3: Finish.
0: Thank you very much.
1: 문명의 이기 없이도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혜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흩어져 있던 작은 폭포들은 슬르니치자 강을 지나 바로 여기 코라나 강으로 모여듭니다. 마을에서 유명한 송어 요리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0: 오, 와, 송어가 있네.
3: 와.
4: 여기 송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작은 뭐 강줄기에 송어들이 모여있거든요. 이 식당에서는 송어를 양식하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작은 송어 양식장이 있다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4: 이쪽에 송어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1: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많은 양이죠. 저도 이렇게 많은 무지개 송어를 본 건 처음입니다.
4: 아까 강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이제 치어만 봤었는데 큰 녀석을 보니까 되게 힘있어 보여요.
1: 라스토케의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정말 귀한 녀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송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0: 와, 정말 푸짐하다. 드디어 송어가 나왔습니다. 어우,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그릴에 구워낸 송어에 레몬즙을 뿌리면 끝.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그 맛은 정말 훌륭하다는데요.
0: 와, 살이 굉장히 많다.
1: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0: 와, 굉장히 담백한데요. 민물고기 하면은 흙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나지 않고 그냥 담백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간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 생선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1: 라스토케 마을의 무지개 송어 요리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지금 이 와인은 크로아티아에서 난 포도로 만든 하우스 와인인데요. 이 송어 요리랑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참 좋아요.
1: 크로아티아의 진미를 느껴본 행복한 순간입니다.

0: 오늘 이곳에서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서 깊은 승마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도로엔 말들이 오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스카 알카는 18세기 시작된 중세 기사들의 마상 경기로 신마을 최대 축제입니다. 길거리는 축제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이가탄탄 이가탄
4: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6: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7: 와 시원해
6: 스텔라 냉떡볶이
0: 길 건너편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8: Why do you give me wine?
9: Because I love you.
10: 그래. All of it. All of it.
11: Bravo. Bravo.
10: Bravo. Bravo.
11: Thank you.
12: Thank you. 야, 바로
13: 여기에 신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인통을 들고서는 지나는 사람들한테 못 가게 막고서는 와인을 먹이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잔 마셨더니 아, 조금 얼큰하게 올라오면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퍼레이드도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회에 동참하며 신스카 알카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신스카 알카? Never introduced in Korea. First time. I'm very interesting. And fantastic festival.
15: Thank you very much, guys. Have a nice time here. Bye.
14: 여기 신 지역에 한국 나 안 저기 아니었어?
16: No, that was another place. She will be famous here.
14: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아, 신 지역에 아시아인이 오는 거는 되게 드물고요. 한국 사람이 여기 온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합니다.
0: 과연 경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경기에 출전할 말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14: 지금 오늘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 알렌이라는 분의 그 말을 보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경건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좀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어요.
0: 알렌 씨의 직업은 공무원이라는데요. 기사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대회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17: 체크하고. Can I ask something? Okay. What is horse name?
18: Name.
17: Yeah, horse name.
18: Modesta.
17: Modesta. Modesta. How long time with you?
18: Two years.
17: Two years.
0: 준비를 마친 알렌 씨가 서둘러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18: 10 minutes.
17: Yeah.
18: We must go to the church.
17: You go to cheap house.
18: Yes.
14: 이 알렌 아저씨께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2시부터 알카르들의 그 대장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 의식이 있대요.

0: 경기 전에 알카르들이 모여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신 마을의 남자들만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기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알카르가 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렌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1: I'm friend with Alan.
2: Friend?
1: Yeah, last 10 years.
2: Oh, 10 years?
1: Yeah. He win Bara and Choya, and if he win Alka, he will be first in history who win in all three game in one year. If he win today, he will be first in history in last 300 years.
0: 경기장엔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추기경도 참석했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뜨겁습니다. 신스카 알카는 바로 이 경기에 쓰일 반지, 알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말을 탄 기사들이 창을 겨냥해 바로 이 알카를 낚아채는 경기입니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에 승리하며 신 마을을 지켜낸 기념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3: 경기에 참가한 알카르들이 대기하는 곳인 것 같아요.
0: 기사들이 입장하고 나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저기 알렌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순서가 오기까지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첫 번째 주자가 창을 건네받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이번엔 알렌 씨의 순서입니다. 과연 300년 만에 전 종목을 섞거나 하는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알카 반지의 가운데 가장 작은 구멍에 창을 꽂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알카를 정확히 낚아채자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3: 와, 여기는 흙이 날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말이 뛰어와요. 그런데 기수들의 눈빛은 전 흔들림이 없고 정말 박진감 넘치게 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알렌 씨의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올해 알카 경기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알렌 씨의 멋진 모습도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신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달려 이모트스키로 향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크로아티아를 여행했지만 이모트스키에 온 건 처음인데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초대형 싱크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기 마을 주변으로 거대한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싱크홀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깊은지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는데요.
1: 와.
0: 깊이 530m의 레드레이크 싱크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이런 곳이 크로아티아에 있었다니. 사진으론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모습입니다.
1: 여행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 이모티스키에는 세계 3대 싱크홀로 알려진 레드레이크가 있습니다.
0: 홀 안의 암석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레드레이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깊은 수심 때문에 위험해 아래까지는 내려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레드레이크에서 5분 거리, 또 하나의 싱크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비 약 500m의 블루레이크입니다. 레드레이크와 달리 산책로를 만들어 호수까지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블루레이크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된 산책로를 한 2km 정도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덥고
0: 호수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싱크홀을 따라서 10분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판타지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호수가 여기 펼쳐져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와, 이런 풍경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잔잔하고 새파란 호수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신비의 문 같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는데요. 지하에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고 동굴의 천장이 붕괴되면서 이런 대규모 싱크홀을 남겼습니다.
2: 노브로단.
3: 노브로단. With my sister and my nephew. Yeah, this is my nephew. And there's my sister down there. At the beginning of September, the water is dried out.
2: Yeah, yeah.
3: So the people from here, from Imotski,
2: yeah.
3: they come here and they play football here.
2: We'll play football.
3: Yeah, yeah.
0: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없는 휴식 장소가 되고 있는 블루레이크. 그야말로 대자연의 선물 아닐까요?
4: Good, very good.
0: 감동적인 풍경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모트스키에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 두브로브니크로 향해 갑니다. 해안도로로 접어들자 그야말로 꿈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가 절벽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0: 두브로브니크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만났습니다. 언뜻 보면 두브로브니크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드리아의 해안 도시 스톤입니다. 스톤은 15세기 지어진 두 개의 성벽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요.
1: 까마득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얼마나 험하고 길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0: 성벽을 따라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지어진 이 성벽은 그 길이만 5.5km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성벽입니다.
1: 저는 지금 스톤 마을이 다 내려다보이는 첫 번째 성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톤은 작은 두브로브니크라고 불리는데요. 두브로브니크를 모델로 만든 도시고요. 이 성벽은 저 멀리 보이는 염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0: 실제로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0: 완전히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톤에서 시작한 긴 성벽길은 산 꼭대기를 넘어 바닷가의 작은 마을 말리스톤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말리스톤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1: How long have you managed oyster farm?
2: I have my family. It's a license for 50 years.
1: 50 years?
2: Yes. Wow, it's generation from my father make, my grandfather make. Everything, every whole life it's make oysters.
1: This is your farm?
2: Yes.
0: Wow. 5분 정도 바다로 나가자 거대한 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밧줄을 들어올리자 굵직한 굴들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3: 와, 정말 튼실하다 굴이. 와, 그냥 여기 위에 꽃이 핀 것 같아 굴 위에. 뷰티풀, 뷰티풀.
4: 보기보다 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무게만큼 제가 이거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 so heavy.
0: 세계 최고의 품질로 꼽힌다는 말리스톤의 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This oyster is like too fresh water. This water is not too much salty.
1: Not salty?
2: Yes. It's good for this oyster.
4: 여기 스톤 지역의 굴 양식이 잘 되는 이유는요.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수온이 따뜻하고, 예, 그리고 염분이 높지가 않아서 이 굴이 자라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0: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2: Put lemon. It is.
4: Wow, lemon, so many.
1: Oh, good.
2: It's best. Okay. You try.
1: Yeah, yeah.
2: Right?
1: Okay.
4: Wow. 와, 굴이랑 레몬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바닷물에 그 간이 잘 배가지고 여기에 레몬이랑 어울리니까 오, 굴의 풍미가 훨씬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1: 제베리? 제베리? 굴 매치.
2: I know. You must believe me.
4: 와인도 좋고 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이 바다 위에서 이 배 선상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 기분, 이게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0: 조금씩 해가 저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2: 스플릿!
4: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크로아티아 최남단 도시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구시가지가 자리한 성 안으로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성벽을 따라 건의로 보기로 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낭만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아드리아 해와 붉은 지붕을 바라보면서 중세의 성벽을 걸을 수 있는 낭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벽 투어입니다. 13세기 이후 번성했던 해상 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역사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여전히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도시엔 770여 미터의 기다란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의 뒷자리가 명상자리인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등급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0: 케이블카는 약 400m 높이의 스르지산 전망대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에 오르면 구시가지와 아드리아의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 제가 두브로브니크 올 때마다 매번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같은 바다 색깔, 같은 지붕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나드 쇼가 지상 낙원이라고 극찬했던 게 정말 거짓이 아님을 매번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0: 전망대 뒤로는 버기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스르지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1: 이런 안전벨트 매니까 제가 레이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긴장되네요.
0: 스르지산에 나 있는 좁은 비포장 도로를 버기카들이 달립니다.

여러 번 두브로브니크를 찾았지만 이렇게 버기카를 타고 울퉁불퉁한 황야를 달리긴 처음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달릴 땐 정말 낭만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침략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었던 두브로브니크에 처음으로 방어기지가 건설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르지산 정상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니 두브로브니크의 신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불빛이 도시를 수놓습니다.

0: 고된 일상을 떨쳐버릴 지상의 낙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1: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두 번째 왕위를 거절하고 크로아티아로 돌아오면서 지금의 제 심정과 꼭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이곳의 평화와 행복을 다른 것과 바꾸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이오.

0: Only for you.
1: Thank you very much.
2: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0: 보험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블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3: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4: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요새가 하고.
15: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16: 제로투라고.
15: 네.
17: 제로투 뭐예요?
16: 뭐예요?
18: 골반을 꺾어 이렇게.
15: 네.
18: 이런 거 있어.
19: 지금 제도 이외에 또 봤어요. 8시간씩.
15: 8시간은 좀 길다.
13: 좋아요 많이 안 달려서
12: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3: 저도 삭제예요.
8: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5: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4: 오우야, 이거 잘 어울린다.
5: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하는데.
15: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빙,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세상의 모든 탄생이 시작되는 곳, 자궁. 그곳에 돌덩이와 같이 거대한 혹이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 자궁이 이렇게 복강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만삭산모처럼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로 근종이 큰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근종 수술한 것 중에 가장 큰 환자분은 9.8kg였었거든요.
2: 심지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많은 여성들이 폐경만 되면 근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4: 58, 그러니까 만으로는 56이지 않아요. 폐경이 되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근종이 크기 때문에
5: 닮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콩팥에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것 때문에 신장까지
6: 다발성이라 그래서 개수가 좀 많고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 수술하는 보는 게 처음이라서
2: 폐경이 돼도 자궁 질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3: 폐경 이후에 보통은 감소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과다 출혈로 뭐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변화가 의심이 될 때 그리고 폐경 후에 갑자기 사이즈가 커질 때 이럴 때는 자궁 절제 수술을 권합니다.
2: 20여 년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자궁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명의 김미란 교수. 여성 질환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킨 김 교수와 함께 평생 여성의 몸과 함께하는 자궁을 들여다본다.

0: 폐경이 되면 산부인과 찾을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벌써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조용히 역할을 마친 듯 했던 자궁과 난소가 예상밖의 변화를 보였다. 임중여 씨는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1: 여기 보시면 근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폐경 되면은 근종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사이즈가 0.9. 전에는 2.8, 1.4, 0.9.
0: 다섯 개의 근종 모두 3cm 이하로 크진 않지만 1년 전보다 오히려 자랐다. 심지어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용종까지 생겼다.
2: 그것도 1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년마다 하는데. 근데 1년 동안에 요게
1: 근종. 근종이고 용종이라는 건 근종이랑 다른 거예요.
2: 다르죠.
1: 예. 대장에 용종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용종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자궁 내막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 내막 암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좀 생기거든요. 난소라든지. 용종이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경과 볼게요.
2: 네.
1: 그냥 내년에 볼게요. 내년에.
2: 교수님 네. 믿겠습니다.
3: 폐경 전에는 좀 근종이 있으시거나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이러셨어요?
2: 전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아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알았어요. 제가 몰랐다가.
0: 56세 이순덕 씨도 폐경만 하면 근종에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이 근종은 개복 수술을 고려할 만큼 자랐다.
4: 제가 수술이 너무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고 우겨갖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크기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커지니까 걱정이네요. 네.
0: 두 번의 자연 출산도 견뎌낸 자궁. 그런데 근종이 자란 원인은 뭘까?
1: 저희가 1년 만에 지금 본 건데 전에는 8.9cm에 볼륨이 266이었는데 지금 오늘 10cm가 됐거든요. 근데
4: 원래 폐경이 되면 없어지는 거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1: 좋은 질문이에요. 폐경이 되면 조금 줄어들어요, 근종이. 근데 폐경이 됐는데 근종이 커졌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0: 1년 새 1cm 더 자란 근종. 버틴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
1: 요즘 뭐 근종이 만져지거나 뭐 빈뇨나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4: 그런 건 전혀 증상은 없는데 커졌다 하니 제가
1: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뭐 60, 65 막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복강경이나 뭐 로봇이나 이렇게 최소 심습 수술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4: 암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근종이?
1: 드물긴 해요. 근데 한 500에서 100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되나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0: 자궁은 어떤 곳일까? 입구 부분인 경부와 몸통 부분인 체부로 나뉘는 자궁은 무게 약 60g, 길이는 약 7.5cm다. 자궁 좌우에 달린 난소에서는 배란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궁 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5: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 근육층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든요. 자궁 근종에 씨앗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0: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작은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요. 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커지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수가 있고요. 지금 약물 치료로 해서 근종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약은 없습니다.
1: 35세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작은 근종이 있을 만큼 흔하다.
0: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2년간 한 4배 정도 작은 근종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했었고요. 비만이라든지 초경이 빨라졌다든지 그런 여성 호르몬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1: 그러나 작은 근종 환자의 절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낸다. 이희현 씨가 처음 산부인과를 찾은 건 47살이 돼서였다.
2: 저는 그냥 똥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게 이거 근종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생리량도 그냥 저는 이 정도 양은 누구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종 때문이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것 같아요. 네.
1: 거대 자궁 근종을 단순한 복부 비만으로 오해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그런 환자를 종종 만난다.
0: 배 만져지는 거 몰랐어요?
2: 평소에 만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진단받고 나서 만져보니까 좀 딱딱하게 만져지긴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진단을 이제 미혼이시니까 산부인과는 전혀 안 가셨고,
2: 네.
0: 내과에서 건강검진에서
2: 네, 건강검진 하면서
0: 네.
2: 복부 초음파 하면서 근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아이고. 좀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가 내시경이나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도 보면은 좀 많이 있어요. 다발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있거든요.
1: 이희현 씨는 거대한 혹이 자궁 안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 15cm에 달하는 거대 근종은 배꼽 위쪽까지 자라나 있다. 여기에 4cm 이하의 근종 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0: 개복해도 잘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면은 회복 잘할 수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궁을 그냥 잘 살려보자 될것 같아요. 파이팅!
2: 알겠습니다.
1: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열흘 뒤 수술을 앞둔 희현 씨를 다시 만났다.
2: 그냥 똥배라고 생각했는데 배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약간 요실금주처럼 그런 부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저 나이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 삶의 절반을 지나 그녀는 처음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보게 됐다. 오늘 희연 씨의 자궁 근종 절제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된다.
0: 이분은 47세 미혼 여성이신데요.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만난 산부인과 의사로서, 자궁을 절제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파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자체가 배꼽 위까지 다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한 임신 5개월 정도 사이즈거든요, 자궁이. 두 번째는 근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떼려고 하면 개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궁을 살리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거대 근종이고 다발성이어서 수술은 복강경이 아닌 개복으로 이루어진다. 개복을 하고 자궁을 절개해 장막 아래에 있는 근종을 절제해낸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 뒤 절개 부위를 잘 봉합해준다. 드디어 15cm에 달하는 혹, 거대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0: 그쪽으로 뽑아봐.
1: 거대한 크기만큼 수술의 난도도 높아진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첫 번째 근종. 그러나 이것은 작은 편에 속한다. 다음은 거대 근종 차례. 오랜 힘겨루기 끝에

0: 마침내 한 여성의 자궁을 점령했던 혹이 끌려 나왔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에서 근종은 서서히 몸집을 키워왔다. 수술의 최종 목표는 근종 제거보다 자궁 보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자궁 조직과 근종의 경계를 분리한다. 자궁 근종 수술의 가장 큰 변수는 숨은 근종을 찾아내는 것. 근종의 위치와 개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자궁 근종 절제술에서 봉합은 단순히 상처를 닫는 과정이 아니다. 자궁 근육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자궁의 기능과 회복이 달라진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오늘 제거한 근종의 총 무게는 861g이다.
1: 수술 아주 잘 됐어요. 깊은 거는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근종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 거대근종 플러스에서
0: 62세 김정희 씨. 그녀 역시 거대 자궁 근종을 안고 살아왔다.
2: 무지해서 이제 폐경을 했으니까 근종이 좀 자라지려나 하는 욕심에 기다리고 좀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고 이게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소변을 보러 가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게 뭐가 눌려가지고 한참 앉아있어야 그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0: 9.8cm의 근종이 되려 10.4cm로 커진 상황. 폐경만 믿으며 버텼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1: 이미 폐경 상태였어요. 그때 58세였거든요. 58세. 근데 폐경이 50에 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뭐가 눌렸냐면 요관이 눌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방광으로 가야 되는 그 중간에 길에서 막아버린 거죠.
0: 결국 요관이 막혀서 소변이 신장에 고이는 수신증으로 이어졌다. 콩팥이 손상되기 직전 결국 61세에 자궁 제거술을 받았다.
1: 62세에 커져서 콩팥이 막히고 네. 그리고 왼쪽 난소에도 혹이 있었는데 저희가 혹만 떼고 난소는 저희가 잘 돕거든요. 그래서 좀 젊어서 수술하면은 저희가 복강경을 하는데
2: 네, 저도 그거 너무 아팠어요. 그게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났어. 너가 병 키운 거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바로 했으면 회복도 좀 빠르고 좋았을 텐데.
0: 얼마나 힘든 치료를 받은 걸까. 폐경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자궁 근종이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환자. 문제는 10cm의 거대 근종이 요관을 눌러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자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찾아왔다. 결국 환자는 응급으로 요관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개복 수술로 문제의 자궁과 나팔관을 함께 제거했다.
1: 아무튼 그래도 다 잘 됐으니까 지금도 힘내요. 지금도 오늘이 인생에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2: 날인데 그쵸 선생님?
1: 그러니까
2: 아직까지도 네. 여기가 남의 살 같죠.
1: 징스 같이 말했네. 동시 남의 살.
0: 늘 당연했던 압박감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2: 이게 근종이 커서 여기가 좀 더부룩했었는데 그것도 줄고 이제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편해요.
0: 참을 만큼 참았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2살, 폐경의 문턱에서 한은선 씨는 결국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 빈뇨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빈혈이 좀 많이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좀 떨려요.
0: 두 아이를 낳던

0: 심할 정도였거든요. 헤모글로빈이 한7.9 정도로 낮았으니까.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1: 근종의 과다출혈은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0: 근종도 굉장히 다발성인데, 이거는 하나 큰 근종이 있고, 이게 점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 자궁관 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종이 있거든요. 이런 근종은 월경 과다를 많이 유발해요.
1: 근종은 위치도 중요하다.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생기면 근측내 근종. 가장 안쪽의 점막 밑에 생기면 점막하 근종. 가장 바깥쪽의 장막 아래에 생기면 장막하 근종으로 구분한다. 가장 바깥쪽에 생긴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눌러 배뇨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직장과 척추를 압박하면서 변비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육층 내부에 생기는 근종이 커지면 자궁내막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자궁내막으로 돌출한 형태의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월경 과다, 부정출혈과 함께 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0: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통이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가임력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궁을 이제 보존하는 근종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아기를 다 낳으셔서 더 이상 분만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자궁절제술도 근종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치적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5년 내 자궁 근종 재발률은 52.9%.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만큼 자궁 절제술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수술실로 향하는 김 교수. 자궁 절제술은 마음의 상실감을 남기기도 하는 수술. 그걸 알기에 더 신중을 기한다.
0: 폐경이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폐경이 안 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한 만원 50세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58세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또 이런 점막하 근종은 폐경이 되더라도 폐경 이후에 질출혈 같은 거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는 거를 결정했고요.
1: 52세 한은선 씨의 근종은 여러 개의 혹이 다발로 자라는 다발성 근종이다. 가장 큰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긴 근종으로 지름이 약 5cm에 달한다. 또한 자궁 내막에 위치한 점막하 근종은 생리 과다를 유발해 빈혈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난소는 남기고 자궁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자궁 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복강경으로도 가능하다. 먼저 자궁을 고정하는 인대를 자르고 나팔관과 측면에 있는 조직까지 절제한 후 자궁을 작은 철편으로 잘라서 제거한다. 이때 나팔관도 함께 제거하는데 난소암과 난관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강경 수술. 육안이 아닌 확대된 화면으로 병변과 조직을 구분한다. 먼저 자궁을 지탱하는 인대를 절제한 뒤 자궁을 둘러싼 주변 조직과 혈관을 박리한다. 모니터와 손끝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이어지는 수술. 환자의 왼쪽 나팔관에는 작은 누룩도 발견됐다. 안전하게 양쪽 나팔관을 차례로 제거해 다가올 위험까지 예방한다. 이제 자궁을 드러낸 자리를 정교하게 봉합할 차례. 출혈과 유착에 주의하며 촘촘하게 조직을 맞춰간다. 떼어낸 자궁의 무게는 234g. 몸 밖으로 나온 자궁은 멀쩡한 곳을

0: 힘들 정도다.
1: 아, 근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근종이고 이것도 다 근종이에요. 이런 것도 다.
0: 그래도 두 아이를 품어준 자궁이다.
1: 유착이 없으셔서 수술은 뭐 큰 출혈 없이 잘 됐습니다. 예, 다발성 근종이었고 이분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었는데 수술을 저희가 잘 했고요.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뇌막암이라든지 뭐 체부암이라든지 그런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궁 절제술로 자궁의 질환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0: 몸의 일부를 덜어냈지만 생명을 품었던 기억은 평생 함께할 것이다. 수술 이틀 뒤 회복 중인 은선 씨를 다시 만났다.
1: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2: 네, 많이 좋아요.
1: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 겁 많았었는데.
2: 네, 무서웠는데 엄청 선생님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 수술 잘 됐어요. 유착도 없고.
2: 아, 감사합니다.
1: 난소 잘 남기고.
2: 아, 네, 감사합니다.
1: Very good.
2: 네. 감사합니다.
1: 내일 모레 가시면 돼.
2: 네, 감사합니다. 네.
1: 내일 또 봬요.
2: 네.
1: 네.
0: 대기 환자가 끊이지 않는 김미란 교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속엔 늘 응원과 위로가 오간다.
1: 이제 주무실게요. 자, 가슴 올라오게 천천히 숨 들이쉬고.
3: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다행이고 저희가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3: 네.
1: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사는 게 다 힘들어.
3: 맞아요.
1: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었네, 우리가.
3: 네.
1: 또 뭐.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게 할게요. 산부인과의 여성들이 오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진 않아요. 많은 대기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희 딸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의 환자들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 임신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환자들이 너무 겁내하고 스트레스 받지 하지 않도록 뭐 농담도 좀 주고받고 하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혼내기도 하고요.
0: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첫 집은 엄마의 자궁.
4: 천천히 그래.
0: 26개월 쌍둥이 엄마 44살 선영 씨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지금은 평범한 여느 가족의 모습이지만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살부터 시작된 극심한 생리통. 때로는 응급실을 찾을 만큼 삶을 무너뜨리는 통증이었다.
5: 한 달 안에 3주는 하루 6알, 8알에 진통제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3통, 4통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심한 날은 응급실을 가야 되고.
0: 평생 그림자처럼 선영 씨를 괴롭혀온 질환은 자궁선근증. 여러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당시 미혼이었던 선영 씨는 자궁절제술까지 생각했다.
5: 제가 하이프 시술하고 또 이제 아고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처음 병력 못했어요. 그리고 그 초음파 본 자세 그대로 정말 툭툭 울었어요. 제가 저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우리 그냥 수술을 해요 원장님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0: 그러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김 교수의 병원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손꼽아 진료를 기다리던 사이 새로운 인연도 다가왔다.
5: 매일 오후 5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실로. 취소 한 적 있을까요? 취소 한 적 있을까요? 그랬고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죠? 이랬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7시 차 타고 왔나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해서 만났죠. 제가 애기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인 게 사실 저는 얘네가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0: 애기들을 갖고 한 6개월? 6개월까지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애기한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네와 뭐 대답을 나누고 뭐를 하다가 얘네가 없어지고 나면은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너무 많지? 지금 내 자궁환경도 그렇지? 시험관이지? 뭐 이럴까? 이게 될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아서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제가.
1: 너무도 소중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선영 씨는 그렇게 엄마가 됐다. 41살. 적지 않은 나이에 자궁 성근증이라는 높은 벽을 선영 씨는 어떻게 넘었을까?
2: 근종도 저희가 4개 절제했고, 성근증도 진짜. 성근증 절제 수술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1: 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자궁 선근증은 어떤 질환일까?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궁 선근증은 샘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내에 파고들면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선근증은 근육층에 혹처럼 생기는 자궁 근종과 달리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2: 자궁 성근증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먼저 써볼 수 있고요.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내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성근증은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생리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월경 과다가 이제 유발이 되면 단순히 뭐 생리를 많이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빈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거나 가슴을 뭐 쥐어짜는 것 같다.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월경 과다가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1: 자궁 선근증으로 선영 씨의 자궁은 정상보다 약 6.4배 커지고 두꺼워진 상태였다.
2: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3: 많이 걸렸어요. 6, 7시간 가까이. 다음날 이제 오셔가지고 엄마 진짜
2: 자궁이 요만하니까 자궁이 한 60g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을 떼는 건데. 근데 나는 쌍둥이 임신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때 자궁 뗐으면 어쩔 뻔했어요.
3: 그리고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1: 선영 씨는 자궁 선근증 수술과 함께 4개의 자궁 근종도 함께 떼어냈다. 떼어낸 근종 무게는 49g, 선근증 병변은 70g에 달했다. 자궁이 두꺼워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자궁 선근증. 선근증은 근종처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술 난도가 높다. 먼저 병변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궁 장막을 절개한다. 이후 자궁 내막과 장막 모두 약 1cm의 안전거리를 두고 병변을 제거한다. 제거가 끝나면 남아있는 근육층을 층별로 정렬하여 치밀하게 봉합하고 장막까지 덮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자궁 절제술보다 더 어려운 성근증 수술을 택한 이유는 임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궁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기도 하다. 로봇 모니터로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며 수술이 시작된다.
2: 이게 전체가 다 성우증이에요. 자, 물좀 뿌려보세요. 여기다 매니플레이터 넣어주시고요.

0: 김 교수조차 성근증 수술 앞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1: 자, 더 들어갑니다.
0: 비정상 조직을 절제한 뒤 병변으로 생긴 공간을 안쪽부터 층별로 봉합해 자궁을 재건한다. 누군가에게 성근증 수술은 단순한 봉합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수술이다. 근종과 달리 성근증은 넓게 퍼져있는 병변을 제거한다.
1: 자궁 성근증 절제는 근종 절제에 비해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떻게 이 자궁을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표준화된 수술법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파열되는 빈도가 한 1% 정도라면 성근증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 자궁 파열의 빈도는 한 7%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 절제한 다음에 자궁을 잘 층을 맞춰서 잘 봉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자궁이 파열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0: 생리양이 갑자기 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성근증을 의심해야 한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자궁 근종과 선근증, 자궁 내막증은 3대 자궁 질환으로 꼽힌다.
2: 아랫배에 정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묵직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냥 온몸 자체가 그냥 다 불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3: 뭔가 내가 산부인과적인 거는 사실 여자 언어들이 원래 좀 불안해 하잖아요. 생리를 이제 시작하기 전, 한 이틀, 삼일 전부터는 아예 거의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4: 급성 하혈을 좀 많이 심하게 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고 또 무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진통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
0: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여자라면 흔한 거겠지. 10년 전 발견된 근종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5: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서 봤더니 그 근종이 그 대망과 연결된 어떤 부위가 막 꼬여가지고 거기서 통증이 발생이 됐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맹장염으로 생각해 수술에 들어갔지만 통증의 원인은 기생근종이었다. 환자의 장막하 근종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대망에 붙어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의 근종이다. 근종이 제법 크다 보니 절개 부위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 후 환자는 탈장까지 겪어야 했다. 45살 이근주 씨는 뒤늦게나마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6: 지금 배 안에 근종이 가득 차 있거든요.
0: 그녀의 근종은 하나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근종만 최소 8개다.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는 12에서 16. 근주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6으로 당장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다.
6: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올려서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식사도 좀 잘 하시고.
5: 지난번에 맞았는데 안 올라온 거네요?
6: 쬐끔 올라갔네. 9.0에서 9.6. 안 올라가진 않았어. 드시고 있는 경구용 피임약도 빼지 말고 계속 네네, 드세요. 네네.
0: 자궁 안의 근종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1: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는 것은 근종의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작은 수천 개, 수만 개,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근종으로 이루어진 자궁 근종을 수술한 적도 있어서 뭐 108 번뇌를 느끼면서 108개를 뗀 적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근종들은 보면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대 정맥이라든지 뭐 심장, 뭐 우심방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잘 경과 관찰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날이다. 그녀의 몸도 다시 봄을 맞이했다.
7: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되면은 또 이게 근종이 또 빨리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평상시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0: 몇 달 전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혜련 씨는 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7: 최근에 제가 근종이 5cm에서 이제 7cm로 갑자기 좀 커졌었는데 그때 갑자기 커질 때 그 증상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빈뇨감이 많아서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0: 아직 31살. 커진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늘어났다. 임신을 준비하고자 결국 수술을 택한 혜련 씨. 수술 이후 병원은 처음이다. 과연 잘 회복되고 있을까?
6: 이게 근종이 되게 크니까 아마 이렇게 방광이 좀 눌렸던 것 같긴 해요. 수술할 때 자궁 내왕도 안 열리고 되게 잘 됐어요.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궁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건 이제 로봇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게 근종 나온 거거든요.
0: 총 4개의 근종을 제거한 혜련 씨.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6: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3개월이면 임신 시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 병원 졸업할 것 같아.
8: 네.
6: 잘 됐어요.
8: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결혼도 작년에 하면서 이제 임신 계획도 있어가지고 좀 기뻤어요. 네,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0: 이제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지났고 누군가는 그 길 앞에 있다. 김연우 씨는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자궁근종 환자다.
9: 방광이 좀 늘려서 빈뇨 있고 생리통이 좀 심해져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질까 봐 나중에 이게 계속 커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려고요.
0: 미혼인 43살 김현우 씨의 자궁에는 13개의 근종이 조용히 퍼져 있다. 생리 때마다 많은 양의 출혈과 통증을 겪었고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눌러 빈뇨 증상까지 이어졌다. 또 왼쪽 난소에 약 7mm의 자궁 내막증도 관찰되는 상태다.
6: 이쪽 난소를 보니까 이 난소 표면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요. 자궁 내막 세포가 월경할 때 역류해가지고 다른 데 착상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초콜릿 시스트라고 하거든요.
0: 오래된 혈액이 고여 초콜릿색으로 보인다. 김현우 씨의 수술은 의사의 원격 제어를 통해 로봇팔로 이루어진다. 먼저 배꼽 주변에 4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는다. 근종의 위치를 확인한 뒤 크고 작은 근종들을 하나씩 제거한다. 이후 자궁의 깊은 근육층부터 표면까지 3개층으로 나누어 봉합한다.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봇팔로 제거한다. 드디어 자궁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6: 네, 됐습니다. 나오고
0: 로봇팔이 근종을 향해 정교하게 접근하자 감춰져 있던 근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봇 수술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쇄절기를 이용해 근종을 길고 가늘게 뽑아서 꺼낸다. 떼어낸 근종 13개의 무게는 총 172g.
6: 1번의 카데르.
0: 이어서 난소의 자궁내막종 수술이 진행된다.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로봇팔로 자궁내막종을 제거한다. 수술 소요 시간은 총 5시간. 김 교수는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떼어내도 계속해서 새로운 근종이 발견됐다.

0: 이기 때문에 수술의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틀 뒤 김 교수의 회진 시간이다.
1: 좀 어때요? 네, 어제는 좀 힘들었지?
2: 많이 나아졌어요. 네.
1: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천천히 심호흡하라니까.
2: 네네.
3: 네, 수술 워낙 힘들어.
0: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볍다.
3: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2: 일단은 잘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은 좀 뿌려난 것 같긴 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0: 행복과 고통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함께 놓여 있는 건 아닐까. 32살 김유희 씨는 자궁근종이 뱃살 탓인 줄만 알았다.
4: 이제 살이 너무 찐 게 이제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운동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배의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2주, 3주 전쯤에는 엎드리는 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엎드렸을 때 내 장기가 눌리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0: 그녀는 일주일 전 무려 16개의 근종을 제거했다.
1: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수술한 지 지금 엄청난 수술을 했고 저희가 보통 자궁이 요 자궁 전체 무게가 한 60g 정도 되는데 근종 뗀 게 1764g이었거든요. 아기가 1.7kg 나면 살아요.
0: 가장 큰 근종은 14cm. 자궁은 태아를 품는 기관이라 최대 5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1: 지금 몸 컨디션 어때요? 우리 정말 힘들게 수술했는데.
4: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1: 발을 땅에다가 잘 딛고 계셔. 네.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4: 이틀 전쯤에 이제 최근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네. 친구들도 다 출산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1: 근종을 낳지, 근종을.
4: 그쵸.
1: 아유, 아무튼 자궁을 저희가 잘 구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4: 감사합니다. 예.
0: 수술 전과 후 몸은 이렇게 달라졌다.
4: 이거 빨리 그냥 홀가분하게 수술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나으면은 회복 다 되면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47살. 처음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22개의 근종을 제거한 희현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요즘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여성의 삶을 지탱하는 자궁. 그래서 엄마와 아내, 딸의 자궁은 더 소중하다. 탄생에서 노년까지 여성과 일생을 함께하는 자궁. 폐경 이후에도 자궁의 일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여성질환 치료에 매진해온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김 교수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평생 관리에 있다.
1: 산부인과 하면은 뭐 아기 낳는 곳이다, 부인들이 가는 곳이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나이 90에 자궁경부암 3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여기 다 젊은 사람인데 저만 나이 많아요 하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암이라는 거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생기시거든요. 근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진 검사만 하는 건데 초음파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자궁경부암 검사했으니까 부인과 검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안에 자궁이나 난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폐경 이후에는 정말 자궁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초음파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잠 오고 죽었으면 운이 없다 했어요.
6: 숨을 못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7: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0: 승덤을 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덤을 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덤을 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8: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9: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자 한인 애국단 단장 김구요.
1: 전 방금 청년 하나를 사지로 보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냈으니 곧 직장에 도착할 시간입니다. 안창호 선생에게도 급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시경부터는 댁에 계시지 말라고.
2: 무슨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1: 혹시 일이 잘 못되면 뭘 모르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요. 평생을 쫓기며 살았어요.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우리 동포가 불과 500여 명 됐을까요?
3: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선, 일본, 러시아, 구미 등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1: 우리 독립운동은 서서히 침체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고 세운 정부였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지식층은 변절하고 지사들은 체포되고 임시정부라고 해도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세 30원도 낼 힘이 없어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당했어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적과 정면으로 전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외놈들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고 요충지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봉창이란 이름이 그 시절에도 남아있습니까? 3개월 전에 동경에서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입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청년을 죽음의 길로 보내는 일이 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봉창의 동경 사건을 듣고는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요.
4: 충남 예산 사람 윤봉길입니다.
1: 윤봉길이라며 홍구의 채소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채소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나서 죽을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4: 선생님은 큰 계획이 있으실 테니 부디 그런 계획에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1: 마침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참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만주를 점령하고 상해의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쟁을 일으켰는데 압도적인 화력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 전승을 기념하는 무슨 식을 연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하나를 계획했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그 행사장으로 윤군이 떠났어요.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오늘을 대비해 왔습니다. 동경에서 이봉창은 폭탄의 위력이 약해 실패를 했어요.
5: 다시는 그러면 안 되죠.
1: 한인 애국단의 윤군을 정식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양복을 사입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0: 윤봉길은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날마다 홍구공원으로 갔습니다. 식장을 설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거사할 위치를 점검했죠. 청년 윤봉길은 무서웠을까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오늘 아침은 윤군과 함께 했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나를 주더군요.
1: 이 시계는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0: 두 아이의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많은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2: 일본군 신학화 대장을 비롯한 주요 군 고급 장교들이
1: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의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0: 이 늙은이의 사랑도 이러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의 강산, 나의 부모를 버리고 강해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군이 도착을 했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강해한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단 완료 고개,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0: 저쪽으로 쭉 가서 왼편으로 돌아가라.
1: 이 동네에 산다더니 길을 잘 알아.

0: 오랜만에 왔더니 처서가 생겨버렸네. 어? 족발이 새끼들 남의 날 땅이라 떡하고. 손민,
1: 이 새끼들 확 무시하고 건널까?
2: 야, 장군님이 뭐라 그랬어? 저 시장간 나 새끼들한테 기필코 불을 땡기라! 장군님이 특수명령을 왜 내려갔니?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지? 그럼 땡겨야지.
3: 그 불을 꼭 우리가 땡겨야 돼? 명준이 무슨 세심줌도 아니고? 어? 손님, 추격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다니까. 어? 에이씨, 내 말 듣고 있어?
2: 있지.

선 간발의 미래소! 꽃이 피었습니다.

0: 읽어라. 이거 읽어라.
1: 크로마스.
0: 수가서 억울하니? 니들이 밥 먹듯이 하는 불안데. 쌍판때기 찌그리지 말라, 이씨. 너, 내 앞에 딱 붙어서 끝날 때까지 눈 시깔 똑바로 뜨고 똑대기 지켜보라.

조선주의!

0: 살아날 몸이 있겠어? 에이. 그런데 행색이 꼭 마적패 같구만. 어? 어디서 왔어? 야야.
1: 혹시 대우의 상촌 훈련소 훈련 교장 출신? 맞네. 아니 만주에서 마적질 한다고 들었는데
0: 현상금도 10,000원. 집이 월세값이 10,000원인데.
2: 그거 다 쪽발의 새끼들이 성님 잡으려고 낸 헛소문이요. 현상금도 쪽발의 새끼들 하도 때려잡아 싸니까 붙인 거고.
3: 쪽발의 새끼들한테 꼬리 잡히지 말고 좀 잘 좀 숨어 계셔. 응? 즐기게 살아야 돼. 그렇지?
4: 그만 가자.

0: 성님이! 아, 성님이! 여기 눈가리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 종솔 손가락도 다 붙어있었구먼. 와, 이 갈래새끼 튼튼한데.
1: 야, 논리 불이 베리기 오기 전에 상처 놀려서 살았다는 수다게.
2: 갈라새끼야. 해바닥 굴러가 내린 데쯤은 말 되네.
1: 해바닥 무시고 마시네.
2: 못 알아먹겠지. 나도 못 알아먹겠어. 알아먹기 쉽게 말아라.
0: 체주도 망하지, 새끼.
1: 아니, 그 상처 놀려서 있었... 다고 햄수다. 원래 보리 추설해 오기 전까지.
2: 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라.
1: 예, 예, 알았어. 예, 알았어.
2: 가던 길 가라.
3: 가는 길입니다.
0: 우리도 데리고 가요.
3: 너는 나만 따라댄 길 아이.
0: 묵직한 것이 거의 총들이야. 잘 지켜라. 목숨보다 귀한 기야. 북만주에서부터 한 달 지고 온 기야.
2: 야, 이 와새끼를 한놈 묵구만 기네. 삼포 나갔어? 어?
4: 새끼들 어디 간 거야, 뭐다 군단?
2: 야, 여기면은 누구래 새끼네?
5: 장군 휘하에 총 잘 쓴다는 젊은 부장이 직접 자원했어요. 이장하 군대장이라고.
2: 이장하?
5: 예.
4: 이 새끼도 빠져가지고 내복질을 다 외운 말이야. 도둑 좀 어쩌려고?

0: 이 새끼들.
1: 야, 자가 요 아새끼를 어떻게 지내냐?
2: 요즘 좀 밝아졌던데요? 조선에서 친누이가 온다고.
1: 누이? 야, 석방됐어? 오, 야, 요 아새끼를 푹 떡갔구나. 아, 그래?
3: 시래 못생겨

0: 이상해 누구냐?
1: 이진선 도유모노 시대로
0: 이진성이라는 자를 찾고 있다. 이진성을 아는가?
1: 조선대 독립 시킨 야츠메테기타지가 요 고안산대 휴가요 수르토유 조호키
0: 조선에서 돈리 자금으로 모아온 그가 오늘 후안산에서 지폐로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2: 그렇다모 후암사를 갈 기자 우째 이리 왔음등
0: 낮에 코치니 키타노가 또 키이테이마스
1: すぐ銃撃隊もここを通るだろう結果は後だったと思うかな。イージンソンはここを通ったか。
0: 이쪽으로 통과했는가?
2: 도대체 그따위 소리는 누가 해줍니까?
0: 다른 이키카레타고가도 기대해ます.
1: 조선진のことは貴様ら朝鮮人に聞く。
0: 조세징의 총부는 조세징에 듣는다.
2: 어차피 다 죽일 거이! 있느니까 다!

0: 해처리 형 사격 숨쉬 여전하지?
1: 여전해.
2: 이게 낫디.
0: 칼솜씨도 여전하지?
1: 여전해.

0: 뛰기 와라니.
1: 오메 오메 뭐여 이게. 오메
2: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0: 소리나고 추격대는 사신이 밖까지 왔다는데.
1: 어제 늦춰 선진가 대이크 그렇게 어렵듯이 에어놓은 케이오케 나가라 이기 짜이르노니 오마이라운 난다. 이마 그러더만 도쿠시티 대이크 그리 겨울이 끝으로 나라
2: 도쿠리 쓸군가 시다빠리 미라노 가거라
1: 도쿠리 제건 미카이나 이나까모노 넣으시니
2: 뭐? 미개한 천놈들
0: 족벌이 새끼가 있지.
3: 야, 너 입장 딱 하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너 집에 웬 놈이 시퍼런 칼을 들고 들어와서 대가리 딱 디밀고 같이 밥도 먹고 네 자식 새끼도 지 새끼인 양을 쓰고 네 마누라도 막 어? 막냐 쓰고 그러고 한다는 소리야. 같이 잘 살아보세요. 기가면

0: 네가 서방 노릇이 되갔니 안 되갔니? 그 꼴을 보고 돌부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갔니 안 되갔니? 말하나 이놈을 쓸까? 이놈아!
1: 야, 마누라고 아새끼고 두 눈 뜨고 내줄 사내가 어디 있까니? 어? 짐승도 기렇게는 살지 않아.
2: 후안산 증수대 토벌, 그게 니들 임무야?
3: 후안산 조쇼 타이너 토벌지. 소리가 오마이 타치는 임무까?
4: 아이, 조센대 독립주 시기인 와쯤에다 이진손 또 임무가 겨우 곧고 도우로 더 기키마시다.
2: 이진성이 확실해? 그럼 혼자가 아닐 텐데.
4: 소노 이진선 또이모노가 교내 상위치노 보도토시대 타요살다 온나오기토리 마크다에나 호샤크기행호 하라테 샤크호살다 또요 조호가 아리마시다.
3: 소노는 아프진 않을까?
4: 나니것도 모나크 이쇼니 국교 코에타 소우데스카 다시카카 두카
5: 무사디야
6: 소노 장안나 이진성 동지를 가져온 것 같아.
1: 아 그래? 야, 오늘 화자 보았구나.
2: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안산으로 간다.

0: 東京市部隊長、そんな奴が豪軍の命令に背くとはな。荒吉中は昨年朝鮮で起きた騒ぎし暴動の時に万歳先ポートを中断するのに少なからず手柄を立てたもんですか。独立至急の長州隊を総統する特別任務を持って万歳に進軍しました。
1: ウサギ狩りをしてた奴が狐狩りか。草薙、
2: はい。
1: 全衛隊を連れて高麗と駒沢に行く。荒井康と US に合軍の指示を出してこい。
2: はい。
3: 아까쪽발이새끼들저놈잡아뜨린거내려봤디디티어야총알에서소리가나던데창아창아창아야너아니었으면벌써죽어서저거저거다쓸모없어너저병구전신씨 야웃는건여전하구나야웃을때근사한데야길이나저리나놈들끌고사촌까지간다면서또올간축제때가얼마나오는지알고나있어
4: 상관없어사촌까지충분히끌고갈수있어
3: 그저관두는게어떡하소병력도얼마안되시해꾸진양민들만자빠져나가
2: 어떡구고고우린환산고지에가서이총넘기고이진성이모아온독립자금을상해로전달해야돼그게우리임무야우리도돕고싶지만그쪽도바닥난자금때문에하루하루위태로운상황이야
4: 다시내려간다고
3: 야자금없어싸우지못하고우리만기다린다그럼오카니장하야야지금올라온놈들은피리미같은남양수아새끼들하고냄새가달라이건자살행이야너도누이랑곧장피하라싱겁게대줄순없지않냐정말들으라
5: 조선도알고일본도아는걸왜형만몰라여긴마지막조선이야뺏기면전부끝이야더이상자금지원도없다고
4: 다들목숨걸고싸우는판에마적들도적질하라고한푼두푼모아줄바보들이또있을까
2: 뭐
3: 야누구네마적이고누구네도적질을한다는게야어야장하야야야그래그래그래마적이었었지한때는아주더러운마적이었었지그래그건부정못하면못하지그치어아니지금은착하게산지오래됐어요그리고독립군이라고붙여주었던장군님인데또그걸알면서그따위로얘기하니저아저씨좀오냐오냐하니까저
2: 아이지랄하고지랄한다대륙소문이아주그냥아리라아라디오로구나
3: 에이새끼자식
6: 맞아선생님총맞았어
3: 야지금총맞은게중요하니마저새끼야야너희때문에뾰족한것같으니까좀좀냅두라오셔씨괜히긁어서
5: 지가다긁어놓고
7: 언제나좋아조선땅에서불어오는바람은저기저국경만넘으면백두산인데
4: 고향생각나십니까
7: 나다마다지금쯤뿌려놓은감자꽃이흐드러지게피었을텐데외놈들한테땅다뺏기고몸져놓으신우리언니일어나셨으면모르겠네뺏긴땅찾아드리겠다고집떠나온지벌써두해가넘어가는데
4: 이번임무후회하십니까
7: 후회는무슨그럼넌왜이번임무에잡으는거냐
8: 항상기억해절대부끄럽게살면안돼 나중에 너 커서 장가갈 때 네 색시 주라고 엄마가 남기신 유품이야. 이제부터 네가 잘 간직해.
0: 나한테는 누나가 엄마야. 나중에 색시 생기면 누나 손으로 끼워줘.
3: 누나 피!
9: 오 이장아! 오
3: 새끼! 야야야야! 야, 너 수류탄 같은 거 날라던 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어?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몸 날려 피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야, 이 새끼야. 너 뒤지고서 옆 사람 살려놓으면 그 사람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 야, 산 사람도 매번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매한가지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제 맹심하라. 누구래? 누이? 훈련을 알아! 야야야, 대짝으로, 대짝으로, 대짝! 얼른 뛰어가라! 내 옆에 당분간 딱하니 붙어 다니라. 이제부터 내 동생이니까 성이라고 부르고. 알겠어? 이 새끼를 분명히 뭔 꿍꿍이가 있디 저거. 장아야, 이 누이 여전히 곱 같디? 그렇지?
10: 아이 꿍규래. 한눈에 반했어.
3: 그래. 야, 반했다. 어? 그렇게 골려면 언제 재밌네? 어? 에이, 진짜. 야, 장난하지 말고 얼른 가자.
11: 지가 쳐놓고는

0: 이장아 분대장이 두만강을 건넌 주적대를 동호동 상권까지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여기 이 능선을 넘어 구안산으로 이동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 밤 구안산 방어고지에서 주적대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내일 여기 돌무덤이 있는 고려령 그리고 이 협곡을 거쳐 봉호동 상총까지 추격대를 유인할 겁니다.
1: 예상보다 추격대 아새끼들 숫자가 너무 많다. 추가 병력이 붙어있을 거라는 정보도 들어와 있는데 유인 작전이 쉽지 않겠지비.
0: 북만주에서 돌아온 황현철 동지가 힘을 보태지 않겠어?
1: 장군님, 테러를 열어놓을까요?

0: 아즈바이, 계시오. 아즈바이.
1: 수고했어. 수고했어.
2: 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3: 이번에 모아온 독립자금은 황해철 동지가 이끄는 만주 쪽 단원들한테 직접 넘겨주라고 들었는데 만주 쪽 단원들은 안 보이네요.
1: 오늘쯤 도착하기로 했는데 좀 늦구만. 내일 오려나.
4: 그 마적놈들 말입니까?
5: 그놈들은 독립군의 수취예요. 언제부터 독립군이었다고. 창피해서.
1: 어허. 생긴 건 그렇게 생겨먹었어도 한 번도 일을 거르친 적이 없는 아주 좋은 실력자들이요. 배우고 가진 자들이 왜놈 첩자질이나 하는 마당에.
5: 누구요? 누구 왔어?

0: 제가 막을 테니까 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1: 절대 뺏겨서는 안 돼요. 아셨죠?

0: 이거 뭐예요?
1: 작년 3월 1일 만세 부르고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다. 이 썩을 놈들이 한 대 모아놓고 불태워서 전부 그대로 담아서 모셔왔다. 요 안에 여기도 있다.
0: 아이고.
2: 화자하고 같이 만세 부르고 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생 장가 갈 때 색시한테 끼워줘야 한다고 온몸이 다 타도록 끝까지 손에 쥐고

새끼가! 저기 봐! 저기 봐, 이 새끼야! 봤으면 좀 먹어!

0: 씨. 먹으라고!
1: 먹어.
0: 먹어! 먹어!
2: 너
3: 콩알만 안 새끼 갖고 기르지 말라.
2: 안 놔?
3: 총 내리라. 킥하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자, 분 가라앉히고 봉우동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기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총 내리라.
2: 이 아새끼 추격대를 유인할 때도
3: 좀 욕이나게 쳐라. 이 걸러새끼 미쳤니?
2: 장아, 네 소리 말고.

0: 살아서 니들이 어찌 죗값을 치르는지 꼭 살아서 지켜봐. 그리고 돌아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본 걸 꼭 그대로 말해줘.
1: 와, 엄마 진짜로 화발랑이 보였구만.
2: 와, 이거 진짜 좋은요.

0: 갱갱 먹으면 게 얼마만지 사르르 노는 게 옆바닥까지 넘어가며. 응?
1: 갱갱? 구쪽 고향이 오드런데 감자를 갱갱이라고 한대요.
2: 내는 함경도인데 그 입하고 들어보니 고향이 강원도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갱갱으로 감자라 함동?
3: 뭐라고? 갱갱? 우리 경상도에서는 막 군감자라 하는데 군감자란 말이 참말로도 개안타까. 그 촌스럽고 갱개가 먹고 갱개가 안 가나?
4: 야 이 무식어 인마 꼬락꼬락 갱피 무식어 뭐 군감자 너 무식어 뭐 갱개 에이구 이 서른아기들 야 콧구멍이 두 개나 숨을 쉬죠 숨이 들도나도 아니었죠 너네 지실이엔 들어봤나? 지실 지실 아면 무식어는 골아봤자 제주도 말이 젤로 곱들락하매 이추룩 아꼬꼭 잘하지 말이 어디시 그린

0: 제주도 말로 감자를 지실이란 지실이라고 지실이라고 합니다. 땅 지자에 열매 실자에 지실.
1: 이래. 온 나라 팔도가 모여서 갱기 하나 가지고 놀고들 있구나야. 야 개똥.
2: 예.
1: 네가 봉우동에서 마주.

0: 마 여러분, 국립군수가 어림잡아 얼마나 돼갔든?
1: 100명 정도요.
0: 야, 100명?
2: 200은 좋긴 넘는다고 들었는데?
1: 그게 매번 들쑥날쑥이라 정확한 수는 몰라요.
0: 여자 우린 쪽발이 쪽수는 대충 알아도 전국의 독립군수는 알 수가 없어. 웬 줄 아네? 응? 한번 생각해보라. 웬 줄 아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3: 지어, 성님.
0: 야, 내 말이 틀렸어? 어? 야, 브라운. 나도 원래는 병 안 둬서 염수 키우던 놈이었었고. 아, 그리고 저 쑥대밭이 된 마을에서 사흘 넘게 굶어서 뒤질 뻔한 거를 후에 온 저 채소 한 새끼는 물질하던 뱃놈이었었고. 아. 병성에서 맨주먹으로 일본놈 폐허삼녀 쓰러뜨리고 뒤질 뻔한 거를 구해온 이 길사리야 새끼들 남사당패 광대였었어. 병과 아가리 저 새끼들은 우리 털러 왔다가 우리한테 식량만 공급해준 고마운 도적놈들이었었다고. 야, 여기 다들 군인이 아니야. 야, 여기 진짜 군인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손들어보라. 손들어보라. 야야, 손들어보라. 너야? 너 군인이야? 너야? 야, 보라. 집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여기 있게 만들었다니. 나라 뺏긴 소름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괭이 던지고 수종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4: 그 더럽게 말 맞네. 빨리 돈이나 챙겨서 내려가지 왜 뻗대고 있어?
0: 야, 가길 어딜 가간. 너 가는 길에 내 하나 부태갔어. 니 누이 말처럼 부끄럽게 살아도 되갔니? 죽든 살든 함께 싸워야지. 속 시원하게. 뭐 독립자금이야 뭐 언능 싸우고 언능 갖다주면 되갔지 뭐.
2: 끝까지 하나 보탠다고 뭔 도움이 됐는데? 어?
0: 야 새끼 이거 말본세하고는. 야, 이 황해철이가 귀냥 하나가? 야 새끼 봐라. 응?
2: 와!
5: 뭐 이러네? 뭐야?
0: 어?
2: 어. 성님, 추격대가 포악까지 들이닥친 마당에 진짜로 무덤 파고 눕겠다고?
0: 아, 너는 또 뭐가 불만이네?
2: 북만주에서 저것도 쇠가 빠지게 짊어지고 와봤자 반기는 새끼들 하나도 없잖아. 도적도 옛적이라 도적이지. 내가 성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된 도적질 한 번 한 적이나 있어? 성님은 새까맣게 잊었나 본데 나 마적이었어. 어? 이번이 마지막 벌써 몇 년째 팔자에도 없는 독립군이 돼가지고 쫄쫄 굶어가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0: 너 새카맣게 잊었나 본데 성님 하면서 쫓아온 건 너야? 내가 너한테 오라길 했니?
2: 그래? 에이씨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응. 어? 저 무기들하고 독립자금 챙겨가지고 내려갑시다. 어? 아, 돈 있겠다 총 있겠다 어디 가서 못 살고 있어. 어? 그래서 이바지 했으니까 뭐 보상금이 다 생각하고 각자 나눠 갖고 뜨자고.
0: 야, 그래. 총알하고 돈은 쓰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래? 너 밟고 살 땅이 있어? 농사 지을 땅 있니? 너 뒤져갖고 파묻힐 땅 있어? 야, 우린 기 땅을 찾아야 비로소 끝나는 거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2: 땅이 뭐가 중요해? 총이 있는데 그 총 가지고 돈 뱉고, 어? 돈 뺏은 돈으로 또 총 사고
0: 또?
2: 어, 총 많잖아 또.
0: 어.
2: 또 더 큰 돈 뺏고.
0: 그리고.
2: 어?
0: 그리고.
2: 돈 또 뺏고.
0: 또.
2: 총 또 사고.
0: 그리고.
2: 아이씨! 아이씨!
0: 야, 새끼야. 생각 좀 하면서 살라, 이 새끼야.
6: 이 돈 어준비를 요구했어.
7: 수미야까지 꼭꼭꼭.
8: 경찰병이 움직였습니다. 본대 가고 따라붙을 거야.
0: 이 독립자금 좀 보도까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받아서 상해까지 들고 뛰가시.
8: 여기 고려령에서 살짝 건드리고 여기 협곡에서 다시 한번 건드리고 이쯤까지 오게 되면 새끼들이 아주 후끈 달아오를 거야.
0: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봉호동이라는 데는 이게 추격대야 새끼들을 포위하기엔 아주 딱 안성맞춤이다. 이 만에 하나야. 장군님이 지원이 없다면은 저대로 우리

0: 갔던 데 같다.
1: 만에 하나 겁나면 지금 빠져.
0: 야, 겁나기는 야. 아, 이게 장군님이 일러준 방법이라 이거네. 아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

0: 잘 보시고 가서 장군님 만나면 전해드려. 대동이.
1: 예.
2: 너는 춘희하고 저놈을
0: 봉오동으로 데리고 가.
1: 나도 독립군이에요. 함께 싸울래요.
2: 막중한 임무야. 가다가 전위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능선 지름길로만 다니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너 이름이 뭐야?
1: 에?
0: 아, 이름이 뭐냐고 쪽발이 새끼야. 나말
1: 유키오.
0: 유키오
1: 캣통.
0: 뭐?
1: 나만의 의미야 나니?
0: 너 이 새끼 너 알면서 묻는 거지?
1: 아, 야 소톤 또 마르톤 나라 知ってるけど.
0: 아, 뭐? 야, 왜 웃어? 춘이.
1: 춘이? 하루가 끓을 때 이미. 이 나말이다.

0: 아재, 해철양이 애들을 구해서 고래랑 중턱으로 올 겁니다. 애들을 부탁할게요.
1: 아스코다!
2: 와나노치 모르까 안 낳고 있지.
1: 마사니 우상이 가르자!

0: 새끼! 너 내가 한 말 있잖니? 네가 살아 돌아와서 네가 본 거 그대로 전해줘야 돼!
1: 색깔을 굴래. 안 갖고 멋있어.

0: 편이요? 아, 맞군,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오.
1: 혹시 황동진?
0: 내 황해철이야, 날 아시오?
1: 내가 문무덕군부 신민단 써서 함철은요 장아한테 자랑 얘기 많이 들었어.

0: 죽으면서 주먹대를 끌고 가고.
1: 난 이미 죽은 목숨이니 어서가시오.
2: 알겠어.
1: 어서가시오. 어서.
0: 어떻게든 구할 길 만들어서 반드시 오가서. 조심하시오.
2: 빨리 가요.
3: 아니, 무서워라.

괜찮아? 안 다쳤어?

0: 영구야, 야들 데리고 빨리 올라가라.
1: 성경원!
0: 시간 없어, 얼른!
1: 가자. 어서 가자. 빨리!
0: 경간 나 새끼들 모두들 찢어버려 죽었어.

0: 어서 빨리. 얼른 타거라. 곧장 봉오동으로 간다.
1: 좀 돌더라도 전의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 협곡은 피하세요. 고개 하나만 넘으면 금방 도착할 겁니다.
2: 가요.
3: 싸울 겁니다.

0: 이 새끼들 들어갈 수가 너무 많은데?
1: 걔는 잘 됐다야. 차 위치에 가 있거든.

必ず奴らの首を取ってくる。

죽였대 새끼들 환장하고 따라 붙겠어.

0: 공구형하고 포스트는 이쪽 능선 아래로 내려가고 형하고 부하들은 홍호동 골짜기로 가기 전에 이쪽 독수리 계곡으로 먼저 가자.
1: 야, 너와 혼자가.
2: 견장차가 안 보여?
0: 내가 상관이야. 명령이나 복종해.
1: 견장차고 날뛰다가 제일 먼저 총 맞아 죽는 거 몰라? 하나밖에 없는 모가지 하찮게 굴다간 나한테 먼저 뒤질 줄 알라.
3: 성님, 협곡으로 좀 말린 일도 있다. 야들 잡히겠는지.
4: 저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야. 협곡으로 막혔어. 난 병구 형하고 협곡 위로 가서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까 형은 협곡 아래로 가서 애들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곧장 독수리 계곡으로 가서 독립군 포로를 구해. 임무 완수하면 다들 봉호동 골짜기로 이동하고.

0: 아저씨가 지금 미친다! 우리 자식을 역기하자!
1: 아저씨! 아저씨!

장군님 갖다 드리라. 기카고 숲 밖으로 빠져나가서 외길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달리라. 얼른 가라. 가자, 독수리 계곡으로.

0: 되겠다.
1: 됐어. 놈들을 봤어.
2: 바람이 역풍이라 유효사거리가 400m밖에 안 될 거야.
3: 그럼 맞아도 좀 덜 아프겠죠?
1: 아플 리가 그냥 뒤지는데. 수격대 새끼들이 최신식으로 무장했어. 아리사카 3판식으로다. 사거리도 좀 늘었을 수도 있고. 좋은 생각 안 했나 이거?
3: 어?
4: 애들을 협곡에서 빼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1: 같이 가자. 어? 총알도 나로 맞으면 살 수도 있어.
4: 나서지 마. 작전대로 치고 빠지는 거나 잘해. 이 동네에서 제일 빠른 놈이

0: 腕章をつけてる男が軍隊長だ。
1: 始まったじゃん。小城どこに娘が生きててくるか分からないから準備しろ。

독수리 경기다 멈추라!

0: 처분을 산부의 우찌기스 기관총까지 센 놈들은 다 갖고 왔구만.
1: 설이 그 독립군 보러 말이야. 헬마군들령 온 천지 사방 이쪽 수출 깔려있대. 어떻게 탈출한다는 것과
0: 이쯤에서 수작 부려서 뒤로 빠진다고 하지 않든 상하 말이야. 내래 구할 길 만들어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기필코 구해가셔.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매. 우리가 그 독립군 포로를 구해서리 그 병고와 새끼를 만나갖고 곧바로 보동골짜기로 넘어가면 그 장악가가 혼자 남을 게 뻔한데 아이 돌대가리가 아이고서야 지 혼자 뭐하려고 그 매복조 아들마저 전부 보동골짜기로 싹 다 넘어가라고 시켰단겨.
0: 기러기 말이야. 야 새끼 혼자서 뭐하려고.
2: 성매.

0: 갑자기. 동맥근은 없어.
1: 기구이 무슨 소리야?
0: 장아.
1: 장아?
2: 도쿠다, 야쓰다, 주문아!

0: 시군대를 끌고 삼촌까지 가서 거기서 추격대하고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게 임무라. 기말이요?
1: 동목군이 봉화동에 매복해 있음.
2: 우리 매복 지점이 여기 봉화동임에. 아무리 이 추격대 아새끼들을 잘 끌고 들어온대도 요 포위망 안으로 안 들어올 게 뻔하지비.
3: 그래. 이 놈들을 끌고 온 이장아 일본대장이 이 적후병들이 다녀갈 때까지만 여기 상촌에서 시간을 버티면서 끌어준다면 죽음의 골짜기까지 밀고 들어온 추격대 아새끼들 대가리에 총탄 세례를 퍼부어 주었어.
4: 내가 마지막으로 본 동네 군수가 백이한 대신 만약 그 수가 늘지 않았다면 지금 월강 추격대에 병력과 화력을 파악하고 전부 러시아 쪽으로 퇴각했을 거야. 어서 피하시오.
0: 기리타마, 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장하이 갓나 새끼는

0: 월감 추격대 본대가 올 거야. 빨리 피해.
1: 나가리 닥치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따뜻한 남쪽 맨 아래로 가서 나랑 괴기나 잡고 살자.
0: 난 임무가 있어서.
1: 뭔 임무? 너 혼자서 상촌까지 추격대 아새끼들 끌고 와서 너 혼자 뒤지는 임무? 자꾸 똥나발 불지 말라. 그렇게도 죽고 싶냐? 너 인물에 벌써 다 해줬어. 이 정도 버텨줬으면 독립군들 벌써 러시아 넘어가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 거야. 엎드려! 엎드려!

성년! 성년! 이 새끼도 산포 쏴대는 거 보니까 본대가 돌아오지 마! 쫄아!

Šūšās to nūnu, pak sešnic.

지금 참호에 타서 이각상에 기다라! 이기다가 참호야! 야스라노 가오 하기 터트야! 하!

0: 총알이 없어!
1: 나도 안 돼!
0: 나도 총알 두 개 밖에 없어! 일어나! 그만 좀 빨리 살게 놔!

0: 아, 골짜기야.
1: 아무도 없구나.
0: 형.

0: 괜찮다. 이 형이 있잖아. 맹 놓지 말라. 이 형이 있잖아. 좀 해봐라. 어? 대꾸 해봐라. 동생이 성보다 먼저 죽음을 당했네. 기가에 한 번을 죽거나.
1: 방을 채지 않게 꽉 잡고 있으라.

저도 조심.

0: 味方と 어떻게 못 미라클을 누가!
1: 죽는다!
0: 부지런해! 그래! 제 부르라!

이제 전쟁 노릇 그만두고 돌아가서 마음 상쟁이들로부터 네 백성들이라 구하라. 결국 피보는 건 네 백성들 아니가니. 오랫동안 남의 나라 짓밟고 살았으니 내 말 대충 알아듣겠지.

속 시원하고 만기래.

0: 정우대.
1: 아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 맹. 왔구나, 야. 응? 오는 일도 험했을 텐데.
2: 일 없습니다.
1: 든든하다, 야. 그래, 애썼어.

0: 편히 가라.
1: 이제 걱정 말고 고향 가서 편히 쉬시오.
2: 울 언니 만나거라! 밥 좀 전해주셔!

0: 폭풍이 한바탕 몰아치겠디요.
1: 하지 말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0: 어디로 이동합니까?
2: 정산리.

0: 재벌가사 제일 주가 조작 부인의
1: 검찰은 이 씨를 주가 조작 혐의로
0: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 사상 최악으로 하락세
0: 증권거래법상 세계적 부정거래
1: 아무래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2: 더러운 새끼.
3: 근데 그래?
4: 상관없어 다 빼.
3: 어떤 새끼야 이거.
5: 최근 수익률이 좋으셨네요.
6: 별거 아니에요. 작전주 하나 추격해서 좀 먹었죠.
7: 대신 이번에 해리급 하나 준비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봐라.
3: 한 세를 짜야지. 베스트로.
4: 이번엔 제가 직접 인벌브 하겠어요.
3: 아, 이번에 새로 영입한 강현수 차장.
8: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예요.
6: 잡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9: 보지 말랬지!
3: 이리 갔어. 강현수 이 자식이 없어졌어. 주식 빼돌리듯 튄 거야.
10: 계속 주가 끌어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8: 양아치 뻔.

0: 백만장자님은 약간 산으로 부르셨어요. 어, 여기 무슨 텐트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사람들이 텐트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폴이 세계 최고다. 눈에 보이는 데는 다.
0: 아, 좋습니다. 위에를 로리죠! 로리죠! 아~ 오~
1: 세계 1등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10억만 주시면.
0: 10억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2026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올해 헬로루키로 향하는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 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도 라이브 심사 준비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함성이 조금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 저희는 3인조 로큰롤 밴드 오이스터즈입니다.
2: 와우. 젊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 나이 때만 나올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막
1: 저는 이제 20살 07년생이어가지고 네, 저도 똑같습니다.
3: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4: 쌍둥이 사이에 끼시는 기분들 어떠실까요?
5: 기가 많이 빨리긴 합니다.
4: 오늘 가능성이 높아요.

0: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이소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배트 시그널 아시죠?
1: 안녕하세요. 아,
2: 오 카드 가든이다. 와, 와 대박. 와 킨더 조이.
1: 네, 제가 딱지를 시작하는 스타일입니다. 먼저 어떤 팀인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해달라고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음악하는 좋은 팀입니다.
3: 재밌게 놀자!
1: 예! 우!

0: 직업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의사는 가운을 입는다든가, 군인은 군복을 입는다든가. 자신의 음악을 설득시키기 위해선 비주얼, 자료나 의상들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1: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Confined White라고 하고요. 청춘들의 새하얀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 Confined White 축하드립니다.
1: 전에 타이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결의가 많이 다져져 있는데요. 기다려왔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저희 헬로루키가 다 보여주고 오자

0: 로기노. 네, 먹고 싶습니다.
1: 로기노 팀을 조금 궁금해요.
2: 로기노기 견제됩니다.
3: 저희는 연주곡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스트락 밴드고요. 말 적고 소리 많은 팀입니다.
4: 최근에 작업하던 프로듀서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었고,
3: 무대를 진짜 즐깁니다.
5: 라이브 연주에 더 강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원래 한 곡만 준비했나 봐요.
1: 저희 줄이 끊어졌네요.
2: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1: 줄 금방 갈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아, 줄이 끊어질 땐 보통 어떻게 할까요?
1: 그냥 가야 되는데.
3: 그쵸? 이게
1: 또 경연이라 준비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4: 죄송합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0: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체중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허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성자비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the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달려봐야죠.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가볼 건데요. 장마철 빨래는 최강의 난이도 파트 2. 아, 기억나시나요?
1: 장마
0: Part 1?
1: 정말 얘기만 해도 약간 퀴퀴한데
0: 꿉꿉합니다 벌써.
1: 아, 그때 진짜 냄새 아하. 얘기로 한창 예, 열을 올렸었죠.
0: 어, 이거 뭐 나 때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날씨 때문이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1: 맞죠.
0: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오늘 같이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겁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도대체 뭘 기다렸어야 했을까요?
1: 그러게요.
0: 야.
1: 궁금한데요?
0: 오케이.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 냄새야. 이거는 약간 반전이 있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1: 약간 돌려서 뭔가 상처를 주려고
0: 약간
1: 하는.
0: 그런 건가요?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응?
2: Let's not do the laundry
1: Laundry.
2: when it rains.
1: 비올때 빨래. 맞아요,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2: Yeah or no?
1: 예. 그치. 돈, laundry.
2: Don't do the laundry.
1: just wait, 쨍쨍. sunshine and
2: Oh,
1: then
2: we
1: laundry.
2: should wait.
1: 그치.
2: Yeah, you're right.
1: 오케이,
2: My
1: 알았어.
2: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응? 싹? 싹?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et mop?
2: Yeah, like a wet mop.
1: wet mop?
2: Yeah.
1: who is it? wet
2: No,
1: mop? your
2: you
1: friend?
2: know the mop.
1: mop?
2: You know,
1: your socks?
2: they stink like a wet mop.
1: 아우,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발냄새야. 응?
2: What?
1: you 상처받을까 봐말 길게 안 할게요.
2: What?
1: Your foot smell is so bad, you know.
2: Me?
1: Yeah.
2: My feet?
1: Yeah, this is no rain.
2: It's the socks.
1: You're off,
2: Oh
1: off.
2: my.
1: 어 마이 갓. 어 마이 갓.
0: 영어 하나 때문에
1: 네.
0: 건조기 사는 걸로 가기로 했다고.
1: 뽀송뽀송하게 어때요?
0: 그건 인정이지만 돈이 드니까요.
1: 너무 목돈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생활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그럼 빨래는 laundry. Laundry.
1: Alright.
0: Yeah.
1: 자, let's not laundry when it rains. 맞는지 보겠습니다. Mm-hmm. 자, 명사를 썼어요, 아쉽게도.
0: Mm-hmm.
1: 덩어리, 동사를 써야죠. 왜냐하면 하지 말자라고 해야지 빨래 맙시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laundry는 빨래 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빨래 물을 한다라고 해서 이 덩어리 동사를 알아야 됩니다.
0: 아, 그러네요.
1: Do the laundry. 빨래하다. Right? 우리 왜 do the dishes. Remember?
0: 아, 네. 설거지하다.
1: Yes. 그것을 이제 dishes 대신에 laundry로 바꿔준 것뿐입니다.
0: 네네.
1: Okay? 자, 그러면 laundry 나온 김에
0: yep.
1: 이것도 같이 우리 가져갈게요. 바로 빨래를 개다라고 하면 뭐뭐하다 the laundry라고 할까요? 빨래물을 하는 거가 아니라
0: 네.
1: 뭐라고 하면 갠다라는 뜻이 될까요?
0: 왠지 dry.
1: Dry.
0: Yeah, dry the laundry.
1: Okay.
0: Yeah.
1: 자, dry the laundry, dry는 말리는 거죠. 자, 개는 것을 이거는 좀 너무 obvious한데.
0: Yeah.
1: Fold.
0: I fold.
1: Remember?
0: 네.
1: Okay, fold 한 다음에 뒤에 옷을 써도 되지만 그냥 the laundry라고 하면 그 빨랫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old the laundry 그러면 빨래를 개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0: 네.
1: 자, hold on.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하면 let's 알고 있어요. 그렇죠?
0: 네.
1: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심지어 제가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초중급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중급에 가까우려고 하는데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걸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0: 오!
1: 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실제 그럴 수 있겠구나.
0: 아, 익숙하지 않긴 해요.
1: 그래서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는 왕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0: 멋지다.
1: Alright. So let's 뒤에 원래 동사원형 쓰면 그 행동 하자지만
0: 네.
1: 하지 말자는 단순합니다. 바로 let's
0: not 동사원형.
1: Right. 많은 분들이 let's don't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거기 not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아이들이 막 뛰어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달리다가 뭐예요?
0: Run.
1: Run. 그 뒤에 around를 넣으면요.
0: 네.
1: Run around는 단순하게 달린 느낌보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줘요.
0: 네네.
1: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뛰어다니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0: Let's not run around.
1: 그렇죠. Let's not run around. How about this?
0: Mm-hmm.
1: 슬퍼하지 말자.
0: Okay.
1: 슬퍼하지 말자.
0: Let's not be sad.
1: 와우. 안 속네요.
0: Yeah.
1: 네, 그렇습니다. Sad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바로 be를 같이 써줘야 되죠.
0: 네.
1: Right? So let's not be sad. 뭐 today is 뭐 이러면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not run around.
0: Let's not run around.
1: Let's not be sad.
0: Let's not be sad.
1: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정말 슬기 씨가 얘기한 것처럼
0: 네.
1: 날씨를 얘기를 할 때는 주어를 is로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0: 네.
1: 자,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0: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자, 이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0: 예.
1: 하루 정도 더 있다 할 걸.
0: 그렇지.
1: 후회하죠.
0: Yeah, we should have just...
1: 네.
0: 맞아요. 이렇게 비가 올 때 빨래를 하면은
1: 네.
0: 어쩔 수 없이 그 꿉꿉함이 빨랫감에
1: 와, 그게 흡수가 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맞아요. 아. 그러니까 습한 기운 때문에 또 네. 이게 냄새가 가시질 않죠.
1: 맞아요.
0: So 여기에 should have pp니까 waited 할까요?
1: 오케이.
0: Yeah.
1: should have pp를 지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원래는 소개를 안 했었다가
0: 네.
1: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에 몇 번 했었었거든요.
0: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요.
1: 맞아요. 이 예. 부분 여러분 알아두면 정말 인생이 변해집니다.
0: 그렇죠.
1: Alright, so wait 아니라 waited. PP 형태로 썼는데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정답, perfect. I love it. Alright, wait은 단순하게 일단은 기다리다라는 뜻이지만
0: 네.
1: 지금 형태는 원형인 상태가 아니라 PP 상태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아, 이거 맞아. 저번에 한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아, 내가 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뭐 했었어야 됐어. 이거는 보세요. 실제로 했다는 건가요?
0: 못했죠.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보통 원망, 아쉬움
0: 맞아요.
1: 같은 거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아, 뭐뭐 했었어야 됐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0: 네.
1: 영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바로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should have를 줄여서

0: 그냥 should have.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라고 많이 써요. So should have done something. 이러면 아, 뭐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여기서도 should have waited. So 기다렸어야 됐는데 기다렸어요?
1: 못 기다렸죠.
0: That'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괜히 늦게 떠났다가
1: 네.
0: 트래픽 엄청 막힌 거예요.
1: 아, 그런 경우 너무 많죠.
0: That's right. 일찍이 네. early죠?
1: 예.
0: 그래서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떠나다가 원래 뭐예요? 떠나다.
1: Leave.
0: Leave. PP 형태 뭐예요?
1: Left.
0: Go ahead.
1: Yes. Oh, I should have left early.
0: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훅 들어오려면 진짜 표정이나 연기가 막 아쉬워야 되니까. I should have left early. 오케이. Okay. How about this? 주어를 she로 잡아볼게요.
1: 네.
0: 그녀는 사과를 했어야 됐어.
1: Oh.
0: 나 지금 화났어. 이제 안 풀어. 이런 느낌.
1: 그렇죠.
0: 그녀가 사과했어야 됐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Exactly.
1: Wow.
0: She should have apologized. Now I'm angry. 막 이러면서, 아이고.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hould have 대신에 should apostrophe ve로 해서 should have.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 추천. 왜냐면, should have는 하나가 덩어리가 됐으니까 PP 형태만 바꾸면 되거든요.
1: 그쵸. 덜 번거로운 느낌.
0: 그럼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자, 낭독해 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네, 여러분들도 should have로 해보세요. She should have apologized.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Alright, 그래서 교재에 이거 같이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발음할 때 약간 should have처럼 리을 비슷하게 should've.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Should have, right? 자, 그리고요. 질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
1: 네.
0: 그러니까 너 그랬어야 됐어. 이러면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거는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원래는 we should have waited.
1: 네.
0: 이러면 우리 기다렸어야 됐었잖아요. We should have waited. 근데 we 주어하고 should를 순서를 바꿔버리면 should we have waited? 그럼 어떻게 우리 기다렸어야 됐나?
1: 아, 너무 일찍 와버렸나?
0: 그렇죠. 오. Right?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진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질문형, 아니, 그러니까, you know, 물음표 있는 거.
1: 네네네.
0: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should have 발음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다음 문장이 대박입니다.
1: 네.
0: 양말에 젖은 대걸레 같은 냄새가 나네.
1: 디테일하다.
0: 디테일하죠. 네,
1: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
0: 딱 하고, 요거는 젖은 대걸레. 이렇게 된 거죠.
1: 굉장히 후각이 달달되어 계시네요.
0: 맞아요.
1: My socks stink like a wet...
0: 오케이. 일단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동사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1: 이건 너무 저 너무 생소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요게 동사 같은데요.
0: Alright.
1: Like a 이런... 이런 거 같은 냄새 난다 같은데요?
0: Something like that. 네.
1: 그러면은 여기에 젖은 대걸레네요.
0: 오케이.
1: 대걸레. 대걸레는 저는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나눠진 그거 이렇게. 그렇죠.
0: 대걸레가 뭔지는
1: 머리 같은 거
0: 알고 있죠. 그건 뭔지는 알고 있죠.
1: 머비잖아요.
0: 오, 지금 머리카락. 약간 레게 스타일 같은 느낌이요?
1: 레게 알겠습니다. 레게 파티. 근데 머비, 머비 이거다. 와.
0: 오.
1: 아, 왜냐면 이거로 헷갈리는 거예요.
0: 오케이. 네. 그 지금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법을 알았다는 거에 저는 좀 충격입니다. 네. 거의 모르세요. 보통 잠깐만 빅타월인가? 막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O-P. 맞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얘는 신기하게 대걸레라는 명사도 되고요. 대걸레질을 하다.
1: 오.
0: 이것도 mop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이제 mo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많이 쓰겠죠. Stores. Right?
1: 그래서 맞아요.
0: 뭐 거기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요. 그런 aisle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운다든가. 자, 여기 보세요.
1: 네.
0: Wet mop이라고 했죠?
1: 네.
0: Wet

0: 따뜻한 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요? Wet.
1: 젖은 거죠.
0: 젖은. 네. Right?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이 패밀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1: 와.
0: 다들 뭔가 수분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그렇죠.
0: 자, wet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젖은. 그리고 moist는 사실 moisturizer에서 많이 들어봤죠.
1: 예.
0: 근데 그거가 뭐 여기가 막 물이 흥건하지 않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moist는 형용사로 촉촉한 네. 정도. 그리고 soaked라고 얘기를 하면 흠뻑 젖은입니다.
1: 아.
0: Soaked.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았는데 내가 wet일 수도 있겠지만 소나기를 팍 맞았어요.
1: 그래서?
0: 그럼 I'm soake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a wet mop처럼. 처럼이 뭐죠? 뭐뭐 같은 뭐뭐
1: like.
0: like.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죠? 비유할 때 딱 좋은 것이 바로 like something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like a wet mop처럼.
1: 네.
0: 혹은 같이, 같은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얘기를 한대요. 말을 한대요.
1: 네.
0: She talks, right?
1: 그녀는
0: 얘기를 하는데 마유처럼 얘기를 한대요.
1: 아.
0: 말투가 좀 비슷한가 봐요. 그녀는 마유처럼 얘기를 해. For example, 뭐, let's say, you know, I had a sister or something.
1: 예,
0: 그럼
1: 예.
0: 뭐라고 할까요?
1: She talks like Mayu.
0: 그렇죠. She talks like Mayu. How about this?
1: 아,
0: 그거는 사과 같은 냄새가 나는데?
1: 오.
0: 뭔가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그건 냄새가 난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It smells.
0: It smells. 자, 사과 같은.
1: Like an apple?
0: 그렇죠. 오. It smells like an apple.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1: 오,
0: 뭔가
1: 야.
0: 비교한다는 느낌? Alright, 비유한다는 느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She talks like Mayu.
1: She talks like Mayu.
0: It smells like an apple.
1: It smells like an app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내 양말은 stink 하는데 마치 a wet mop처럼 stink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러면 여기서 stink라는 게 핵심적인 동사인데요.
1: 그쵸.
0: 이거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1: 네.
0: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1: 나쁜
0: stink를 써요. 얘는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 남은 뭔가 상태일 것 같지만 그냥 smell이라는 동사랑 똑같이 일반 동사입니다.
1: 아.
0: stink. Right?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socks 복수니까 stink 썼고 만약에 뭐 my shirt면 stinks. That's right. 이거는 일반 생활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tink. 자, 그러면 요거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써보세요. 과거형, PP형 뭘까요? 왜냐면 처음 들어봐서 이거는 기대는 안 할 건데.
1: 야, 이건 정말 stink. 전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가요.
0: Uh-huh.
1: 예,
0: Just try.
1: stink. 왠지 stunk 같아요. Stink, stunk, stank.
0: Stank. 오, stank. 오, stank 느낌 좋은데요?
1: 자, 괜찮죠?
0: 정답은요?
1: 예.
0: Stink, stank, stunk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1: 약간 접근이.
0: 근데 이런 패턴 은근히 많아요.
1: 맞아요.
0: Right? Sing, sang, song.
1: 맞아.
0: Right?
1: 예.
0: Okay? 에, 어. 이렇게 과거형, PP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과거형, PP형 써보라고 하면 아, 이거 언제 다워요? 하시는데요.
1: 네.
0: 외우는 거라기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불규칙도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턴을 좀 읽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1: 아.
0: 그래서 stink, 뭐 악취가 난다. stank, 악취가 났다. 그리고 have pp로 쓰게 되면 stunk.
1: 어허.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0: 자, 이랬을 때 딱 듣고서
1: 약간 빈정상할 수 있거든요.
0: 어, 아니,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
1: 아.
0: 이거를 그 빨래 탓으로 돌리려고 했던.
1: 그쵸.
0: 어.
1: 남편한테
0: 네,
1: 일침을 가하는.
0: 일침을 가했습니다.
1: 네. Oh, that's not the, that's just your feet.
0: Yes.
1: 그거는 당신의 발냄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알 것 같고. That's not the 습기.
0: 습기.
1: 습기, 아. 습기는 fog예요. Fog,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로 foggy. That's not the foggy.
0: 점점 미궁으로 빠져.
1: 왜요? Foggy가 엄청 많으면 우리 엄청 모이스처 하잖아요.
0: Foggy는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죠. 어, 그건 안개가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명사는 fog예요. 자,
1: 아, fog.
0: 아무튼. That's not the,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 아!
0: Humidity.
1: 맞아요.
0: 들어본 적 있나요?
1: 네.
0: 자, 이 humidity라고 하네요. Humidity라고 거의 여기가 flap이 나서 그러긴 한데.

0: 이거는 습기, 습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이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형용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습한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까지만 쓰면 됩니다.
1: 아, 네, I know.
0: 바꿀 건 없어요.
1: 휴미드까지만 쓸게요.
0: 오케이.
1: 예.
0: 정답. Perfect. It's really humid. 이 단어는 뭐, 그쵸. 날씨를 얘기할 때 명사를 쓸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1: 그쵸,
0: 말해서.
1: 그쵸.
0: It's hot, it's cold, it's chilly, it's humi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것의 명사를까지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humidity, humidity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거 간단하게 짚기는 했는데요. 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1: 예.
0: 저번에는 because of에 집중을 많이 했죠.
1: 네.
0: That's because of you.
1: 맞아요.
0: Is it because of me? 그런데 원어민들 얘기를 할 때 뭐뭐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너야.
1: 아.
0: 이렇게도 씁니다. 전에 한번 건드린 적이 그쵸. 있기는 해요.
1: 예, 예.
0: Okay? So 여기서 사실은 That's not because of the humidity.
1: 그런데,
0: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you know, That's 무엇? 이런 식으로도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Okay? So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that's 명사 이러면 물론 그건 명사야. 이렇게 쓸 수 있죠. That's a car.
1: Yeah.
0: Right? 하지만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뭐뭐 때문이야도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하면서 이거 무슨 이렇게 방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이랬을 때 그거 내 향수 때문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향수용으로 뭐예요?
1: Perfume.
0: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내 향수야. 혹은 향수 때문이야.
1: That's my perfume.
0: 그렇죠. That's my perfu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무슨 그 악취가 나지. 이게 막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랬을 때 그거 너 머리 때문이야.
1: 아.
0: 머리 안 감았잖아. 그러면 because of도 가능하지만 그건 너의 머리다.
1: That's your hair.
0: 그쵸? Hey, that's your hair.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겁니다.
1: Yes.
0: 자연스럽지 않아요? 나름대로.
1: 네.
0: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at's my perfume.
1: That's my perfume.
0: That's your hair.
1: That's your hair.
0: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1: Oh, that's not the humidity.
0: Yeah.
1: That's just your feet.
0: Very nice.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오우.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There you go.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여보 발냄새야.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2: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3: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2: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Should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쵸. 네,
0: 연기하는 느낌. 아, 했어야 되는데.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했는데. 아, 내가 일찍 떠났어야 됐어.
1: I should have left early.
0: Ooh, very nice. 자, 두 번째. 걔는, 그녀는 사과했어야 했어.
1: She should have apologized.
0: 그렇죠. She should have apologized. 자, 마지막은 yeah 하면서 맞아요.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냥 기다렸어야 했어요.
1: Yeah, we should have waited. We should have just waited.
0: 네, okay.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hould have left early. She should have apologized.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다음 볼까요? That's 명사. Mm-hmm. 단순하게 명사야 그거란 뜻도 되지만 맥락에 네. 따라 그것 때문이다도 된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1: Oh, that's your hair.
0: That's your hair. 그건 내 향수야.
1: That's my perfume.
0: 그죠, that's my perfume. 세 번째, 아, 그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그 humidity 때문이 아니다.
1: That's not the humidity.
0: Very, very nice. Mm-hmm.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at's your hair. That's my perfume. Oh, that's not the humidity.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4: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4: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0: 네, 오늘 슈르 PP 위주로 조금 입영적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Let's not do the laundry when it rains.
1: Yeah, we should have just waited.
2: My socks stink like a wet mop.
1: Oh, that's not the humidity. That's just your feet.
2: What?
1: Yeah.
2: No, it's the wet weather, the rain.
1: No. That's not because just your feet smell is so bad. You know.
2: No.
1: Huh? 알텐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Mm-hmm.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ick up your ticket today.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Mm-hmm.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아, 난 그 차를 샀어야 했어. 아, 내가 그 차를 샀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샀을 때
1: 네.
0: 패턴이죠. 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죠.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1.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또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천 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뤄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결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로우 덴시티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에 무단 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 덴스티 라이포프로틴인데요. 하이 덴스티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 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 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이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 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고기,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 코웨이 환원 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제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대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지질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

드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그럼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칼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의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3: 제로투라고.
2: 네.
4: 제로투 뭐예요?
3: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5: 지금 제도 이외에 봤어요.
6: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7: 좋아요 많이 안 달렸는데.
6: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8: 저도 삭제예요.
9: 아,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 야, 이거 잘 어울린다.
8: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0: 5 shillings. Look at this!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구름 위에 있다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1: 저희가 저기 그 상우람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2: 예, 지수선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연세도 70 한 몇 살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0: 해발 1000m 높고 높은 곳에서 산처럼 묵묵히 정진하며 살아간다는 스님.
3: 무화경기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0: 이른을 훌쩍 넘은 노승도 이곳에선 여전히 수행자. 때맞춰 비우고 덜어냅니다.
3: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0: 오늘은 구름 위에 산다는 스님을 만나봅니다. 바람도 구름도 더디 도착하는 경남 밀양 운문산. 깊은 산속, 흔히 오지라 부르는 곳에 홀로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처음부터 녹록치 않은 산행. 가쁜 수온 몰아 쉬며 3시간 만에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1: 아, 덥다. 스님.
3: 아. 혼났지요? 왜? 네, 좀 쉬세요.
4: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고향을 좀 짓게요.
4: 모르겠어가지고.
3: 올라가지 왔어요. 그냥 온갖 거 다 있는데. 아, 식초. 예. 예, 잘 쓰겠습니다. 식초 좋은 거 하고. 이거 무겁는데 그래요. 아이고.
4: 번호가 혹시.
3: 예, 네, 있습니다. 예. 예.
4: 또, 과일을 못 드실 것 같아서 사내기. 예.
3: 아, 저 부채만한테 올려놓지.
0: 암자에 들어온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먼저 올린다는 지수 스님.
3: 그 가족을 얼마나 정성인지 만지라고 말이야. 여기 저런데 신라 때 이제 하랑들의 이제 기술원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절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데가 있다고, 토굴이 좋은 데 있다고 해요. 그때 구경삼아 온 것이 이제 산 너머로 왔죠. 그때 뭐 너무 좋은 거라요.
0: 그렇게 무작정 찾아왔던 상우남. 구름 위 암자라는 그 이름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스님은 그저 좋았답니다. 그 기억 가슴에 남아 다시 돌아와 정착하고 산 지 20여 년. 홀로 사는 남자치고 시간이 꽤 많지요.
5: 주방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3: 예, 아니 맞습니다. 이부 우리 뭐 하는 등산꾼도 지금 어쩌고 가져오니까.
0: 공양 짓는 일만큼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스님.
3: 나무라고 뭐 그래 밭은 별로 없습니다. 그 찜, 전문 메이커 찜만 했습니다. 오신다고. 여기 여기서 심은 거. 또 오늘 산나물이고. 네, 됐죠.
4: 네, 감사합니다.
3: 저음 다 주세요.
4: 네.
3: 이쪽에 한 분 안 계시고. 계세요.
4: 먼저.
3: 네, 됐습니다.
0: 손수 키운 것들로 지은 공양.
4: 밥이 엄청 맛있는데요?
3: 야, 못 봤죠, 뭐. 그죠?
0: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산중 밥상입니다. 해발 1000m 고지의 작은 암자. 전기는 태양광 전지판이 전부.
3: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제, 불 약간 켜는 거. 그 외에는 안 됩니다. 텔레비도 못 보고.
0: 물론, 수도도 없지만, 그래도 샘물이 있어 불편이 크진 않답니다.
4: 제가 한번
3: 아니 아닙니다.
4: 그래도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3: 아니 제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좀 쉬셔야지.
4: 아니
3: 아닙니다.
0: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스님에겐 이 모두가 수행이라죠.
3: 내 마음 닦는 건 똑같죠. 때 같은 거 있는 거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런 거 이제 다 닦는 거죠.
0: 기꺼운 마음으로 밥값을 하며 마음을 닦고 들여다보는 시간이랍니다. 햇살도 제 몫을 다하는 시간. 따스한 햇살이 아낌없이 보시한 초록의 숲으로 포행에 나섰습니다.
3: 이 길이 이제 옛날 길이죠. 옛날에 이리 다녔는데.
0: 늘 다니던 포행이라고 해도 스님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노승의 발걸음.
1: 스님, 숨 안 차세요? 숨 안 차세요?
3: 차죠. 운문사 할 줄 구경하죠.
0: 힘이 좀 들더라도 온전히 내 몸으로 공을 들이라는 스님의 설법인 셈입니다.

0: 밑에가 다 호랑이. 딱 호랑이가 이렇게 털고 있는 거. 딱 내려와가지고 머리 탁 뒤쪽 털고 있는 거. 이게 청도 운문사에서는 호구산이라, 이 산을. 다 호랑이 산이라. 그럼 쉬십시오. 예.
1: 호랑이 산에서 스님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0: 뭐 그냥 여기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좀 찾고 그럽니다. 무화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1: 수행이란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일. 올해 75, 노승이 취득해야 할 삶이란 무엇일까요?
0: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2: 이곳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예, 전생에 몰라요. 여기서 아마 그래도 중요를 했지 싶어요. 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1: 오직 자연의 시간만 존재하는 이곳에서 스님은 오래도록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새소리가 정다운 손님을 불러왔네요.
0: 우리 보살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가물어가지고 쏘싼 거.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이 보살님은 이제 자주 오십니다. 이 처사님도 자주 오시고.
4: 스님 좋아하시는 쑥닭.
2: 아, 닭이야.
4: 반찬.
1: 제 몸 하나 오르기도 힘겨운 길. 묵직한 배낭 치고 올라왔답니다.
0: 김치하고 뭐 반찬, 밑반찬 많이 가져왔네요. 저녁에는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좀 이따.
2: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5: 네, 저도요.
6: 가끔씩 올라오거든요.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1: 도착하자마자 2일부터 거두는 일행. 이런 날 스님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죠.

0: 그건 다 왜 빼내는 거예요?
1: 요거는 이제 이제 불기 닦으려고요. 소파 붙임 오신 날. 요 물기 없이 있다가 잠 닦아뿌리.
2: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3: 또 닦는 마음.
4: 그것도 닦고 내 마음도 닦고. 닦다 보면 내 마음을 더 깨끗이 닦이는 거죠.
1: 사람도 이제 많이 닦으면 강나듯이 똑같습니다.
5: 사람 닦으면 강납니까?
1: 그렇죠. 이제 마음을 닦으면 이제 번뇌가 없어지니까 강명이 부처님이 강명이 나는 거예요. 신하지요.
2: 닦을수록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1: 그냥 보고만. 이렇게 내가 전문가가 해야지.
2: 스님의 밭에도 계절이 무르익어 가네요.
1: 여기 제일 맛 좋을 때입니다.
2: 이 텃밭엔 뭐가 자라나요?
1: 뭐 감자. 예, 고추, 예, 도마도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2: 햇볕이 키워주고 바람이 응원해주며 자란 것들. 거기에 보살님의 수고가 더해져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 상당히 덕분입니다.
4: 스님 직접 재배하신 상품 상품.
1: 네, 이거 밭에서.
4: 밭에서.
2: 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 그대로 살아나는 자연의 성찬.
4: 말이 필요합니다.
2: 소박한 공양에 마음까지 꽉 차오릅니다. 호젓할 것 같아도 하루가 바쁜 스님의 산중 생활. 아궁이에 불 떼는 것도 스님의 일상이자 수행입니다.
0: 저희 따뜻하게 자라고 그렇게 주신.
1: 예예. 예. 그러면 못 자요. 약간 떼놔야 뜨뜻한 피로도 풀어지고.
2: 활활 타는 장작불과 함께 마음속의 번뇌도 다 불사르고 나면 어느새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스님은 저녁 예불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시간 수행자가 체득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아, 저쪽이 이제 서방, 이제 서쪽이니까 서방경도 극락세계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처님한테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오늘 못 봤습니다. 피곤하신데 주무십시오. 네. 너무 하면 자야 됩니다.
0: 삶이 단순해지는 스님의 암자.
2: 춥지 않으시겠어요?
3: 그래도 추워도 침낭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1: 다음에 영상 한 7, 8도 안 될 건데 7도. 냉장고보다는 좀 따시다만.
3: 냉장고 드시다고요. 열 다섯 개 호텔부터 더 좋습니다.
1: 진짜 공기 좋고 네. 또 풀을
3: 부서.
1: 풀을 비워놓으니까 더 좋죠.
3: 그래 스님.
1: 네? 네. 풀을 비워놓으니까 더 좋아요.
0: 깊어지는 밤 암자의 문지방 너머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흐릅니다. 늘 첫 마음을 죽비처럼 깨운다는 스님. 산중 암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기지개를 켠다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0: 납니다. 저쪽에 계시오.
1: 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위험한 길이지만 스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네요.
0: 이 나무가 주목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이 음문산에 이제 딱 숨어 있다 보니까 네, 몇 사람이 몰라요.
2: 아,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스님 혼자 포행 오시는 길.
0: 옛날 주목나무로 부처님 조성했다 그래.
3: 기운을 받으셨어요?
4: 네,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는 주목. 그 특별한 기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산중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연들이 내려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누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0: 엄마가 옛날 살림을 잘했는가 봐.
5: 일주일 남았어요. 잘 뵐게요.
2: 잘 뵐게요. 감사합니다, 스님.
0: 죄송하세요. 앙액기 한 입을 나는.
2: 고생하셨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잘났게나 간댄 모살.
3: 왔다 이렇게 가면 또 화전하시겠어요? 어떠세요?
0: 네, 그래도 뭐 이제 만성돼가지고 좀 편합니다. 옛날에 그러니 하고 이제 이제 나 예, 바쁘니까 또 내려가셔야 되고. 예,
1: 비우고 또 비우는 것이 수행의 길. 해발 1000m 구름 위 암자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체지고 쫀득한 가마 속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

0: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먹어지기가.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0: 식이네. 와.
1: 이야.
2: Зардо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ыйык тутан жерибиз деп.

0: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누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 네, 되게 잘 알았습니다.
2: 어,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극단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0: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푸른 낙원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한대와 고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마음이 부자라 위로를 받았죠.
1: 야, 어떡해.
2: 그림 같다, 그림.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0: 이런 풍경 속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요?
3: 60살 길게만 보면 74살 바로 길긴 사이엔 길긴 길리고
0: 지친 마음을 회복해준다는 소문의 낙원 자르달리로 갑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키르기스스탄. 끝없는 초원과 거대한 설산이 펼쳐지는 유목문화와 트레킹의 나라인데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다는 낙원을 찾아갑니다. 여정의 시작은 이시쿨호입니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대로 텐산 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뼈대를 이룹니다. 날 것 그대로의 거칠고 장엄한 자연이 압도적인데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립니다. 초원과 만년설은 물론 내륙 한가운데 크고 아름다운 호수도 품고 있죠.
2: 제가 그 특전사 시절에 여러 오지를 다녀봤지만 이 차갑고 맑은 공기, 이거는 정말 독특한데요?
0: 절벽 너머에 있다는 푸른 낙원을 찾아가는 여정.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0: 이시쿠로 남쪽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1: 와, 높다. 와.
0: 황토색의 산 절벽이 웅장합니다. 잠깐만 봐도 세월의 두께를 느낄 수 있죠.
1: 높게 솟은 협곡 사이로 미로처럼 길이 낮아 있는데요. 한때 이곳은 강이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잊혀진 강들의 골짜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과거 강의 물길이 바뀌며 메마른 계곡으로 남았습니다. 지형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데 낮에 햇빛이 강렬하면 은빛처럼 반짝이는 장관이 연출된답니다. 근데 아래는 시야 확보가 안 돼 답답합니다.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겠습니다.
1: 이쪽 사이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미로 같은 길이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길에서는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이 지형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제가 만든 길이 어려운가 봅니다.
2: 길 있는 거 맞아요? 어?
1: 제가 가는 곳이 다 길이라니까 길은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0: 저는 두려움 없이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해낸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 특수 기술을 접목해 지금은 야생에서 모험을 즐깁니다.
1: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흙은 잘못 밟으면 흙이 미끄러지고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기상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맑은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올 확률이 있으면은 이런 흙길은 최대한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0: 근데 폭이 한 사람 걷기에도 좁습니다.
3: 은혜씨.
1: 네.
3: 같이 가요. 천천히 가요.
1: 천천히. 지금 너무 넓게 시야를 보지 마시고 이 좁은 길만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이거 드론으로 찍으면 되게 귀엽겠다.
0: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에서 보면 희극입니다. 여행도 인생과 닮았네요.
1: 우와, 여기는 입이 턱 막히게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풍경님 보세요.
0: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탄생한 하나의 조각품입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이제 이시쿠를 떠나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낙원으로 소문난 오지 마을을 찾아갑니다. 바트켄주는 거친 고산 산맥이 즐비하고 살구의 수도로 유명한데요. 자르달리 마을은 타지키스탄 국경까지 더 들어가야 합니다.
1: 와, 근데 여기 오니까 이 차갑고 이 맑은 공기, 이 공기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병풍 같은 이 설산. 쫙.
0: 길이 험해 사륜차를 타고 가야 한대서 기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살람 알라쿰.
4: 안녕하세요. 돌치들아, 돌치들아.
1: 예, 반갑습니다.
5: 이 사람은 요즘 MS.

0: sözü var. Zar dışında olsa zar dalda emeği vardı bence. Hem ilgeri başında öyle. Yol ayağı kıyın öyle.
1: 험준한 바위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외딴 마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전기와 통신이 안 되고 겨울이면 도로가 끊겨 1년의 반은 단절됐었답니다. 가기가 어려워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먼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못 가 비포장 도로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바위산도 수없이 지나쳐 갑니다.
2: 비포장 길을 따라서 오는데 정말 이 험한 길을 달려도 아직 또 한참을 더 가야 되는 그런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
1: 옆이 낭떨어집니다. 저 아래로 강이 흐르는 절벽 위를 달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길이랍니다. 누구는 세상 끝으로 가는 것처럼 험난했다던데 그보다 나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3: 아, 자르달가 지내던 거예요. Азырда Зардалыга жол азыр бар, бирок вакыттуу жабык турат да, себептигинде биз жумуш учурундабыз.
1: Жылдан эбутто маалло향하는 도로 12km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산이라 길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낙석 위험이 많아 일의 진척이 더디답니다.

0: 3시간을 달려 마침내 자르달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척박한 돌산들 사이에 펼쳐진 푸른 낙원. 과거엔 꼭 가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1: 그림 같다, 그림.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은 그림. 맑고 상쾌하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이걸 좀 담아서 드리고 싶은데.
0: 멀고 외지지만 이곳에도 내일은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다리죠.
2: 9명입니다.
0: 아이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봅니다.
1: 학교 수업 끝났어요?
3: 아, 저.
1: 안녕하세요. 살람 알레이쿰. 아, 여기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4: 저 가서는 저 샤타 바이나스 요즘에 학교 디렉터 알람모가림.
1: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9명 있는데 전교생이 9명인 거예요?
4: 아들은 아들 고발라고 그러라.
5: 네, 네. 네,
4: 제 토라. 오케이. 마르클라란 장위련 측들도 겔세 보소거든 케트르베인다. 겔. 가져와서 탔단다. 발달 오크슨. 그 아가슨 거름 이니 세셋 되겐. 봐. 탈 탈비 알 메모를 했는데. 꼬마야
0: 꼬마야. 제가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쳤는데요.
1: 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두. 네. 아차! 아! 너무 작았어. 신발이 엄청 무겁다. 야, 웃지 마!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둘. 아우, 잠깐만, 너 왜 이러지? 하나, 둘, 셋. 으쨔, 으쨔, 셋, 넷. 꼬마야, 꼬마야. 어, 숨 차. 어우, 너무 낮아.
0: 저는 줄 돌리기 당첨입니다.
1: 오, 좋아! 이야! 이야! 또 주먹이랑 또 뭐하고 놀아? 이거 말고?
0: 고무줄을 넘는 건데 높이뛰기와 비슷합니다.
1: 오! 이야!
0: 고무줄이 높아질수록 묘기 대방출.
1: 물레방아를. 자! 올려, 올려!
0: 해질녘까지 고무줄 놀이를 하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곤 했던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좁은 골목길 마지막한 뒷산 언덕도 집집마다 봄이 푸릇푸릇한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돼요? 살람 알레이쿰.
6: 네, 탁파.
1: 네, 쭈루루 쭈루루 들어오시래요.
7: 예, 살람 알레이쿰. 반나시 살람 알레이쿰.
8: 살람 알레이쿰.
7: 알레이쿰 알레이쿰.
1: 저희 한국 EBS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7: 대개면 기르차이 제스가 하나 있다슨.
1: 라흐마트, 라흐마트.
7: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Vay rahmat, umurun uzun bolsun.
2: İrke murul çültömen, oraya saşıpşo, ranın. Piyonu pimda irke.
7: Biz de şöyle doğal kapoyettik.
1: Aa, ne? Oraya saşıpşo, çoto. Rahmat.
0: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너무 반겨주셔서 어리둥절합니다.
1: 아 여기 어머 이거 뭡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0: 두 분이 막 식사를 끝내셨대요. 상을 치우기 직전에 제가 온 거랍니다.
7: 세레드 게레트가 밀겠는데 다음 바스카서 다음 담아줘서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하는데.
1: 아버님 이거만 해도 정말 진수성찬 같습니다. 지금 반찬도 다 차려있고.
0: 오지라 손님 자체가 귀해서 더 반갑다네요.
7: 오늘 남아 뒤에 있으면 뭐한테 언제 쓴 거 뭐한테 언제 쓴 거.
3: 아.
7: 가시면 쓴 거 뭐. 우이 사이즈 우이. 무슨 무마지 무니 무 살라티야 말은 술자 사이즈 메지에이밀에.
0: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전통 요거트 음료입니다. 진하고 풍부한 맛의 카이막은 손님이 왔을 때 꼭 내놓는 유제품이라는데요. 맛이 어떨까요?
1: 마늘?
7: 도는 카이막이 약속 불렀다.
5: 산에서 나오는 카이막이
7: 샤다는 뚜달 라시더랬다.
5: 도시에서 나오는
1: 와 이 되게 입 안에 들어가자마자 싹 녹는 게 하나도 달지도 않고 엄청 맛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3: 은하.
0: 잠깐 동안 친밀해졌습니다. 이게 밥의 힘이죠. 밥도 얻어먹었는데 밥값은 해야죠.
1: 야 오늘 우리 아버님 일꾼 제대로 하나 생겼다.
0: 고산 기후에 척박한 지형이라 감자가 주식입니다. 작년에 농사 짓고 좋은 것만 골라뒀답니다.
1: 우리가 먹는 노란색 껍데기가 있는 감자고 얘는 빨간색 고구마처럼 감자 색깔이 그래요?
3: 미대이래. 워낙 시름 볼로트.
1: 약간 그 고구마 같은 감자네요.
0: 두 품종을 함께 심으면 감자가 더 굵게 자란대요. 보통은 수확까지 석 달 걸리는데 빨간 감자는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답니다. 타지의 자녀들도 먹고 남는 건 팔기도 한다니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1: 예지, 원래 저 없었으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아이고. 제가 잘 왔네요.
0: 농사엔 지렁이와 가축의 배설물만 사용합니다. 이들이 푸른 자르달리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부부의 낙원입니다.
1: 예제 어디 가는겨?
3: 예제 순대.
0: 얘기해 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1: 언니.
0: 그래서 언니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 춥다고 옷도 빌려 주셨어요.
1: 은매, 와, 와 소가 많네요.
0: 자르달리에선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1: 아 귀여워. 얼마나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3: 원대시간 보았다. 쿨이네 보았다.
0: 소 젖을 짜러 왔는데 송아지가 먼저입니다. 젖을 짤 때는 꼭 어미 곁에 송아지를 둬야 한다네요. 생각보다 우유가 많이 나옵니다.
1: 이거 한 통 다 받아요?
0: 고기는 물론 유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이 큰 재산인데요. 젖을 짜는 건 여성의 일이랍니다.
1: 저거? 저거? 에? 어떻게? 이렇게? 자. 어떻게 안 잡네?
6: 말아서만.
1: 어떻게 안? 어? 안 나? 어? 어? 어? 저는 조금.
0: 같은 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1: 이게 하니까 아플 것 같아서 세게 못 하겠어요.
2: 그렇죠. 가토바스 간접.
6: 오르와이트. 오르와이트. 오나 말도 답이 같은 선택을 간.

0: Özün matı bu ödemesini yapıp sayısın değil mi? Her neyse özün ığı var değil mi?
1: Han 1리터 넘게 받은 것 같은데요. 와 고마워. 많이 먹어. 와 따 왔다매. 젖을 짜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갓 짜낸 생우유는 상온에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0: 아이란.
1: 아이란.
0: 아, 아이란단 뭐야, 와. 아, 뭐야, 와.
1: 아, 아까 그 소주 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부실 우유 따서 온 아이란단.
2: 따서?
0: 응, 만화 뚱이 또 올랐어, 나만한테. 만화 뚱이 또 올랐어.
2: 이렇게 이제?
1: 발효를 시키면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0: 비싸다 추. 저거 추가는 요새 데리스 소환에 데리스. 얼마나 많이 다 무슨 많이 안 났다? 무슨 많이 안 났? 데집 거서? 이거 사업 할 때 푸시르와 누 유튜브 안 가이드 보가 고입 문에 푸시 문에 많이 나올 가이드 푸 가다가 고입 가다가 고릇 가릇 매니에트 컵.
1: 한 시간의 작업 끝에 아이란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식사 대접 때 빵에 찍어 먹었던 발효유입니다.
3: 아, 이렇게 이렇게? 아.
1: 힘이 필요한 건 제가 해야죠. 힘은 센데 조절이 안 됩니다.
3: 아니 이거 여기에서 그 약간 그 시큼한 그 요거트 냄새가 나요.
0: 아, 저다 고속으로 요거트. 나 들어온 요거트. 아저면 제대로 같이 먹으렴. 난 고속 입치스니.
1: 순도 100%의 맛은 어떨까요?
0: 나 먹을.
3: 오, 진짜 요거트 같아. 우리 그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이게 좀 더 묽은? 네. 그런 맛있는 요구르트 같아요. 와, 발효가 제대로 됐는데요?
1: 건강에 좋다는데 남길 순 없죠.
3: 아!
0: 사로스.
3: 아,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자르달리 마을엔 아직 제대로 갖춰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댁을 찾아가려 했는데 자미라 씨가 방을 내주셨어요.
3: 여기서 자고 가요? 여기서? 아, 여기.
0: 알라흐튼 코노구순, 미만순, 센순다 자타순, 오시십제든 산피렘, 데입데말라순.
1: 자녀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부부만 삽니다. 바닥엔 양털로 만든 시르닭을 몇 겹으로 깔아 냉기를 막았습니다.
3: 여기 들어오니까 방이 되게 아늑하고 지금 밑에 이거 양털 이불은
0: 장준들이
3: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신 거예요?
0: 직접 기스클람.
3: 와, 진짜 하나하나 다 이게 손으로 다 만드신 거구나. 아이고, 이렇게 누워도 되나요? 이렇게?
1: 오! 아이고. 눈이 금방 잠들 것 같은데요.
0: 세술 키즈니스도 캐치메뉴 임대자트만 나도 리더자트하고 저거 있어.
3: 일찍 누우세요.
1: 꼭 친정집에 놀러 온 듯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정착해 자르달리라 이름을 붙인 건 500년 정도 됐다는데요. 가파르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 마을은 유지돼 왔을까요? 그 시작을 찾아 마을에서 계곡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3: 여기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4: 파운드 심으면 그런
1: 소리. 여름에는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풍부합니다.

0: 풍부해진답니다. 주변이 온통 돌밭인데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1: 이 블루스 마을에서 나보다 훨씬 불쌍해. 아, 불쌍한 게 그건데. 문어 약간 타셔간 데 메스 보여서 굴러 끌겠는데 불쌍해.
0: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계세요?
1: 네,
0: 계십니까? 잘 가꿔진 과수원에 살구나무가 가득합니다. 500년 전 자르달리 마을에서 살구나무를 처음 심은 곳이랍니다.
2: 어, 저기 말도 있고 저 누가 계시는데요?
3: 딱딱딱딱.
2: 오!
3: 딱딱딱딱딱딱딱.
2: 살람 알레쿰.
4: 살람
2: 와, 이게 다 살구나무인 거죠? 이렇게.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았을 때 이만큼 나오면 한 250년, 야, 몇백 년씩 되는 나무들이 엄청 많아 보입니다, 여기. 지금도 살구가 이렇게 조금 맺혀 있습니다. 아, 이거.
0: 농사가 안 돼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아랫마을까지 집집마다 심었죠.
2: 어, 살구 맛이 나는데요? 약간 시큼하면서? 상큼한 그런 살구 맛입니다.
4: 자르달리 деген 그르스인데가 그란사 되겐데 보이니 메밀레데 콜돈다 자르달리 되겐.
0: 수백 년 전 조상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살구를 키우고 바위산의 햇빛과 바람으로만 살구를 말리는데요. 그 맛을 보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4: 아이란 케필.
5: 아이란.
4: 아이란. 아이란과 고수스 옛들 우르다간 아이란도.
0: 살구는 자르달리 사람들에게 없어선 안 될 유산. 수백 년 된 살구 나무들을 지키려고 할아버지는 외딴 이곳에 삽니다.
4: 옛날에 이냐 고수.
2: 아, 또 마지막 살구씨까지. 와, 이게 바로 삼합입니다. 살구 말린 거, 아이랑 살구씨까지. 와,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이거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0: 자르달리의 역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할아버지의 과수원이 빛이 납니다.
2: 아, 여기 마을 주민분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 전부 남자 어르신들만 모였습니다.
2: 살람 알레쿰. 에, 아, 우리 가 여기 계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6: 저 들어가는 저 조금 더 수업 걸어. 아르 게임 가서 왔다. 아르 가서 숨 길에 얘기들게 달라가 숨고에 나.
2: 아.
0: 수로 보수 공사는 자르달리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연례 행사라는데요. 그런데 파이프를 도로 한 가운데 묻으려나 봅니다.
6: 대중건강은 무지개 수 길 들어간다. 테크닉 어떤 거 우로 바람다리 어떤 거 응가지 수로 순투받고 못해. 바람에 저 머신 어때 테크닉아.
2: 아, 물이 그냥 위에 이렇게 찰랑찰랑 하니까 이제 파이프로 물 지나가고 위에는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아,
0: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에도 자르달리 마을이 푸른 비결은 바로 수로 덕분입니다. 집과 밭들 사이로 수많은 수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형적으로 마을이 강줄기보다 높은 절벽 위 평지에 있어 깊은 계곡의 물길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끌어왔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필요할 때 수작업으로 수로를 만든다네요.
2: 아유, 금방금방하네.
0: 제대로 군인 정신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이 너무 수월합니다. 마음을 들킨 건가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닙니다.
2: 아, 지금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딱 저 구역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저기, 바로 저기. 여기. 여기! 아버님, 여기! 예.
0: 삽질 참 많이 했죠. 전역한 지 꽤 됐어도 몸이 기억합니다.
2: 아, 특전사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진 않고, 저희 또 그, 뭐 수혜를 입었거나, 뭐, 그 피해를 입으신 그 농민들, 아니면 그 주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민 지원 나가거든요. 그 나가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희 또 삽질도 하고 그 이런 나머지 민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처음엔 분명히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너무 잘했나 봅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니, 일감을 몰아주셨습니다.
0: 이제 마무리 작업. 다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하면 저 잘한 거죠?
2: 네. 예, 어때요? 괜찮아요? 예, 저 잘하고 있어요?
3: 굿, 굿. 잘한다, 잘한다.
7: 잘한다.
2: 잘한다.
7: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와, 감사합니다. 잘한다.
7: 잘한다.
2: 아버님,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7: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2: 지금 거의 마지막 작업이긴 한데 큰 돌, 큰 돌 사이사이에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돌이 들어가고 그 공간을 메꿔줘야지만 이게 나중에 뭐 흔들림이나 이게 고정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을 일에 다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2: 끝! 소라공사 끝! 더 편리해져서 다행입니다.
8: 소는
9: 라흐만.
8: 라흐만.
2: 라흐만.
8: 중자 시리즈 아담과다 테크니카가 말들 가는 가이로.
2: 하이파이브! 라흐만.
9: 라흐만.
2: 하이파이브. 예. 물 보이는 것도 없이 편리하게 이제 지나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르달리 마을 이제 더 편리해졌습니다.
0: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겠죠? 유대감이 돈독한 자르달리, 참 매력 있습니다.

0: 시각 여성들은 요리하느라 바쁩니다. 염소 고기를 큼직하게 깍둑썰기에 감자와 볶아내는데요. 유목민들이 이동 중에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 먹던 방식에서 발전했답니다. 수로일을 끝낸 어르신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요.
1: Biz şu aylardaklar biraz şimdi tamak uyuşturuyoruz dağı, bardağı.

0: Биз менен бирге саламаттап турганга, баарлашып турганга, ушинтип.
1: Жарыдали여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아와 요리, 집안일을 하며 보내는데요. 식사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답니다.
2: 20명 정도?
1: 여름에 남성들이 가축을 몰고 방목을 떠나면 육아에 밭농사, 핫벳을 짜는 일까지 전부 여성의 일. 오랜 유목 전통에서 비롯된 일상적인 풍경이라네요.
3: 마을 어르신분들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살라말리쿰.
1: 음식 끝에 정난다고 하는데 자르달리도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나눈다니 정겹습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서 뭐라도 돕고 싶었는데요.
3: 아, 알겠습니다. 원래 어디 가나 식당에서 이 막내가 숟가락 이런 거 놓는 거거든요.
1: 자르달리에선 자르달리 법을 따라야죠.
3: 저 어디 앉으면 돼요? 여기? 아, 왠지 여기가 이거 제일 어르신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저 자르달리 마을 주민 된 건가요?
1: 이때 한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인사하는 것부터 뭔가 다릅니다.
4: 마을 어르신이 온 것 같죠?
3: 마을 어르신인가요? 저? 살라말리쿰. 아, 다 지금 기립하셨습니다. 제일 어르신인 것 같아요.
1: 이 마을의 원로 어르신입니다. 최연장자는 아니지만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네요. 어르신이 오자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자주 얘기를 나누는 만큼 서로의 사정에 밝습니다.
3: 아니, 잠깐. 이게 뭐예요, 이게?
1: 저는 처음 봅니다.
5: 수트야, 우유든 수트야. 맞았고.
1: 우유가 10리터는 들어간 전통 음식이랍니다.
3: 이거는 언제 먹는 거예요?
5: 물 다 맞다. 아들이한테 제일 다르다. 물다 제주도에서 아저씨들에게 미만다라 거였다. 시다리가 거였다.
3: 속이 궁금합니다. 속이.
1: 만드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3: 오. 약간 퐁신퐁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1: 우유를 한 번에 넣을 경우 허파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넣는데 그게 일이랍니다.
3: 생긴 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되게 고소하네요. 우리가 먹는 그 순대 있죠. 순대 들어가 있는 그 허파와는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질감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고소한 담백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짭조름한 맛도 있어요.
1: 일을 하고 먹어서인지 더 꿀맛입니다.
6: 그르스탄다다 가리에스텔 꼬따 그르스탄다 벌써 색색.
3: 와, 염소고기도 맛있네요. 자, 여기 자주 와야 되겠어요.
5: 괜찮아.
3: 여기 오면 이거 맛있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5: 앉아서 그래.
1: 자르달리도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걱정이라는데요. 그래서 마을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7: 기르시아 탑사 안한 약수저서 우즈데가 러시아가 아메리카가 유럽가 겠다 이순다 자시다 깔사 소가 비스 마나 부야가 있간다.
1: 앞으로 너무 발전할

0: 드실까봐 걱정이네요.
1: 저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감사하고 시골에 온 것 같은 저도 기분이어서 우리 뭐 아버님 만나는 것 같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것 같고 되게 친근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일손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너무 좋았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되면은 자르달리에 또 오고 싶습니다.
0: 생활이 더 편리하고 환경이 좋아진다 해도 이들의 순박하고 푸근한 정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너무 아쉽다. 이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 들었던 것 같아. 예제. 어머, 이거?
2: 새 먹어봐.
1: 아, 가면서? 아, 가면서 잘 먹을게요. 아, 자르달리 살고 와, 호두. 너무 감사합니다.
2: 엄마 라주어서 사가얀, 엄마 두 커스볼. 저런 거 라츠 보슴. 예산아만 제또 알아라.
1: 아우, 또 생각날 것 같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0: 제가 정말 쿨한 성격인데,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1: 진짜 가요? 나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0: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을 해주다니 이런 대접을 또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충만했던 푸른 낙원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Without saying a word, you can light up the
1: dark.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우와, 진짜 미쳤다. 우와. 한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져 있었고, 최종 목표는 7,133.
3: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

0: 고혈압이 있어도?
1: 됩니다.
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0: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다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슈퍼로봇 로디.
1: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2: 뽀로로 귀농!
3: 우리 왔어!
0: 들어와!
2: 안녕!
0: 뭐하고 있었어? 크롱이랑 이거 읽고 있었어.
4: 크롱! 재밌겠다!
0: 쿵쿵! 커다란 괴수 로봇이다 타났습니다. 괴수 로봇은 마을을 부수고 친구들을 마구 괴롭혔습니다.
4: 이제 이 마을은 내 차지다.
0: 그때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 로봇. 슈퍼 로봇이 소리쳤습니다.
5: 당장 돌아가라.
6: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냐? 받아라.
0: 괴수 로봇의 공격에 슈퍼 로봇이 쓰러졌습니다.
6: 별거 아니군.
7: 어떡해. 어서 일어나, 슈퍼 로봇.
0: 괴수 로봇은 계속해서 슈퍼 로봇을 공격했습니다.
6: 이야, 좋아.

0: 슈퍼로봇 정말 멋지다. 그치, 포비?
1: 응, 맞아.
2: 뭐 하는 거야?
3: 슈퍼로봇을 흉내내는 거야. 빨리 쓰러지는 척해.
2: 내가?
3: 응, 로디가 괴수로봇 역할이야.
2: 우와, 내가 졌다.
1: 우린 이만 가볼게.
3: 아참,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 응? 새로 만든 비행기 보여줄게.
4: 정말?
3: 기대해도 좋아.
4: 그럼 내일 봐.
5: 안녕.
3: 어? 로디, 괜찮아?
2: 기분이 좀 이상해.
3: 어, 내가 금방 고쳐줄게. 자,
2: 에디,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어.
3: 어? 넌 마을을 지키는 로봇이 아니잖아.
2: 그런가?
3: 다 됐다.
2: 고마워, 에디. 잘 가.
3: 응, 내일 봐, 로디. 마저 만들어볼까? 자. 완벽해. 다들 놀라겠지?
4: 우와, 대단해, 애기.
3: 아, 못 기다리겠어. 그렇지. 로디.
6: 공격 장치 가동.
3: 어?
2: 받아라, 괴수 로봇. 피용, 피용. 슈퍼 로봇이 지켜줄게. 슝.
7: 어, 아까 그래서.
2: 에디,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어.
3: 로디, 내가 꿈을 이뤄줄게. 어, 여기 있다. 이거면 로디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시작해볼까?
8: 에디는 밤새 로디를 위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3: 좋아, 이 기능도 넣고 이것도.
4: 에디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빨리 보고 싶다.
5: 안녕.
2: 안녕.
4: 로디, 비행기 보러 같이 가자.
2: 응.
5: 에디, 우리 왔어.
7: 들어와.
5: 에디, 안녕.
3: 안녕.
4: 에디, 비행기 보여줘.
3: 아, 그것보다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로디를 슈퍼로봇으로 만들어주는 칩이야.
5: 우와, 슈퍼로봇?
2: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는 거야.
3: 응, 이쪽으로 와봐, 로디. 자, 다 됐어,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2: 하나도 안 변했는데.
3: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밖으로 나가자. 모두 물러서 있어.
5: 알았어.
3: 준비됐지, 로디?
2: 응.
3: 이제 비행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0: 진짜 빨라! 순식간에 사라졌어! 로디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저기 좀 봐!
0: 멋져, 로디. 진짜 슈퍼로봇 같아. 크랑크랑.
2: 아, 정말. 최고야.
3: 로디, 이번엔 두 팔을 들고 손바닥을 펴봐.
2: 이렇게.
3: 이쪽 말고 저쪽으로. 이제 공격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2: 공격장치 가동.
3: 잘했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서 외쳐.

0: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1: 응, 괴수로봇은 어딨어?
0: 괴수로봇? 그런 건 없는데.
1: 그럼 마을을 어떻게 지켜?
0: 잠깐. 뽀로로, 네가 괴수로봇 역할 좀 해.
2: 내가?
0: 뽀로로 살려!
2: 난 안 할래.
0: 그래? 그럼.
3: 애기, 네가 하면 되잖아.
0: 내가?
1: 마을은 내가 지킨다.
0: 못할 것도 없지.
4: 에디는 로디를 위해 괴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5: 조심해, 에디.
0: 걱정 마. 간다! 이 마을은 내가 정복하겠다!
2: 우와, 나쁜 괴수가 나타났다!
6: 괴수요, 슈퍼로봇!
1: 마을을 구해야 해. 공격 장치 가동.
0: 로디, 나야 나. 공격하지 마.
3: 맞아 로디, 저건 가짜야 가짜.

0: 괜찮아. 됐다.
1: 에디, 무슨 일이야?
0: 로디가 나를 구해줬어.
1: 내가?
2: 응, 로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맞아.
1: 그럼 나도 슈퍼로봇이야?
0: 당연하지. 최고로 멋진 슈퍼로봇이야.
1: 슈퍼로봇 출동. 미안해, 에디.
0: 괜찮아. 그리고 난 슈퍼로봇 말고 그냥 로디가 더 좋아.
1: 나도 그냥 에디가 좋아.
2: 난 괴수 에디도 재밌던데. 다시 한번 해봐.
0: 싫어.
2: 에이, 한 번만.
0: 슈퍼로봇, 괴수 뽀로로를 잡아라.
1: 잡아라.
4: 에디와 로디는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좋은 친구랍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있으니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 결말이 궁금하다면

0: 화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2: 에이린이게.
0: 야!
2: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3: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3: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2: 어? 어?
0: 아저씨!
2: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어? 와주세요!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헤큘리스 액션!

0: 그것을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4: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5: 살려주세요.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4: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5: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6: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7: 얼음이라고요? 어? 이 날씨에?
8: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9: 아이스걸?
10: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10: 이건 좀 차가워.

0: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 대!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짜증난. 어?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유가 대서동.
2: 어? 그건 내 스타코야. 돌려줘 이 도둑 녀석들아.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네.
1: 분명히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또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몰라.
4: 좋아 얘들아, 직접 밖으로 나가서 스타코어를 찾아보자.
5: 네 교수님.
4: 호기, 아리, 너희는 다이노월드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특별한 임무를 맡길게. 다이노 본부에서 아기 공룡들을 돌보는 거야.
1: 하지만
3: 저희는 아기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2: 걱정 마, 엄청 활발한 친구가 도와줄 테니까. 가끔 너무 활발해서 문제지만.
1: 너무
3: 활발하다고? 진짜 슈퍼엑스다!
1: 잠깐만, 넌 누구야?
3: 내가 홍이랑 아리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믿어지질 않아. 너무 신기해.
1: 그래.
3: 난 레티야. 아직 정식 다이노윙스는 아니지만 언젠간 꼭 다이노윙스가 되려고 열심히 훈련 중이야. 그런 내가 호기랑 아리랑 같이 아기 공룡을 돌보게 되다니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야호! 어서 아기 공룡들을 만나러 가자. 짜잔! 우리 귀여운 아기 공룡들과 인사해.
1: 잠깐만.
3: 얘들이 아기라고? 물론이지. 그럼 공룡 돌보기를 시작해볼까? 호기, 이 아기 공룡의 그네를 밀어줘.
1: 세상에, 너 진짜 무겁구나. 부스터 액션! 휴, 겨우 밀어줬네.
3: 정말 무겁구나. 호기, 아리, 괜찮아?
2: 벌써 지친 건 아니지?
6: 지치다니, 내가? 이제 겨우 시작인걸.
3: 그래, 맞아. 몸만 조금 풀었을 뿐이야. 아기 공룡들이 너무 신나게 놀았나봐. 다들 배가 엄청 고파진 모양이.

0: 건데?
1: 어, 우리가 먹을 걸 구해올게.
0: 그래, 걱정 마. 잔뜩 가져올 테니까. 슈퍼윙스한테 배울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감탄할 정도는 아니네.
1: 아기 공룡 돌보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0: 그러게 말이야. 저 정도 크기면 먹이도 엄청나게 많이 먹겠지?
2: 맞아. 하지만 먹이 구하는 일은 우리가 전문가잖아.
0: 그럼 우린 슈퍼윙스니까 어서 시작하자.
1: 이상한데? 왜 과일이 이거밖에 없지?
0: 그러게, 훨씬 더 많이 따놨는데
1: 뭔가 잘못됐어. 설마 근처에 과일 도둑이 있나?
2: 응? 어떤 녀석들 짓인지 알아내고 말겠어. 이봐! 과일 도둑들! 거기서! 녀석 딱 걸렸어. 잠깐, 힘이 너무 센데.
0: 호기 구제용 루프 발사. 호기 조금만 버텨. 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였어? 먹이는 전혀 안 구한 거야? 피곤한 건 알겠지만 먹이는 안 찾고 게으름만 피우면 안 되지.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1: 그게 아니야. 우리가 과일을 엄청 많이 모았는데
0: 두더지 같은 녀석들이 다 훔쳐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1: 여기야.
0: 우와, 진짜네. 범인은 두더지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리스트로사우루스가 저지른 짓이 분명해. 땅 파는 걸 좋아하고 지하에 살거든.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 랩터 부스터 액션!
1: 레티 기다려!
0: 혼자 가면 위험해! 돌려줘야겠어. 아기 공룡들이 엄청 배고프거든.
3: 기다려.
0: 그렇게 느려서는 절대 나 못 잡아. 아무래도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4: 완벽해. 저 녀석들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스타코어를 몰래 챙겨가는 거야.
0: 도와줘!
1: 이런, 무슨 일이 생겼나 봐. 레티가 위험해. 내가 구하러 갈게. 넌 과일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해봐, 아리.
0: 오,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서 가, 호기.

0: 방금 그게 섀도우 스피드야? 엄청 빠르고 진짜 멋지잖아. 안돼, 과일! 과일을 두고 왔어. 가지러 가야 해.
1: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리 니 차례야. 시작해.
0: 슈퍼 물대포 발사. 안에 있던 공룡들이 다 나왔어. 이제 과일을 한 번에 되찾으면 돼. 내가 방법을 생각해놨지. 슈퍼 물대포 맥스 파워. 이제 스타코어는 내 거야. 어? 바로 슈퍼윙스의 진짜 비결이구나. 힘을 합치는 거. 덕분에 배웠어. 너희 진짜 멋지다. 어? 무슨 소리야?
2: 얘들아, 우리 왔어.
3: 세상에, 아기 공룡들 돌보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도 레티가 넘치는 에너지로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
0: 짜잔!
4: 수고했어, 얘들아.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빈손이구나.
1: 걱정 마세요, 교수님.
0: 다 같이 스타코어를 찾으면 되죠.
5: 좋았어. 다 같이 찾아보자.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와.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이제서야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러고 심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말랑무지 팩 메이커. 말랑 자르놓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 팩 메이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으쌰, 땀난다.
1: 좀 더 깨끗하게.
2: 깨끗하게.
3: 요정들, 안녕.
1: 지아, 안녕. 청소하느라 바빠서 8시가 된 줄도 몰랐냐?
2: 그러게.

0: 그럼 청소를 마저 해볼까?
1: 근데 누가 오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2: 아,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거든.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맛의 대사라면 이분에게 맡겨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자, 요정계 최고의 요리 천재, 최강 맛돌이 댕댕.
1: 댕댕? 댕댕이가 요리 천재야?
0: 댕댕이라니. 댕댕이가 요리하는 날 우린 댕댕이라고 부르지 않아. 댕댕님! 이라고 부르지.
2: 그런가, 요리하는 날이면 댕댕님은 아주 까칠해지셔. 그러니까 댕댕님의 요리를 맛보려면 여기 아주 깨끗하게 치워놔야 돼.
0: 어, 허, 빨리빨리 뭐해. 자, 지아 너도 얼른 치워. 자.
1: 응, 알았어.
3: 다들 이 댕댕님의 요리를 먹을 준비가 다 되었는가?
4: 네! 준비됐습니다!
3: 먼저 댕댕! 뭐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2: 저는 댕댕님의 요리라면 뭐든 좋습니다! 엄만 삼겹살을 구워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 삼겹살 구이, 오케이! 다음 봉동!
0: 네! 전 댕댕님이 만들어주시는 뜨끈한 소고기국 한 입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3: 소고기국, 오케이! 다음 지야!
1: 난 볶음밥. 새우볶음밥입니다!
3: 새우볶음밥, 오케이! 그렇다면 다들 재료는 준비해놓았겠지?
4: 네, 댕댕님!
2: 여기 구이용 삼겹살,
0: 소고기국에

0: 너무 배고파.
1: 어, 그래?
2: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겠다. 삼겹살 구이, 소고기 국, 새우볶음밥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는 바로!
3: 바로!
2: 야채! 야채는 모든 요리의 기본이다. 야채가 들어가야지만

0: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에? 문제도 네가 내게?
0: 왜? 내가 문제 내는데 불만 있나, 딩딩?
2: 야, 어? 오늘은 댕댕이가 이거잖아.
1: 알았어, 알았어. 불만 없습니다, 댕댕님.
0: 좋아.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에 나오는 야채 다섯 가지를 모두 말하시오.
1: 다섯 가지?
3: 일단 상추. 고기를 먹을 때는 상추, 상추.
4: 그리고 볶음밥을 먹을 때는 당근.
2: 그 다음에 오이인가?
3: 이럴 땐 노래를 다시 불러보면 되지.
1: 좋아, 좋아. 노래 큐!

0: 그래서 노래에 나온 야채는 상추,
1: 당근, 양파,
2: 무, 파 이렇게 다섯 가지.
3: 오호리댕댕.
0: 응?
3: 불만 있나?
0: 없습니다.
3: 딩.

0: 그럼 댕댕님, 저희가 얼른 야채를 구해오겠습니다.
1: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야채를 구해오는 동안 이 댕댕님은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리란 말이냐? 그럴 거야?
2: 아닙니다, 댕댕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계시면 시간이 금방 갈 겁니다.
1: 무슨 퀴즈?
2: 바로 채소가게 퀴즈. 채소가 잔뜩. 채소가게에 당근 한 개가 숨어 있어. 당근을 찾아봐.

0: 말씀하신 야채들 다 준비됐습니다, 댕댕님.
1: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리 천재 댕댕 요리를 시작해볼까?
2: 우와!

0: 먹겠습니다, 쟁쟁님.
1: 맛있게 먹도록.
0: 어, 탱댕님, 어떻게 하면 탱댕님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1: 아, 그럴까? 그럼 먼저 삼겹살부터. 자, 상추 하나를 이렇게 쫙 펼치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서 상추를 오므려. 오므린 상추를 입에 아 넣기 전에 입부터 풀어줘야 돼. 따라하세요.

0: 먹자.
1: 고기 먹자.
0: 아.
2: 상추가 진짜 너무 신선해.
3: 정말 맛있어요, 댕댕님.
4: 댕댕님, 저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0: 뭔가?
4: 상추를 뒤집어서 쌈싸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우.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3: 그게 왜 더 맛있는데?
0: 자, 이렇게 뒤집어서 쌈을 싸면 상추의 부드러운 면이 입안에 닿게 되고 그럼 더 편안하고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
5: 아하!
3: 근데 상추 쌈 싸먹기 좀 어렵다. 자꾸 흘려.
0: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먼저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상추 하나를 얼른. 한 번 더. 고기를 입에 가져가는 동시에 깻잎 하나를.
4: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3: 나도 해볼래.
2: 고기를 가져가는 동시에.
5: 얘들아, 양배추 찐 것도 좀 먹어봐. 쌈장 안 찍어도 달달하고 맛있어.
0: 오호, 역시 딩딩. 찐 양배추야말로 찐으로 맛있지.
4: 어디 어디.
3: 먹어볼래.
0: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3: 우와, 정말 쌈장 안 찍어 먹어도 맛있네.
0: 그치, 그치.
5: 채소 맛이.

0: 사장님, 오늘 요리도 최고였어요. 고기는 역시 상추에 싸 먹어야 제맛이네요.
1: 새우볶음밥은 당근이랑 양파가 들어가야 더 향긋하다고요.
2: 무랑 파를 넣은 소고기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몸에 좋은 이 채소와 함께 꼭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거라.
4: 명심하겠습니다, 댕댕님.
5: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가요.
0: 지아, 우리랑 같이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서 오늘 기운이 펄펄 나겠는데?
1: 맞아. 댕댕아, 아니 댕댕님, 고마웠어요. 내일은 댕댕이로 다시 만나. 모두 안녕.
4: 안녕.
3: 잘 가거라.
2: 댕댕아, 이제 그 말투 그만하자. 지친다.
6: 하긴 나도 지친다. 그래도 내 요리는 진짜 좋았잖아.
0: 완전. 다음에 또 해줘야 된다.
2: 그럼 우리가 또 댕댕님이라고 불러줄게.
3: 좋아. 빨리 먹어.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스튜디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주애비 디럭스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애비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 포착 공주애비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앙원.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기아.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어?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오,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0: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힐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1: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0: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아이야!
1: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3: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4: 진짜 재밌겠다.
2: 재미없거든요. 어?
5: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2: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1: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2: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4: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1: 노래?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6: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7: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8: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7: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1: 어?
4: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1: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4: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5: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2: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2: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9: 글쎄.
2: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4: 나라? 꽃나라, 음표나라? 무슨 나라지?
10: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어?
11: 노래나라?
10: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5: 무슨 노래일까?
12: 나는 알지.
4: 정말?
12: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0: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12: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아,
4: 아, 아, 못 들어주겠군.
5: 예비하라. 오!
13: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 걸.
1: 니은 리을, 니은 니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2: 글쎄요. 어? 저기 니은 니을이 있어요. 응?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니을이 들어가고 비나리에도 니은 니을이 들어가네?
1: 오?
2: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아하.
6: 나리 나리 개나리.
9: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오.
2: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1: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6: 네!
2: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지읒, 으, 리을, 질
11: 기역, 어, 비읍, 겁
14: 지긋, 아, 다 즐겁다.
1: 노래는 즐겁다.
2: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10: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11: 좋아.

0: 어?
1: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0: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흑치롱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2: 좋아.
0: 용망치 대극보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노래!
0: 노래!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엄마즈 하면
2: 플러스
3: 엄마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4: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6: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서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7: 따라랑 따라랑.
8: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9: 아삭 아삭 배추김치.
10: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11: 나도 김치대장.
12: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10: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12: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10: 배추김치.
12: 찌찌뽕. 이야.
10: 김치 하나면
12: 밥 한 그릇 뚝딱.
10: 맛있어.
13: 아,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14: 시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13: 변비로군.
14: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13: 배추? 배추는 왜?
14: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13: 아.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14: 예.
13: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리을, 물, 리을,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0: 네,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천지.
0: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미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야.
2: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0: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1: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읓이 들어가.
2: 비읍과 치읓이면...
3: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0: 아, 그래, 어서 먹어.
2: 배추김치가 왜 이래?
4: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2: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5: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0: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읓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4: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5: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2: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1: 그래, 어서 출발하자.
6: 네.
2: 자음, 모음,
6: 변신!

0: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3: 어? 한들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4: 놓칠 수 없지.
3: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4: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 볼까?
0: 천지.
1: 어?
3: 어?
1: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천지, 반칙하지 마요.
3: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0: 어? 저기도 비읍치읒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4: 반칙카드.
0: 오. 오. 오.
1: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0: 천지.
3: 천지. 아,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4: 개벽 정말.
0: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0: 어? 저기 비읍치읒이야.
1: 우와!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1: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 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0: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태태풍 프리.
0: 자,
2: 어림없다.
1: 도망치게. 지진. 하나. 야.
0: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2: 두고 보자. 아이야.
3: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이응 아, 아.
3: 시읍 아, 기역 삽.
0: 아삭
3: 아삭.
0: 배추가
3: 아삭아삭. 아삭.
4: 우와,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3: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1: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6: 좋아.
0: 뿅망치!
6: 대극보! 합체!
0: 아와?
6: 이가 맞나?
0: 에?
1: 치어!
0: 우는 내가 쓸게.
1: 훗!
0: 쫙! 뿅망치로 우!
3: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 추!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맛있다.
8: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4: 네.
8: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4: 유익균이요?
8: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4: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8: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배추!
8: 배추!

악당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기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순간이동 공룡 카르노 타우루스!
2: 얼마만이더라? 자말라식 만두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3: 내 기억에는 너 떠나기 전날 우리 집에서 먹었어. 우리 아빠는 네가 빨리 먹기 때문에 나가는 줄 아셨다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2: 너도 기대해.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을 맛이니까.
4: 이런. 차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견인차를 불러야겠어.
2: 우리가 슈트를 입고 차를 밀어보자.
4: 좋아. 차가 멈췄는데요.
2: 이건 평상시에도 우리 실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줄 기회야.
3: 바로 그거야. 아무도 없어.
2: 다이노스터 슛!
4: 루시오 체톤도 내 허락 없이 아무데서나 슈트를 착용해서는 안 돼.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4: 네.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그냥 멈췄어요.
5: 아, 전기차군요. 전기차는 젊은 정비공이 더 잘 알죠. 바쁘니 여기 전기차 좀 봐줄래?
6: 박사님?
2: 데이비?
5: 서로 아는 사이니?
6: 루시오랑 치톤도예요. 루시오의 이모시고요.
5: 우리 딸 친구라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죠.
2: 딸이요?
7: 지난번 메카다이노는 다이노스터를 파괴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파괴 본능을 타고난 최강의 메카다이노지.

0: 대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1: 한번 보고 올까요, 대장?
2: 응? 응? 아, 저기 뭐야?
0: 잠깐! 공룡이 또 나타났잖아! 기다려라, 도마뱀 녀석!
3: 주말엔 아빠랑 지내는데 아빠가 정비소 일을 돕게 해주셔. 난 여기가 좋아. 그치만 내가 기름 묻은 엔진을 고치고 오일을 교환하는 걸 엄마가 아시면...
1: 엄마가 깔끔하시구나.
3: 좋게 말하면 그렇지. 엄만 내가 발레리나가 되길 바라셔. 근데 정비소에서 일하는 발레리나는 흔치 않잖아.
1: 네가 발레를 한다고?
4: 비밀은 지켜줄게.
3: 집중 했다. 무슨 일이지?
0: 가기사! 예술기사!
1: 또 그 밀렵꾼들이야?
5: 공룡이 잡혀가게 될 순 없어. 어서 구해야 해. 다이노스터 출동!
6: 다이노스터 갈신!
5: 어우, 잠깐! 어? 오즈, 제이민, 지금 오메가 기지로 출동해.
1: 오메가 기지요? 비밀 기지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5: 그건 1급 비밀이지.
1: 멋지다! 말도 안 돼!
3: 다들 준비됐어?
1: 어서 가자!
7: 이게 무슨... 내 가게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냐고요?
5: 아주 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3: 저 공룡 사냥꾼들을 안다고?
1: 그래, 자말라에서 치툰두랑 몇 번 상대한 적이 있어.
0: 아이, 다 잡았다. 계속 달려! 이제 새 장난감을 시험해 볼까. 하하, 내 실력 녹슬지 않았지?
3: 응? 응?
1: 공룡을 돌려줘, 빅.
4: 어떡하죠?
0: 어서 차 돌려.
3: 대화 좀 해볼게. 치툰두, 준비됐지?
1: 물론이지. 아주 혼쭐을 내주라고.
0: 또 너희들이야? 지금 우리 바쁜 거 안 보여?
3: 자 세워. 경고는 딱 한 번뿐이야.
0: 아, 그러셔. 내 대답은 꺄야! 만나서 반겨웠다.
1: 내가 맡을게. 스릴러 슬래시.
3: 치툰두.
1: 스릴러 클로우 발사. 대체 이게 뭐야? 이것도
0: 방금 뭐야?
1: 봤지, 얘들아?